5월 20일 수요일 오늘도 희망 하나 세우며 시작해보죠. 루이 암스트롱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 수녀입니다. 요즘에 저도 운동할 때 보면 주변이 정말 컬러풀해요. 너무너무 예뻐. 장미는 물론이고 작약 화려하잖아요. 작약. 요즘에 작약이 풍성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와, 내 인생도 저렇게 봄날 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봄날 같기만 하겠어요. 오늘처럼 비 오는 날도 있고 메마른 날도 있고 그런 고단한 날들이 이어서 있는데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나에게 이런 고단한 순간들이 올 때는 야, 온 우주가 나를 탐내고 있구나. 이런 착각 괜찮아요. 기분 좋은 착각. 나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지금 마음의 근육을 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 괜찮지 않아요? 우리 참전가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게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편안하게 채워가시길 바라면서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차분한 하루 맞이합니다. 하트 도인주님 일하면서 잔잔하게 그리고 천천히 여유 있게 그렇게

0: 이렇게 들으세요. 김정배님. 오늘 말씀처럼 참 좋은 오늘이라고 해주셨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생각들, 사연들 보내주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7분 되어가고 있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우.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창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는 과학보다 정확하다는 5대 허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무조건 칼퇴다 선언하는 순간 없던 일복이 쓰나미처럼 터지고요. 둘째는 내일은 연차 내고 쉴 거야 라고 마음먹는 순간 퍼펙트 스톰급의 막중한 임무가 몰려옵니다. 셋째는요, 진짜 사표 던지고 만다. 나도 파이어족으로 인생 한번 불태볼 거야. 이렇게 호기롭게 외치지만 결국 인생을 불태우기는커녕 성냥불 반딧불만도 못한 꺼져가는 불씨로 모니터 앞에 앉아있게 되는 거죠. 넷째, 네 알겠습니다. 특히 상사 앞에서 영혼 없이 외치는 말인데요, 사실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다른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 정말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사실 하나도 안 괜찮다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괜찮다라는 말처럼 복잡한 신호도 없습니다. 직장 안에서 삼켜내는 괜찮습니다. 그 뒤에는 버텨내는 눈물이 고여있고요. 밀당하는 연인 사이에 나 괜찮아 뒤에는 어서 내 마음을 알아채줘라는 애타는 갈망이 숨어있죠. 어디 그뿐인가요? 난 다 괜찮으니 너희나 맛있는 거 먹으라 라는 부모님의 괜찮다라는 속에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먹먹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진실을 말하는 진언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쩌면 이 애틋한 허언들 속에 담긴 행간을 다정하게 읽어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네요.

드라마 미생 OST곡 산호라며 우효였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괜찮다는 어떤 때는 허언으로 진짜 그건 아닌데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이, 괜찮아 그래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괜찮지 않아 하면 뭔가 더 이어질 것 같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허언에 숨겨진 마음의 행간을 또 읽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속마음일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괜찮아라는 말 뒤에 차마 꺼내놓지 못한 우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하나도 안 괜찮아 할 때 놀라지 마시고 공감해주고 또 특히 우리 부모님도 괜찮다 괜찮아 할 때 그 행간에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온 우주가 나를 탐내고 있구나 오윤아님 이 말씀이 와닿았나 봅니다. 괜찮지 않아요? 힘들 때 아이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온 우주가 나를 탐내고 있어 나를 괜찮게 만들어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 괜찮지 않습니까? 참 좋은 오늘 가정

제작진들 모두 오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첫 곡이었어요. 신혜원님. 아, 참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요. 비가 내리는 오늘이 참 좋아요. 오구구님. 믹스커피 한 잔으로 잔잔한 호수 같은 제 마음에 수녀님의 방송은 작은 돛담배처럼 제 마음이 떠다녀요.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표현도 이렇게 시처럼 달콤하게 해주시는지 오구구님 고맙습니다. 담비가 촉촉히 내려주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5672님. 거리에 나무는 연녹색이 점점 더 선명해요. 화단의 꽃은 더 싱그럽게 비치고 있네요. 5672님. 이 비가요, 정말 고마운 비예요. 지금 시골에는 모내 기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더 내려주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서울만 올까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나요? 궁금하긴 하네요. 부산, 광주 등등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만으로 꽉 채워드리는 오늘인데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 5월 20일. 바로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전 세계인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홀릭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음악, K-POP.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노래, 세계인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나만의 최애 K-POP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수녀님, 저는 요즘 아이돌 노래 몰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K-POP이라는 건 빌보드 차트를 휩쓰는 BTS나 2NE1만이 그런 노래만이 케이팝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픽한 자랑스러운 우리 노래들 많이 많이 골라주시고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마중송으로 2NE1의 론니 들려드릴게요.

오늘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대표적인 K-POP 중에 하나 2NE1 론이 들려드렸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과 주소까지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선물 드립니다. 2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입니다. 최영환의 자기개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을 드립니다. 자기개발 관심 있으신 분 주소와 성함까지 보내주시면 선물로 당첨자분에게 보내드릴게요. 또 특별한 문화 선물 있죠. 가정의 달, 다채로운 노래와 움직임이 있는 최고의 가족 연극입니다. 브레이트의 대표작을 날카로운 풍자와 밀도 높은 감각으로 재해석했죠. 예외와 관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학로 서울 연극창작센터 서울시어터 202호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공연하니까요. 공연하니까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53 성함 글머리 공연 혹은 연극 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CPBC 라디오 이용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좋았던 순간, 아쉬웠던 점 모두 남겨주시면 참여하시는 분 가운데 소정의 사례금을 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우리의 CPBC 라디오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주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 세계인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이 픽한 채 K-POP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24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 세계인의 날을 맞아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케이팝들.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픽한 자랑스러운 케이팝 송 골라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노래, 세계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만의 최애 케이팝을 골라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누르면 바로바로 나오는 주쿠박스처럼 신청곡을 보내면 바로바로 들려드립니다.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세계가 열광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케이팝들. 내가 픽한 채 케이팝 골라주세요. 어머 수녀님, 나 요즘 아이돌 노래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빌보드를 접수한 BTS, 뭐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지드래곤, 에이티즈 등 등등등 이런 아이돌 노래도 많지만요, 혹시라도 이 노래가 세계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노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노래, 국악도 좋고요, 포크송도 좋고, 이 노래만큼은 꼭 세계인이 들었으면 한다라는 여러분이 픽한 최애 케이팝 지금 바로 마구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신청한 노래로만 꽉

채워드립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예, 첫 곡으로 7220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시작할까요? BTS 아리랑.

7220님이 신청하신 BTS R이랑 도윤진님이 신청하신 이선이 아름다운 광산. 9697님이 신청하셨어요. 화사 속 Q. 9697님은 세실리아가 취업 면접 준비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응원 보낸다고 하셨고요. 화사 속 큐트 들려주고 싶다고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면접 합격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요,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요즘 아 정말 전 세계가 홀릭한 자랑스러운 우리 노래, 국뽕이 차오르는 나만의 체 케이팝 신청받고 있습니다. 들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노래들, 외국인들에게 아 이거 우리 노래 들어봐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권하고 싶은 노래도 있을 거고요. 아 우리 세계를 휩쓴 노래들 많잖아요. 강남스타일, 골든송, 아파트. 와 이런 노래들 참 많은데요. 오늘 세계인의 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데요. 내가 픽한 체 케이팝 골라주세요.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바로 들려드릴게요. 샵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나만의 체 케이팝 외국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8894님이 신청하신 정수라 아 대한민국.

0: 후벤 디노 로사 씨의 The Loveliest Night of the Year, The Great 카루소, 위대한 카루소 이 영화. 이게 이제 정말 그 음악 영화 중에 아주 또 멋진 그 성악 영화였는데요. 카루소가 다 이제 마지막에 그 리골레토 이런 오페라 부르다가 이러면서 이제 그 심장 마비 오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또 이야기로 꾸며져 있는데, 자,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이렇게 영화 음악들 모아서 또 앨범을 발표했죠. 요한 리더가 지휘한 체크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엄계선 씨, 비오일 수요일이네요. 장미에 맺힌 빗방울이 싱싱합니다. 장미가 너무 탐스럽게 색깔도 예쁘게 잘 피었습니다. 오늘은 동아리 전시회 갤러리 지킴이 당번 날이어서 2시간 편하게 듣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황순자 씨도 안녕하세요. 유쿨 오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항선 씨도 유쿨 반갑습니다. 비오는 수요일 아침에 차분히 유쿨과 함께합니다. 아무래도 좀 차분해지는 날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요. 안경근 씨도 조용히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예보되어 있네요. 내일 오전까지 아마 예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비오는 수요일을 기쁘게 시작합니다. 경기가 없어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가네요. 자, 그래도 오전 시간은 즐겁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그리고 또 김양희 씨, 비가 오는 수요일 아침 오늘도 유클과 함께합니다. 이재진 씨도 비모닝입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강동수 씨도 오셨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5월 20일 수요일 1부 경동나비엔 현대해상화재보험 한림제약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데이 브루벡의 Take Five, The 데이 브루벡 Quartet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곡이 그 전자 게임에도 쓰여졌던 거 아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전자 요렇게 그손 안에 들어가는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기에서 막제 조카도 막 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곡그 듣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게임에서 들은 음악이라고 막 이렇게 좋아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2037 언제나 미소를 짓게 하는 영혼의 단짝 유클 들으러 비 오는 수요일에 문들 두드려요. 똑똑. 네. 똑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자, 그리고 정수란 씨, 선우예건님 신곡 앨범이 선곡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2부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선우예건의 리스트 신곡 앨범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미리 소개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엄계선 씨 갤러리 풍경 또 올려주셨고요. 자, 볼프강 아메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G장조 켈번호 301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바이올린의 르노 카피송 그리고 피아노의 키트 암스트롱 우리나라에서도 키트 암스트롱의 연주도 얼마 전에 협연으로 들을 수 있었고 르노 카피송은 또 이제 그어 첼로 아이 바이올린 또 연주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자, 두 사람 반가운 연주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G장조 켈버노 301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의 루노 카피송 그리고 피아노의 키트 암스트롱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볼륨 높이고 오늘 이곳 방문하시는 분들 명동 백장님이 유쾌한 클래식 감상하시라고요. 이렇게 갤러리에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 크게 틀어놓으셨나 봅니다.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3999 비오는 수요일 출근 전 성당 갔다가 출근 병원에 크게 틀어놓아요. 잘하셨습니다. 늘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이 우리의 메인 평화방송입니다. 꽃이 예뻐서 찍어 보내드려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7646 비오는 날 듣고 있는 일범님의 방송 최고예요. 신호 대기 중 잠깐이나마 일범님과 모든 유클님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요즘 유클 빵떡을 못 보고 지내니 안타까워요. 왜 그러시죠? 바쁘신가 봐요. 다시 전처럼 10시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박정현 씨 또 올려주셨어요. 박정현 씨가 또 들어와 주셔야 또 재미가 또 쏠쏠한데 말이죠. 자, PCMF 평택 실내악 축제가 5월 29일, 30일, 6월 5일, 6월 6일 이렇게 4일간 펼쳐지는데 이게 2주간 금토입니다. 금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4시, 또 금요일에 다시 7시 30분, 토요일에 오후 4시에 펼쳐지는데요. 데이 1으로 평택 실내악 축제 새로운 울림의 시작, Overture of New Resonance. 5월 29일 금요일 공연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평택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7시 30분에 열리고요. 루이지 보케리니의 스트링 쿼텟 C장조 제라르 번호 164. 이 바이올린의 이지혜, 바이올린의 노예리, 비올라의 서수민, 첼로 이강현의 연주로 펼쳐집니다. 방금에 들으셨던 모차르트 곡이죠. 그 피트리오, 이플랫 장조, 켈버노 498, 케겔슈타트, 클라리넷의 조인혁, 비올라 이수민, 또 피아노의 이묘선이 함께하고요. 복슬라프 마르티누의 The Kitchen Revue, 주방의 레비, 클라리넷의 조인혁, 바순의 김현준, 트럼펫의 성재창, 바이올린의 노예리, 첼로의 이강현, 피아니스트 이묘선이 함께합니다. 요한 네포무크 훈멜의 피아노 퀸텟, 피아노 오중주, 이플랫 단조 작품 487은 바이올린의 이지혜, 비올라의 서수민, 첼로의 박상민, 더블 베이스 이창형,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함께하고요. 이 공연 모두 다섯 분께 수여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평택아트센터가 또 얼마나 멋진 곳인지 여러분 함께 가셔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고 싶지만 평택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말이죠. 유능구 씨 올려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자, 다비드 포퍼 이 첼리스트였고 또 작곡가였죠. 다비드 포퍼의 가보트 2번 궁정의 우아한 춤 가보트 D장조 작품 23 첼로의 스티븐 이설리스 그리고 피아노의 스티븐 허프 영국 아티스트들이 함께합니다.

다비드 포퍼의 가보트 2번 D장조 작품 23 첼로의 스티븐 이살리스 그리고 피아노의 스티븐 허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09 있으신 분 안녕하세요. 어제 태안 피정센터에 저희 마테오 성당 여서공 봉사자들 야외활동 다녀왔어요. 열심히 준비해 주신 임원님들 덕에 즐거운 시간 가졌고 양승국 신부님 강의 좋았고 제주 많은 신부님들의 공연으로 더욱 즐거웠어요.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을까 보람있는 시간이었을까 자, 느껴집니다. 신부님이 불러주신 향수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그러면 저희가 이걸 또 정립해 놓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윤은구 씨가 아직은 한가한 이곳 얼른 뛰어서라도 다녀오시기를요 백장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여기 컴퓨터상으로는 저 PC상으로도 되게 작게 보여서 뭔지 모르겠거든요. 좀 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글로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지휘자 주빈 메타입니다.

주빈 메타는 1958년 빈에서 지휘자로 공식 데뷔하고요. 같은 해 영국 리버풀 국제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젊은 지휘자로 단숨에 주목받습니다. 이 수상을 계기로 그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유럽 여러 도시의 오케스트라 무대에 서며 빠르게 이름을 알리죠. 그리고 1961년 25살의 나이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국제음악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같은 시기 캐나다 몬트리올 교향악단이 그를 음악감독으로 영입하면서 주빈 메타는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올라서고요. 또 이어서 1962년에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아 1978년까지 악단을 이끌게 되죠. 특히 당시만 해도 클래식 지휘자가 대중문화와 적극적으로 만나는 일은 드물었는데요. 주빈 메타는 1977년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 스타워즈가 개봉하자마자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함께 영화 음악을 녹음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부지휘자가 정명훈 씨였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스타워즈 메인 타이틀, 주빈 메타가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빈 메타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 자리에 오른 건 1962년 27살 때입니다. 당시만 해도 LA 필은 지금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악단은 아니었는데요. 그는 젊은 패기와 강한 추진력으로 악단의 체질 자체를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임하자 음반 녹음 활동이 활발해졌고 단원 규모도 점차 커졌으며 1965년에는 새로운 전용 공연장까지 문을 열게 되는데요. 특히 그는 오케스트라에서 현악 파트가 지닌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죠. 그래서 현악 파트를 과감하게 정비했고 음색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타디바리우스 같은 악기들을 확보해 단원들에게 대여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였지만 주빈 메타의 강한 리더십과 높은 인기 덕분에 악단 역시 그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무엇보다 그는 단순히 지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악단의 미래를 고민했고 연주 수준과 이미지, 관객 문화까지 함께 바꿔나가려 하죠. 무대 위에서 보여준 화산 같은 에너지와 화려한 카리스마, 그리고 대담하고 개성 강한 해석은 클래식 애호가뿐 아니라 젊은 세대와 대중까지 사로잡았고 심지어 락 음악에 열광하던 젊은 층까지 주빈 메타의 공연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피오트르 치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 F단조 작품 36 사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콘 푸어코 주빈 메타가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뾰드르 치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 F단조 작품 36 사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콘 푸엇고 빠르고 불길을 가지고 수빈 메타가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503 쓰시는 분은요. 수빈 메타 지휘자는 제가 지휘자로 처음 각인된 분이셨어요. 30대 그러니까 40여 년 전 우연히 영상을 접하게 됐을 때 감동이 지금까지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예술가의 한국 코너를 통해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유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려요. 이렇게 또 처음 지휘자를 그 만나신 분이 주인 메타였군요. 자 이렇게 주인 메타 열정적인 지휘 또 기억에 남으면서 이제 90세가 됐는데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또 기대해봅니다. 김은선 씨 오늘 휴일이라 애들 등교시키고 혼자 평온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고맙습니다. 유클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평온한 시간 많이 누리시기 바래요. 클로드 볼링의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스위트 그 중에서 1곡 그라시우스 우아하게 듣겠습니다. 클로드 볼링이고요. 장피에르 랑파르의 지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2: 성령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 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0: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원주의 연, longing, 소프라노 이혜원, 또 첼로의 윤여훈, KBS 교향악단에 있죠.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선미가 함께 해줬습니다. 이원주 선생님 얼마 전에 공주에서 같이 공연했는데 참 고우신 분이시더라고요. 아주 소녀 같은 그런 감성의 소유자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5월 20일 수요일 장인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출발했고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 최정원 소프라노의 저녁 그 7시 30분 6월 10일이고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 소개해드립니다. 김강현이 지휘하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문재원, 테너 림팍, 그리고 라임트리 프렌즈가 함께하는 공연이고요. 이 공연에서 또 아베마리아를 비롯해서, 여기 아베마리아 또 바빌로프의 곡입니다. 그리고 또 드보아의 이힐리베티, 뿔랑의 르슈랭 델라무, 사랑의 오솔길, 드보르작의 달림에게 바치는 노래, 번스타인의 I Feel Pretty, 로저스의 Climb Every Mountain, 그리고 윤학준의 마중, 정환호의 꽃피는 날, 김주원 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정희선 곡 어느 봄날, 그리고 김효근 씨 첫사랑 미별, 웰컴 투 한글, 가장 아름다운 노래까지 다양한 곡들을 아름답게 들을 수 있는 공연,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 소프라노 최정원의 공연,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7 쓰시는 분, 엄계선 씨군요. 안녕하세요. 최정원님 음악회 신청 올립니다. 가곡 좋아하는 제가 관심 깊은 음악회라서 꼭 초대받고 싶습니다. 레퍼토리가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티켓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이제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장스푸드 포스코 ENC 제공입니다.
1: 바삭해. 맛있는 60개 치킨.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네, 끝나고 나서 Viva Verdi 이게 안 나오니까 좀 섭섭하네요. 자, 주세페 베르디의 나붓고 가운데서 Va pensiero sulla lidorate 가라 근심이요 또 상념이요 황금빛 날개를 타고 자, 이 곡을 함께 또 들어봤습니다. 이 합창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또 리카르도 무티가 이 곡을 밀라노에서 그 밀라노 그 이탈리아 대통령 참석한 가운데 지휘하는 음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 곡을 부르는데 굉장히 아주 그 깊은 감동을 제가 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가 함께해 준 곡이었고요. 자, 김정동 씨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렇게 떠올리셨고 윤은구 씨는 오박몽소 이브듀데이의 노래를 타로가 알렉산드 타로 연주한 버전을 듣게 됐는데요. 나름 좋았답니다. 신청곡을 올립니다. 오박몽소는 르똥 세크리스똥 비사지는 앨범 제가 이브듀데이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제가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불러드릴까요? 자 그리고 넓은 장소 더구나 비오는 날이어서인지 명동백장님 울림이 정말 좋습니다. 울림 있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마치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계선 씨 올려주셨습니다. 아우 그저 그 조절 잘해주셔서 제가 제 목소리가 빛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선우 예권, 선우 예권 이제 그 프렌즈 리스트 앨범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잠시 후에 우리 그 솔선수범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법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유경란 씨가 불러주세요 테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박몽소 몽소 공원에서 제가 박몽소 갔다가 좀 실망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작단 말이야 이러면서 자 장일범의 솔선수범에서 이제 선우예권의 새로운 리스트 앨범 만나보겠습니다.

피아노라는 영역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존재는 마치 기하학의 유클리드와 같다. 대단한 표현인데요. 프란츠 리스트 전기 작가인 앨런 워커는 피아니스트들이 건반을 다스리는 근본 원리를 터득하고자 리스트의 음반에 천착하는 현상에 리스트의 음악에 천착하는 현상에 대해 다음같이 평을 했는데요. 현대 피아니스트라면 자신의 연주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결코 떼놓을 수 없다. 연주자의 어깨와 팔, 손가락 근육 하나에까지 그의 존재가 스며있다. 이는 연주자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적인 피아노 연주 자체가 리스트의 이름을 쓰는 행위나 진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트는 결코 피아니즘 그 자체에만 매몰되지는 않는데요. 선우예고는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들을 비롯해서 비교적 덜 알려진 리스트의 작품들과 숨은 걸작들, 피아노를 편곡한 작품들까지 두루 아우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리스트에 대한 저의 관심사는 언제나 화려한 테크닉 너머에 존재합니다. 선우예고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물론 그의 음악은 가공할 만한 테크닉을 요구하죠. 그러나 저를 진정으로 매혹시키는 요소는 지극히 친밀하고 서정적인 위안, 콘솔라시옹 3번부터 메피스터 발스 1번의 극적이며 초월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가 작품에 불어넣은 상상력의 깊이와 광대한 정서에 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순수한 피아노적 언어로 풀어내는 그의 독보적인 능력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기저에 깔린 아이디어인 것이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선우예고의 이 앨범 중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Die Gräberinsel, 무덤의 섬. 자, 무덤의 섬은 사실 그 베네치아에 가면 있습니다. 스트라빈스크 거기 묻혀 있죠. 섬이 하나가 다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따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설번호 560, 에른스트 2세, 듀크 오브 작소니, 코브루크 교타의 그 이 에른스트 2세의 그 노래, 그 리트에 의한 설번호 560C에 의한 작품 무덤의 섬 먼저 듣고요. 이어서 프란츠 리스트의 리베스트라움의 사랑의 꿈 설번호 541의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오 리브 소 랑 두 리벤 칸스트 역시 듣겠습니다. 이어서 그 유명한 프란츠 리스트의 노래의 날개 위에 아우 플리겔른 데스 게상에스 멘델손의 가곡을 편곡했는데요. 설번호 547의 1번 선우예고의 피아노 연주로 먼저 감상하시죠.

선우일권의 새 앨범 연주 정말 좋아요. 윤은구 씨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정말 서정적이고 깨끗하고 유연하고 또 여유가 느껴지는 이 진중한 연주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가 덕분에 밝아요. 반갑습니다. 양희정 씨도 올려주셨고요. 또 정수란 씨, 저는 부천아트센터 로비음악회를 기다리며 예건님 연주 듣고 있어요. 로비음악회는 5월부터 10월까지 부천아트센터 로비에서 낮 12시 10분에 무료로 진행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부천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는 소식 보셔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듣다가 가셔도 되겠네요. 자, 엄계선 씨는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이 곡을 들으면 왜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할 수 있는 한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서일까요? 사랑할 만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유경랑 씨, 유네스코 회관 입구 왼쪽에 리스트가 있답니다. 이거 정말이네요. 이야, 놀랍습니다. 멋지게 앉아 있습니다, 리스트가. 홍영진 씨, 비 오는 오전 피아노 울림이 정신을 맑게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선우예곤의 이번 앨범 상당히 맑은 영혼이 느껴집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아프릴 겔른 데스케 상예스, 서울번호 547, 1번, 멘델스존의 이연 작품 노래의 날개 위해. 자, 피아니스트 선우예곤 연주였고요. 또 리스트의 리베스트라움의 사랑의 꿈, 서울번호 541의 3번, 올립 소 랑두 리벤 칸스트,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그리고 역시 리스트의 디 그레벤 린젤, 무덤의 섬, 에른스트 2세, 듀크 오브 삭소니, 코브루크 곳 괴타, 이 분이 바로 쓴 리트 시에 의한 작품 서울번호 560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세곡 감상하셨고요. 이 리스트가 피아노 편곡이라는 장르를 창시한 인물은 아니지만 전인미답의 기교와 예술적 경지를 선보이며 이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기존에 존재하던 작품을 다른 매체로 이식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사례는 슈베르트의 가곡들이었고요. 이 편곡에서 리스트는 작곡가가 만든 원래의 선율과 화성, 구조를 충실히 지키면서도 원곡의 피아노 반주부에보다 화려한 기교를 가미하면서 새로운 질감을 불어넣었는데요. 리스트는 이 편곡을 통해서 슈베르트의 가곡을 19세기 당시의 주류 콘서트 레퍼토리로 편입시키고자 했으며, 심지어 가곡의 원래 가사를 모든 악보에 적절히 수록하도록 못 박기까지 했다. 이를 준수한 경우도 덜어 있었지만 작품을 출판한 출판사가 모두 이를 따랐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제드 디스틀러라는 사람인데요. 리스트는 앨범에 수록된 슈만이나 멘델슨의 작품들처럼 널리 사랑받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편곡함에 있어서도 그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 곡인 사랑의 꿈 3번과 비견될 만한 번뜩이는 독창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무명 작곡가들이 쓴 가곡을 알리는데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요셉 데사우어와의 만남은 사실 의도치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데사우어 곡도 지금 들어볼 텐데요. 선우예고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리스트가 편곡한 비교적 덜 알려진 작품들을 탐색하던 중 우연히 이 곡을 접했는데 듣는 순간 작품이 가진 내밀함과 진정성에 탐복하게 되었습니다. 데사우어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리스트는 이 음악이 가진 값진 의미를 분명하게 꿰뚫어본 곳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패러프레이즈도 감상하시겠는데요. 유려한 기교를 자랑하는 오페라 패러프레이즈 작품들에서 리스트는 다른 작곡가들의 주제를 발판 삼아 자신의 고유한 창작물을 빚어나가는데 이는 현대 DJ들이 기존의 음반을 리믹스하거나 매쉬업하는 작업과도 일맥상통한다. 선우의 거는 베르디의 리골레토 3막의 사중창에 기반한 패러프레이즈에서 리스트가 단순히 음악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서 피아노를 통해 음악의 정서적, 극적 차원을 한층 확장해 냈다고 보고요. 영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명징함과 서정석 양쪽 모두를 견지하며 리스트에 접근하는 호로비치 같은 피아니스트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술가들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표피 아래 항상 흐르고 있는 인간의 목소리를 간파해내죠.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프란스 리스트의 곡 가운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데사우어 리더, 데사우어 가곡집 썰번호 485 가운데 1곡 로쿵, 아주 선우회관 이번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1곡 유혹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란츠 리스트의 리골레토 데 베르디 콩세르 패러프레이즈, 콘서트 패러프레이즈 리골레토 주제에 의한 작품 썰번호 434도 함께 듣고요. 자, 이 두 곡 우리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콩세르 페라프레이즈 리골레토 드 베르디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주제의한 콩세르 페라프레이즈 썰 번호 434 지금 들으셨고요. 역시 리스트의 데 사워 리더 데 사워 가곡집 썰 번호 485 일곡 러쿵 유혹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아우 이번에 아주 또 깊이도 느껴지고 이 찬찬한 템포로 또 이렇게 유연하게 결코 뭐 강주만 강조한 게 아니라 아주 그 소프트한 터치가 또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훌륭한 앨범을 선우예건이 또 발매를 했네요. 선우예건의 리스트 여러분께 또 추천드리고 솔선수범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엄계선 씨가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맑은 소리 고운 소리 피아노 로고송에 당시 글씨도 몰랐던 딸내미가 피아노라고 써달래서 종이에 적어줬더니 매일 그 메모지 들고 다니며 써달라고 해서 거금 135만원 투척해서 사준 기억이 납니다. 40년 넘은 피아노 지금 뚜껑 안 열린 지 오래. 예건님 피아노 연주 담백하네요. 맑은 소리 고운 소리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주 잘 들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프란츠 리스트의 곡을 들었고 솔선수범에서 프란츠 슈베르트 프란츠들이 오늘 활약하네요. 아르페지오의 소나타 도이치 번호 821 3악장 알레그레토 감상하시겠습니다. 더블 베이스의 로랑 깡페 그리고 피아노의 나타나엘 구엥 연주를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선 씨 선우예건님 리사이틀에서 감상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빗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명징한 선율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오늘도 비오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 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5.18이나 다른 민주화 운동에 대해 조롱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치고 사후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도 사측이 최종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그제와 어제 연이어 만나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피지 여부,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 이 같은 합의의 제도화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사측과의 교섭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회복 법률대응연대는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 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안을 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과 규약상 교섭 요구안은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집행부는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 5명의 지도부가 13만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대응연대는 초기업 노조 집행부가 파업 불참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에게 사측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서도 정당성을 잃은 초기업 노조 지도부의 독단적 안

0: 사나이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과 비축 정보를 공유하며 에너지 안보에 있어 양국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원유와 석유 제품, LNG의 상호 융통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인태 지역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이 곧 시작되는 만큼 과거사 문제에서도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끌어가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 구상을 설명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담은 105분 정도 진행됐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오전 대구공항에서 출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 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선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적 중요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회의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현황과 향후 기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3개의 대통령 자문회의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16개 위원회가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정보위원회 관리 정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청통합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산임선거대책위원장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5.18이나 다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경기 여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 같은 경우 홀로코스트를 미화 옹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5.18 때만 되면 국민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냐며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하던 그 장면들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들은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 FC 위민과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오늘 아시아 축구 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 티켓을 두고 맞붙을 예정입니다. 오늘 경기는 1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남북 축구 경기로 북한 선수단의 한국 방문은 8년 만입니다. 준결승전은 오늘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두 팀은 지난해 11월 조별 리그에서 만나 경기를 치른 바 있습니다. 오늘 승리한 팀은 멜버른 CTFC와 도쿄 베르디 벨레자의 경기 승자와 토요일 열리는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오늘 열리는 남북 체육 경기 입장권은 개시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남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200여 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공동응원단은 국호 대신 팀명을 외치며 남북 모두를 응원할 계획입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1분기 대구경북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데이터청에서 발표한 지난 1분기 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자통신, 의료정밀, 광학 등에서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1.6% 증가했는데 대구는 5%, 경북은 0.7% 늘었습니다. 수출도 무선통신기기, 기타 유기, 무기화합물

0: 등에서 늘어 15.7% 증가했는데 대구 11.2%, 경북은 16.8%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59.8%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0.3% 하락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도청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정책 추진 성과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북은 지난해 44개 세부과제 점검 결과 과제 이행률 100%를 기록했고 온실가스는 목표 대비 121%인 51만 5천 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는 농축수산 분야가 196% 감축 성과를 보였고 수송, 산림흡수원 분야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도 종합 93.7점으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감축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12월까지 지역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AI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을 높여 일상 속 디지털 격차 해소와 스마트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로당 83곳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모바일 공공서비스 이용 등을 강의합니다. 대구시가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빚을 싼 아젤리아 유스 호스텔에서 취업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는 지역 미취업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자기이해, 직무탐색, 전략 수립, 실전 대응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취업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대구광역시 일자리 포털을 통해서 가능하며 만 19살에서 39살까지의 대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어제 제16기 에코리더 발대식을 열고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리더는 캠퍼스 내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동국대 등 4개 대학 7개 팀 33명이 선발돼 연말까지 활동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과 릴스 제작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디지스트 권혁준 교수 연구팀이 레이저 빛을 이용해 2D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새로운 광도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을 적용한 결과 2D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전류량은 최대 63배, 전기효과 이동도 51배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빛만으로 원자 수준의 결함을 원하는 위치에 형성하는 플랫폼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신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곳에 따라 소강 상태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강수량은 20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15도에서 19도로 예상되고 내일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기온 19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15.9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영천성당 김재우 마테오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어 147일째 감다살 강용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창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에 씻겨 내려가는 그 먼지처럼 우리 마음도 좀 깨끗하고 정갈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뭔가 개운하지 않고 찜찜하고 뭔가 남아있는 그 느낌. 그건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엇을 하지 않고 남겨둬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냅다 나의 말만 쏘아붙이느라고 삼켜버린 부드러운 그런 말들. 먼저 타시라고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가버린 그런 버스 차례.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을 돋아주는 말 몇 마디. 내 문제에만 골몰하느라고 내밀지 못했던 그런 관심과 사랑의 손길들. 이런 것처럼 내가 하지 않고 남겨준 자잘한 것들이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처럼 걸리적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신신우신 강경민의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헤이의 주댐무 듣고 왔습니다. 이 주댐무라는 말, 우리 프랑스어 인사말이죠. 사랑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저 빵집 주인장 김강경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나는 무엇이든 바로바로 미루지 않고 한다. 아니면 나는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자꾸만 미루고 미루다가 끝에서 한다. 저는 미루는 편입니다. 아, 이 일들을 일단 뒤로 밀러 약간 일을 할부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 나중에 이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순간들이 좀 있어요. 오늘도 제가 방송 끝나고 신학교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용디 라디오 빵집 주인장하고 있고요. 공덕동 성당의 부주임 신부로 또 열심히 사목하고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교구 신부님들을 위한 사목정보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이에요. 그래서 또 인터뷰 기사들 쓰러 가야 되고 또 인터뷰 따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뭐 맡기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일이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폭탄처럼 다가와가지고 오늘 또 방송 끝나고 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 빵집 가족분들 어떠세요? 좀 이렇게 저처럼 미루시는 스타일인가요?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남겨둬서 아 찜찜한데 불편한데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도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 라는 마음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쓰일 때 그 밀어놨던 일들을 빨리 해치워야 편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새롭게 다른 일들만 자꾸 쌓이고 내가 하지 않고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 이제라도 좀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거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친절과 관심을 요즘 많이 밀어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 외우기. 아 정말 다른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분명 저 사람 이름 외워서 불러줘야 되는데 아 일단 오늘은 아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자 라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오픈 시간에 강경인의 빵집 문 열고 들어오는 거 그건 안 놓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잊지 않고 미루지 않고 많은 분들 또 찾아와주고 계시는데요. 류채첼리아님께서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봄비 내리는 오후네요. 147일째 강경인의 빵집 출석합니다. 고마운 비 덕분에 오늘은 시원하게 제가 먼저 손 내밀어주는 다정한 사람으로 지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류채첼리아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의 마음도 좀 이 비가 씻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자꾸만 뭔가 끼어있는 거죠. 쌓여있고 끼어있고 마치 우리 싱크대 안에 이 설거지 안 하고 쌓아놓으면 아유 저거 언제 다 해라고 바라만 보고 있고 손이 안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자꾸만 나를 위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게 점차점 쌓여서 오히려 더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큰맘 먹고 해야 됩니다. 내 마음도 좀 씻어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여유 공간도 좀 남겨놓고 우리 함께 할 수 있겠죠? 별사랑해님 오셨는데요. 용디 신부님 반갑습니다. 어제 성모의 낮 콘서트가 여운이 남아서 오늘 성모의 밤 행사가 더 기다려지는데요. 아니 비가 와서 왜 하필 비가 오냐고 투덜댔는데 신부님 말씀에 불만을 버리게 되네요. 이 비에 사라지는 먼지처럼 제 속에 먼지도 비워야겠어요. 봉헌하는 초가 더 예쁘게 반짝일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별사랑이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반성하게 되네요. 제가 오늘 이제 라디오 빵집 끝나고 뒤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가방을 등에 메는 가방 하나랑 이제 또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는 걸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산까지 들고 와야 되니까 버스 카드 꺼내야지 우산 들어야지 정말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짐 많은 날 비가 오고 난리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성모의 밤하는 오늘 그 비 덕분에 초가 반짝일 걸 생각하는 우리 별사랑해님 마음처럼 저도 그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또 실내에서 강경인의 빵집 듣는 손님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또 저도 뭔가 인터뷰를 편안한 분위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우리의 마음 이렇게 비워내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씻어내는 그런 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에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또 특별하고 맛있는 빵 굽고 있는데요. 수요일엔 우리 마음을 또 따스하게 채워줄 빵 먹자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빵 먹자,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목하고 있는 우리 사제들과 수도자들 초대해서 성소 이야기, 또 19개의 금쪽 같은 질문들 나눠보는 19금 인터뷰까지 풀어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 주인공으로 또 와, 이분 함께하니까 너무 또 설렌다라는 신부님 모셨는데요. 최근 방송인 홍진경 비비안나와 너튜브에 출연하셨더라고요. 한국 외방선교회 부총장이신 최강 신부님 오늘 모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우리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빵집 가족분들 출석체크 기다리면서 모두 무료 입장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인의 빵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께서 북적북적 이렇게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김재님께서 오늘 신부님께 고백합니다요. 미루는 스타일하면 저요 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용디와 같은 취향을 가진 우리 김지혜님 환영합니다. 이 사람이 미루는 습관은 왜 갖게 되는 걸까? 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마주할 힘이 자꾸만 부족해질 때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울적

무기력하고 우울할수록 내가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더 미루게 되지 않을까요? 그 미루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실비아님께서 신부님 너무 바쁘시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고마운 분들 감사함은 그때그때 표현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하, 이 또 연락드리는 거 잘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왠지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지금 하지 않고 미뤄놨다가 나중에 연락하려고 하면 뭔가 염치 없이 느껴지는 거 아시죠? 아 내가 그때 분명 연락드릴걸 왠지 지금에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더 못하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 들어요. 그래 맞아 우리 실비아님 말씀처럼 고마운 분들과 감사함은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연락드려야겠어요. 이영란님께서 최강신부님 홍진경 자매님이랑 친하신가요? 사무실 축복해 주신 걸로 또 유명세 타셨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 너튜브 영상 봤어요. 이렇게 홍진경 씨 이렇게 너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사무실 축복해주는 신부님으로 딱 등장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너무나도 궁금해서 우리 PD님께서 또 최강 신부님 얼른 또 이렇게 납치는 아니고 섭외해 오셨습니다. 과연 우리 최강 신부님 홍진경 자매님이랑 어떤 또 인연이 있는지 정말 친하신지 2부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가 오는 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나는 미뤄놓던 거 좀 청소해야겠다. 아니 비 오니까 오늘까지 좀 미루자.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오늘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노래들도 함께 보내주세요. 우리 방송인 홍진경이 부른 노래도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홍진경과 김광진이 함께 부릅니다. 그대에게 가는 길.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보통의 일상 많이 전해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만의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 이야기에 딱 맞춰서 음악도 전해드릴게요. 7576님께서요. 비가 오니 더 자분하니 좋은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비 오는 날씨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좀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비 오는 날에 낭만이 있거든요. 이 창문도 열어놓고 뭔가 이렇게 땅을 울리는 빗소리도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뭔가 그 비 오는 템포에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 나 또 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 사는 게 바빠지니까 자꾸만 비를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좀 이 빗소리에 우리의 마음에 맡기고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301님께서 신부님 저 지금 카톡 대화창에 남아있는 숫자 1이 너무 신경 쓰여요. 이럴 사람이 아닌데 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이 전화에도 안 받고 신부님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연락을 보냈는데 그걸 안 읽고 있으면 아 정말 속 터진다. 막 걱정, 처음에 걱정, 두 번째 뭐 불안, 다음에 이제 화가 나죠.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체념합니다. 제발 읽기만 해줘. 답장만 보내줘. 우리 7301님 어떤 내용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바쁜 점심시간 보내고 나면 금방 답이 올 겁니다. 우리 또 연락을 주고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연락 좀 잘 받아줘.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그런 안부 한번 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그런 우리의 마음 전해봐요.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

마르티노님께서 비가 오니 낭만적이고 차분해지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비가 오고 낭만적인 분위기 그대로 한번 이어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의 스타.

폴킴의 스타,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두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끼리 도란도란 또 많은 청취자분들 노래도 즐겨주시고 이야기들 보내주시는데요. 최경혜님께서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내리는 비를 계속 바라보며 미소 짓게 돼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5985님께서는 총총 들렸다 발도장 쿵 찍고 갑니다. 모두 은총 날 되십시오라고 우리 에반젤리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에반젤리나님 자주 놀러 오세요. 이 빵집 영업 언제나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요. 평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함께하는 이 강용인의 빵집 신신우신가 이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더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딱 105분만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말은 저도 본당에서 열심히 생명의 빵 나누겠습니다. 야함님께서 저 맨

0: 맨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우리 라디오 빵집 오시는 길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아날로그 방식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요. 서울은 105.3MHz 또 우리 각 지역에 따른 주파수 확인하셔서 우리 CPBC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라디오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CPBC 빵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이 스마트폰 빵 앱에서는 또 빵톡이라고 하는 우리끼리의 대화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CPBC 빵 앱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이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이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너튜브 또 라이브로 스트리밍 함께하고 있습니다. CPBC 라디오 채널에서요. 신신우신 이렇게 또 라디오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고요.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CPBC 플러스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거기 온에어 실시간 생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신신우신과 함께 해주시는 빵집 가족분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 강경인의 빵집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12시 50분 54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1: 어서 오세요.

5월 아름다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신신우 씨인 가족분들께 준비한 문화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립 정동극장에서 공연하는 100년의 신명을 깨우는 전통 연희극 광대에 우리 신신우 씨인 가족분들 초대하고요. 내일이죠.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이고요. 5분께 1인당 2장씩 초대권 드릴 예정이에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실명 성함과 함께 사연 적으셔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까지 딱 문자로 이렇게 신청받고 당첨되신 분들께는 오늘 중에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인의 빵집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2부 수요일엔 우리 시대의 수도자, 성직자들의 성소 이야기 또 아찔한 19금 토크까지 나누는 빵 먹자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자로 한국 외방선교회 부총장이신 최강 신부님 함께 모실 예정인데요. 우리 신부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사제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우리 잠시 후에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스트레이키즈의 말할 수 없는 비밀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5: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4: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6: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4: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8: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7: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8: 뭐라고요?
7: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9: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 시인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신장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 글리클럽의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함께 들었는데요. 제가 이 수요일엔 빵 먹자 시간이 앞두고 있으니까 또 성가를 좀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수요일마다 성가를 좀 픽해보고 있습니다. 이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는 노래 제가 신학생 때 참 많이 듣고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뭔가 마음 한켠에 비장함이 좀 생기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길을 따라가야지 라고 노래를 듣고 부를 때는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노래가 끝나고 나면 자꾸만 원래의 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 힘든 일은 그래도 좀 내 옆에 동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이 노래를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성소라고 하는 건 사제들, 수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각자의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때로는 주저하면서 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확신에 가득 차서 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고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고릴라 불주먹님께서 성가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또 우리 고릴라 불주먹님 마음에 콕 와닿는 그런 성가 오늘 잘 골랐네요. 이애니님께서 최강신부님 볼 때마다 수염 때문에 카리스마 대박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름에서도 최강신부님 아주 강강강 강하게 보이세요. 혹시 이 나는 솔로 진행자 데프콘이랑 가족은 아니시죠? 신부님 영상 올라올 때마다 데프콘 생각이 났어요. 너무 닮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제 옆에 오셔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나는 솔로 아니고 신신우신 맞습니다. 네. 우리 최강신부님과 또 재밌는 이야기, 또 이 외방선교회 과연 어떤 곳인지, 요즘엔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한국외방선교회 부총장이신 최강신부님께 반갑게 환영 인사해 주시고요. 또 묻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통크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신부님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는야 천하제일 주님의 빵 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우리 주님의 빵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의 빵 덕후, 아주 쫄깃한 빵 덕질기가 여러분들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아주 딥하고 힙하게 이 매일 생명의 빵을 먹고 나누는 이 시대의 수도자, 또 사제들의 성소 이야기와 19금 인터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주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공동체, 한국외방선교회 부총장이신 최강 스테파노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쩌다가 여기 오시게 됐는지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0: 어쩌다가요? 네. 김태경 PD님 전화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먼저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1: 네.
0: 평화방송의 김태경 PD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칼같이 잘 자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어우, 저분 대단하신 분이세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고요. 거의 이제 왜 그랬냐면요, 선생님. 어떤 뭐 종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뭐 고통에 대한 문제 아니면 구원은 언제 어디서 오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성격상 강용인의 빵집 성격상 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주저했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1: 네.
0: 아 이분 그냥 빨리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올라오게 됐죠. 네.
1: 아 우리 PD님께서 신부님 이렇게 설득하셔가지고 나오시게 됐는데 사실 우리 청취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외방선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우리 신부님과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서 우리 신부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또 지극히 좀 사적인 토크부터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네. 한 너튜브에 등장을 하셨어요.
0: 네,
1: 이 물론 이 CPBC TV에 내용원의 새로운 내용원을 채워준 생각들이라는 코너로 또 많이 인사를 나누셨지만 이 방송인 홍진경 비비안나 씨와 함께 이 너튜브 채널에 나오시면서 약간 많이 알려지게 되셨는데 어떻게 인연을 좀 맺으시게 되셨나요?
0: 아, 네. 작년 2025년이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설립 50주년이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홍보를 좀 하고 싶다 해서 홍보대사를 이렇게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비비안나 씨, 홍진경 비비안나 씨가 굉장히 열심한 신앙인이라고
1: 네네.
0: 그렇게 알려져서 아주 정성 들여서 장문의 편지를 썼죠. 그런데 아주 어렵게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그런 인연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그 너튜브 영상을 보니까
0: 네.
1: 거기 이제 사무실을 축복해 주러 가셨더라고요.
0: 네, 네.
1: 그 축복은 또 이제 부탁을 받으셔서 가신 건가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홍보대사로 보통 어느 기관이나 단체의 홍보대사는 그냥 이름만 걸고 그냥 명색이 홍보대사지 별로 이렇게 활동을 잘 안 하세요. 보통의
1: 네.
0: 경우에. 그런데 이제 홍진경 씨는 정말 왕성한 활동을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방송인인데 촬영 스케줄 때문에 이제 주일 미사를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1: 네, 네, 네.
0: 저희 외방선교회 방문해서 저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이렇게 미사도 봉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으로서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점점 그 자연인 홍진경의 매력 그리고 신앙인 홍진경의 그 순수함 그렇게 우정이
1: 네.
0: 쌓여가고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죠. 예.
1: 아니 그런 인연으로 이제 또 사무실도 축복해 주시고 너튜브 채널에도 등장하게 되셨는데
0: 네,
1: 제가
0: 네.
1: 그걸 보면서 약간 빵 터졌던 게
0: 네.
1: 보석으로 이제 금주를 하라고
0: 네.
1: 그러셔가지고
0: 네.
1: 아 신부님의 이 또 센스가 참 돋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1: 금주는 어떻게 계속 하고 계신가요?
0: 저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네네네.
0: 저는 120일, 4개월 딱 자기 점검의 시간을 딱 채우고 프로 무대로 복귀하지는 않았고요.
1: 네.
0: 그냥 한 사회인 야구 그런 무대로 복귀해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연습 게임 하듯이 하고 있고요.
1: 네.
0: 뭐 비비안나 씨도 이제 보석 기간 끝났으니까
1: 네.
0: 컴백하셨겠죠.
1: 그렇죠.
0: 아마도.
1: 네. 아니 이렇게. 그 사실은 그 큰 채널에 나오게 됐잖아요. 그 홍진경 비비안나 씨가 운영하시는 채널이
0: 네.
1: 그 채널에 신부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나서 이 외방선교회의 어떤 좀 홍보가 좀 되셨나요?
0: 아 기대 이상이었어요. 역시 180만 이 채널은 유튜브
1: 네.
0: 채널은 정말 이 급이 다르더라고요.
1: 네.
0: 정말로 기대 이상으로요.
1: 네.
0: 저희 사무실에 전화도 빗발치고 그리고 네. 아주 뭐 거기에 담당 그 감독님도 당신이 월 200만 원씩 이렇게
1: 네.
0: 또 후원도 하시고
1: 야.
0: 그러니까 보통 그런 액수가 아니에요.
1: 네.
0: 뭐 홍진경의 그리고 뭐 입금하는 분들 뭐 홍진경 팬 해서 이제 비입금하고 그러는데 네. 그 영향력이 대단하더군요.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대하진 네. 않았었어요.
1: 네, 정말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는데 네, 네. 이 사람들의 어떤 외방선교에 대한 관심과 또 기도와 후원이 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네. 좋은 기회였던 것 같네요.
0: 네, 네, 네.
1: 우리 이렇게 또 홍진경 비비안나 자매님과의 인연을 신부님께서 좀 이렇게 맺으시면서 외방선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좀 시작해봤는데요. 외방선교회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많은 분들이 수도회로 잘못 알고 계신데 교회법적으로 한국외방선교회는 사도생활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엄밀한 의미에서 수도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외방선교회는 수사님이 안 계시고 저희 회원들은 전부 사제 신부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 이 복음화에 큰 그 앞장서고 순교 성인까지 내시고 복음화에 정말 큰 공헌을 하신 이제 프랑스의 파리 외방 네, 전교회가 전교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회에는 메리놀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는 골룸반이 있고요. 네. 멕시코에는 과달로페. 이 선교회들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특히 전쟁 후에 6.25 전쟁 후에 다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부서진 한국교회를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셨죠. 이제는 1975년에 한국의 주교님들이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목숨까지 주님을 따라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감사와 보은이라는 그런 영성으로 한국 주교회의 설립 인가를 받아서 예, 설립된 그런 외방 선교 전문 공동체입니다.
1: 네.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신부님 저희 본당에 외국인 신부님이 계셨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 신부님들이 다 이제 뭐 메리놀, 골룸반, 파리 외방 선교회 네. 이 신부님들 함께 오셨을 텐데요. 그분들께서 우리나라의 그런 신앙을 또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 또 이렇게 신부님들이 외국에 나가셔서 또 선교를 하시고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는 곳이 한국 외방 선교회다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0: 네.
1: 거기서 우리 신부님께서 부총장이라고 하는 이 또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어떤 네. 사목과 좀 소임을 하고 계시나요?
0: 네, 부총장인데요. 네, 그 총장 신부님의 그 역할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게 가장 부총장의 그 중요한 임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장 신부님께서 당신 혼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에 한 달 동안 우간다 그리고 모잠비크에 회의도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 신부님들 방문도 하고 했는데 신부님께서 혼자서 한 달을 여기 서울 본부를 비우실 수가 없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 당신께서 직접 사목 방문을 하시는 거가 이제 저에게 그 신부님의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실 때 제가 그 권한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 임무입니다. 총장 신부님을 보필해 드리고 네.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
1: 네. 이 한국의 신부님들이 지금 현재 해외 선교를 나가 계시는 그 현장을 또 방문하시고 또 이렇게 또 격려도 하시고 도움도 주시면서 그때 그 총장 신부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없으니까
0: 네.
1: 그 부총장 신부님께서 그 권한을 이렇게 또 위임을 받으셔서 함께 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런 또 역할을 하신다고.
0: 네.
1: 그럼 신부님께서도 외방 선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많이 가 계셨겠네요.
0: 네.
1: 네. 네. 신부님은 주로 어디를 좀 이렇게 계셨었나요?
0: 저는 사제 수품 이후에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이제 교회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6년 동안 있었고 바로 중국의 스자장이라고 하는 석가장 한국 발음으로는 석가장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또 이렇게 활동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멕시코의 최남단 그 마야 원주민들 사는 깜페체라는 가장 가난한 교구인데요.
1: 네.
0: 거기서 13년 동안
1: 와.
0: 선교 사제로 활동했었습니다.
1: 네. 아니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또 여러 나라를 다니시니까 지금 하시는 외국어가 벌써 이탈리아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시고 뭐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도 막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막 합니다. 네. 잘하지는 못하고.
1: 언어를 배우는데 네. 힘들지 않으셨나요?
0: 글쎄요. 감히 조심스럽게 네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탤런트 중에 하나가 언어를 스트레스 없이 배우 좀 빨리 배우는 거. 네네. 그건 하느님께서 주신 탤런트 같습니다.
1: 또 하느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또 수행하고자 하니까 또 그런 은총을 이렇게 또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0: 네. 네.
1: 우리 신부님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사목생활 하시면서 틈틈이 또 글도 쓰시고 책도 내신 작가님이시기도 한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필을 또 하시게 됐나요, 책을?
0: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연애 편지 아주 대필하고 이렇게 라면 사주면 네. 얻어 먹고 아주 라면과 빵이 끊이지 않았죠.
1: 야 필력이 또 대단하셨나 보네요.
0: 글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면 없어지잖아요. 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글로 적어가는 게 오래 남는 게 참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인데.
1: 아니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책을 이렇게 함께 또 쓰실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다음 책 어떤 책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사실은 지금까지 책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6권을 이렇게 네. 출판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출판까지 이렇게 쭉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건 글쎄요 출판을 하게 될지 그냥 제가 저에게 그리고 제가 남기고 싶은 그런 글들을 이제 쓰는데 우리 강용인의 빵집에서 나누기 위해서 몇 개 가져왔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제목은 스쳐 지나가는 자의 명상록.
1: 오.
0: 그래서 이제 제목을 두 글자로 붙이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한 예를 들어서 방랑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에 주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스쳐 지나가는 자가 되라. 의심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확신이 깊을수록 더욱 의심하라. 너를 알겠으면 너마저 의심하라. 비밀. 비밀을 지키기 위해 믿어야 할 사람이 너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비밀이 지켜질 확률은 절반 미치다. 세 사람이라면 그 비밀은 이미 포구문에 올랐다. 운명. 너의 사랑할 운명을 그 사람을 사랑할 운명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 착각 때문에 그동안 그토록 괴로웠으니 그만하면 됐다. 네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 너의 사랑할 운명도 함께 살아서 움직일 것이다. 균형. 괴로운가 괴로움을 팔아서 외로움을 살아. 외로운가 외로움을 팔아서 괴로움을 살아. 사람을 만나면서 괴롭지도 않고 사람을 떠나면서 떠나보내면서 외롭지도 않은 인생은 없다. 이렇게 해갖고요.
1: 와, 너무 좋은데요?
0: 아니,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1: 네, 약간 잠언집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0: 그래서 이제 막 긴 네. 글보다는요, 이렇게 네. 임팩트 있는 두 글자 제목에 그 글을 쭉 써가고 있는 네. 층이긴 합니다.
1: 네. 약간 신부님의 요새 최근에 어떤 관심사는? 또 이런 나의 마음들을 또 담는 글쓰기라고 네. 하실 수 있겠네요.
0: 네,
1: 우리
0: 네.
1: 신부님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듣다 보니까 와 신부님께서 정말 이 생각하시는 것, 또 기도하시는 것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딥다이브 토크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추천곡도 가져와 주셨다고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네, 제가 멕시코에서 올해 선교사지로 활동했으니까요. 네. 오늘 그 강용인의 빵집 청취자분들에게 라틴 팝을
1: 오.
0: 제일 첫 곡으로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우리 신부님 잘 아시다시피 라틴 팝이 좋은데 이 가사가 네. 좀 수위가 다 19금, 29금이, 네. 29금이라서 그래서 고르고 고르다가 이제 라틴 팝 가수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샤키라를 골랐는데 네. 샤키라의 노래 중에 아주 건전하고 Try Everything 그러니까 포기하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다 시도해 볼 거라는 내용도 긍정적이고 네. 템포도 경쾌하고 아마 오후 이 시간에 청취자분들께서 듣기에는 아주 딱 적당한 노래가 아닐까 해서 샤키라의 네. Try Everything 추천해 봤습니다.
1: 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샤키라의 Try Everything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또 그 주토피아 OST로 네. 또 들렸던 네. 노래인데 네. 아, 저는 약간 또 19금 20금 이 라틴 음악도 좋은데 아, 또 신부님께서 너무 또 선한 노래 이렇게 또 골라 주셔 가지고
1: 네. 그런데 이 광용인의 빵집에서 네. Hips Don't Lie 뭐 네. 로까 로까 하는 우리 저 PD님이 막 네. 인상 쓰지 않을까 아, 또 신경 써서 좀
0: 방송국의 입장까지 또 챙겨주셔가지고 네. 네. 우리 7504님께서 우와 최강 신부님 작년 산분성당에 오셔서 해주신 강론 듣고 삶과 고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뒤로 신부님 유튜브 많이 찾아봤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산본성당에 또 가보신 적 있으신가 봐요.
1: 네네네. 네,
0: 그때서 만난 교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재인님께서 아 받았을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매일매일 읽고 싶은 말씀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 이 방송 후에 신부님 이거 나눠주신 거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올려도 될까요?
1: 네.
0: 네. 어, 우리 또 방송 후에 네.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인스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이프님께서도 최강 신부님 글 소개 코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책 내셔야겠는데요, 신부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1: 아, 예.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0: 네. 그래, 우리 네. 수도자들, 성직자들의 쫄깃한 성소 이야기 나누는

0: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네 번째 주인공 네. 한국 외방선교회 부총장 최강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또 신부님과 함께 또 깊은 이야기 딥톡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신부님 2003년에 이제 사퇴 소품 받으시고 네. 지금 23년 차 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수단을 입기 전에 내가 신부가 되기 전에 어땠는지 신부님 이 사제의 꿈은 언제부터 좀 품으셨나요?
1: 저는 보통 신부님은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오셨죠.
0: 네, 네, 네. 20살 때 바로 입학했습니다.
1: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잘못 읽으면 네. 제 인생이 획획 바뀌는 편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희 때 네. 그 인도 철학자들이 인도 사상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의 자기로부터의 혁명, 뭐 라지니시 뭐 이런 인도 철학자들에 좀 빠져 있었고 그리고 저는 신부님처럼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어떤 저 멀리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었고요. 20대 중반에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삶과 고통, 그리고 죽음, 그리고 구원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그래서 잘 해석해서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좀 보험도 내 스스로를 구원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시작했죠 그때부터. 네. 예.
0: 그렇게 내가 아 사제가 되어야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을 성소에 약간 씨앗을 틔우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사제가 되는 길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뭐 네. 교구 신부도 있고 수도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외방 선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아 예. 외방 선교회가 일단 외방 선교라는 그 길이 어려워 보였어요.
0: 네.
1: 근데 어려워 보인 그 길을 도전해보고 싶었고 그 어려운 길을 통해서 좀 더 그럴싸한 이 봉헌 막 그때는 막 한참 순수할 때라서요. 정말로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저 어려운 길을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주님께 좀 더 온전히 봉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습니다.
0: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네. 그런 말씀이 신부님께 좀 와 닿으셨군요.
1: 네, 참 어리석었죠.
0: 네. 네. 아니 이렇게 사실은 저도 이 성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그런 길들을 꿈꿔보는데 이 외방 선교회나 다른 선교들을 봤었어요. 네.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걱정이 나 외국어 못하는데 네. 라는 걱정이었거든요. 네. 그런 고민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 좀 있지 않으신가요?
1: 있죠. 있죠. 그런데 그 네. 선교사들에게 언어는 정말 중요하긴 해요. 네. 그런데 언어는 역시 거들 뿐 도울 뿐 결국 한 선교지사 한 10년 살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결국은 그 사제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네. 그의 어떤 언어와 행동으로 거기 선교지 하느님 백성들을 대하는가라는 그의 삶의 태도가 가장 그 태도로 감동을 시키는 거지 뭐 강론 아무리 잘해봐야 강론은 또 강론이고요. 네. 결국은 삶으로 감동시키는 게 좋으니까 행여 혹시 외방선교에 입회하고 싶은 청취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외국어 때문에 고민하신다. 오면 저절로 됩니다.
0: 네, 네. 또 이렇게 걱정. 삶 안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군요.
1: 네, 언어는. 네. 네.
0: 이 제가 신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외방 선교의 신학생들이 이렇게 방학 때 약간 체험처럼 이제 중간에 뭐 학교를 잠깐 멈추고 이렇게 또 실습을 나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1: 네.
0: 신부님 이렇게 처음 그 실습 나가셨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정말 꿈꿔왔던 그 길로 외방선교회 딱 들어왔는데 네. 딱 그 실습을 나갔을 때 처음 마주했던 그 느낌.
1: 아, 예, 생생하죠. 정말 생생.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파푸아뉴기니 나갔어요.
0: 네.
1: 저희는 이제 신학교 2학년 과정까지 하고 이제 영성회 해라고 해서 네. 이제 신부님들은 서울 교구 신부님들은 쭉 그냥 올라가시잖아요. 네네. 저희는 이제 휴학을 하고 선교지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파푸아뉴기니는 최후의 자연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때는 오죽 더했겠어요.
0: 그렇죠.
1: 저는 지금도 이름도 기억나는데 베리놉스라는 신부님하고 같이 사는데 살았는데 거기는 길도 없고 그냥 정글 속에서 7시간 8시간 걸어서 막 다녀야 돼. 근데 그 신부님은 이미 거기서 평생을 30년 40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잔뼈가 굵은 선교사인데 저는 이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 두려움이 제 마음을 확 뒤덮었어요.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0: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1: 그것도 평생을. 예. 네.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산다고.
0: 네.
1: 와. 너무 겁이 났어요.
0: 하지만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게 지금도 남아 있으시지만 또 이제 외방 선교의 사제로서 또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셨는데
1: 네.
0: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좀 붙들어줬던 힘 어떤 게 좀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나요?
1: 그래서 두려움이 완전히 제 마음을 다 이렇게 휘감아서 내가 이걸 선교사질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저도 이제 어머니에게 그냥 저도 그냥 한국에서 하는 교구사제로 이렇게 적을 이적하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저는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0: 네.
1: 그런데 어머니께서 같이 드라이브 한번 하자고 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묵주기도를 한번 같이 이렇게 바치고 어머니께서 딱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 자기 살겠다고 나온 자리에 다른 엄마의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 절대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엄마의 아들이 아파서 다쳐서 어떤 그 자리를 이렇게 나와야만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내 아들이 그곳에 가서 내 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길 바란다.
0: 네.
1: 이 한마디에 저는 지금까지 그 순간 이후로 외방 선교 사제로 살아오는데 단 한 순간도 후회하거나 이 길이 아닌가벼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 이후로는요.
0: 아, 이게 또 엄마의 큰 마음, 엄마의 또 그 기도가 아들에게 닿는 그런 느낌이었네요.
1: 네.
0: 아, 이렇게 또 엄마의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 응원. 아, 어떻게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저는 너무나 놀라운데.
1: 네, 저도 깜짝 놀랐죠.
0: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라고 하고 결국엔 이 외방 선교의 사제가 이렇게 딱 되십니다.
1: 네.
0: 사제 서품식 기억나세요?
1: 제가 별명이 몇 개 있어요.
0: 네.
1: 뭐 어떤 분 뭐 대부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0: 네.
1: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0: 네.
1: 또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정말 사제 서품식 전날 당일날 제 동료들은 저한테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특히 그 부복할 때.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것 같기만 하고 뭐가 딱 끝났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딱 끝나서
0: 하니까 끝났어.
1: 명동성당 그 마당에서 강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만큼 좀 긴장을 많이 네네. 했고 네네. 제가 그렇게 긴장을 하는 거 지금도 제가 별로 긴장 안 하잖아요.
0: 네네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1: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서품식 미사가 거의 통째로 날라갔어요.
0: 네.
1: 울기만 뭐 계속 울고 있었다는데 좀 모양이 많이 빠지죠.
0: 네.
1: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데 신부님께서도 물어보시니 또
0: 네.
1: 네.
0: 아니 제가 아까 듣기로 이제 사제 서품을 딱 받으면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간다가 딱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1: 네.
0: 네, 말씀해 주셨는데 신부님 딱 첫 소임으로 이렇게 이탈리아 가라고 하셨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1: 아 저는 제가 철학 에 맞는 이 뇌 구조 같아요.
0: 네.
1: 아마 제가 철학을 공부했으면 아마 더 훨씬 더 깊은 학문적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교회법을 공부하니 그런데 우리 외방선 교회에 너무 필요했었어요. 그 당시
0: 네.
1: 정말 순명하는 마음으로 갔지 예. 힘들었습니다. 유학하는
0: 네.
1: 동안.
0: 네. 그래도 이 길을 또 성실하게 또 이렇게. 걸으시고 또 이제 새로운 외방 선교의 사제들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만나시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또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와서 신부님과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추천곡 어떤 노래를 좀 듣고 오면 좋을까요?
1: 추천곡은 결국 제가 좋아하고 평상시 즐겨 듣고 부르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 김광석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근데 가능하다면 네. 김필 씨 네네. 그 커버 예 네네. 커버 버전이 좋아요. 왜냐면 김광석 씨 버전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너무 나서 우리 오후에 청취자들께서 들으실 네. 때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네.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또 피디님께서 신부님 모신 것처럼 노래도 딱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필의 라이브 실황 버전으로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필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매일 주님의 빵을 먹는 자녀들과의 진솔한 토크, 수요일엔 빵 먹자. 오늘 한국 외방선교회 최강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경혜님께서 눈물이 핑 도는 노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약간 그 선교지에 있는 신자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는 노래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실비아님께서 신부님 말씀 듣고 외방선교에 관해서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외방선교에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재님께서 홍진경님과 좋은 친구로 지내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또 좋은 친구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또 많이 홍진경님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외방선교에 위해서도 많이 또 홍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강 신부님과 함께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19개의 금쪽 같은 질문들 중에 하나를 신부님과 나눠봐라 라는 그런 19금 토크 시간에 또 알림 음입니다. 우리 신부님께 직접 하나 뽑아주시면 질문의 내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시나요?
1: 아, 우리 외방선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 사제들 안에 아주 즐겨 이렇게 잘 쓰이는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0: 네네.
1: 남자는 핑크지.
0: 아, 남자는 핑크.
1: 핑크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0: 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신부님께서 골라주신 핑크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참 긴장되네요.
0: 나는야 엔잠러 신부. 신부이면서도 가끔은 내가 신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나요? 있으신가요, 신부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1: 있죠. 있어요.
0: 어느 때 좀 그런 생각이 드세요?
1: 저는 이제 우리는 외방선교회니까 이제 해외 우리 형제 사제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푸아뉴기니에 다녀왔고 이제 올해는 우간다, 모잠비크, 아프리카 다녀왔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대만에 있는 화령교구에서 일하는 우리 동기 신부님, 유철 신부님 만나러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여행가.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파일럿 조종사였거든요.
0: 네네네.
1: 조종사. 그런데 이제 조종을 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수많은 비행기를 타면서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행선지로 많이 날아다니죠. 그래서 신부 혹은 여행가?
0: 네.
1: 마음에 듭니다.
0: 네. 약간 비행기 마일리지 많이 쌓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끔 드는데
1: 네.
0: 우리 신부님과 함께 제 눈앞에 지금 19가지의 금쪽 같은 질문이 담겨있는 구슬 19개가 있는데 이 신부님께서 지금 모르시고 이 질문이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하나만 더 뽑아서 신부님께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란색 구슬 뽑아보겠습니다. 자,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나는 사제가 될 것이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신부님?
1: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0: 네네네.
1: 대답은 노.
0: 오.
1: 아니다.
0: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1: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0: 그렇죠.
1: 오해해서 들으실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 선교 사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머니의 그 말씀 이후로 저는 아주 잘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아요.
0: 네네.
1: 근데 저는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다면 저는 아이를 키워보고 싶어요.
0: 또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또 그것 역시도 성소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이 결혼 성소 이런 또 마음들 함께 나눠주셨는데 신부님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신부 얘기를 막 더 듣고 싶어서 제가 한 가지

0: 질문을 더 드리면
1: 네.
0: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신부님을 이끌어 가실 텐데
1: 네.
0: 나를 좀 어떤 도구로 쓰시기를 희망하시는지.
1: 네. 그 종교의 중요한 그 기능 아니면 역할,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고통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 비구원의 이 현실 삶에 대해서 구원은 언제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성직자들이
0: 네.
1: 아주 잘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 고통 속에 있는 신자 특별히 신자들에게 그리고 비구원 구원은 도대체 주님의 구원은 언제 오는 거야라는 그런 신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성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고통 많은 경우 내가 자초한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삶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나도 또 고통은 함께 가는 건데 그걸 끌어안고 가는 방법. 그래서 어느 장소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저는 사제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 고통과 구원에 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자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제 이해를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또는 다른 분들에게 잘 듣는, 잘 청취하는 그런 역할은 제가 꼭 죽을 때까지 꼭 잘 이어가고 사명처럼 이렇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0: 이 시간 우리 신부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오늘 함께 주신 소감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1: 네. 우리는 이 지구에 짧은 소풍을 온 여행자들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주인의식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하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존재나 사물의 주인 노릇을 하라는 주문이 아니죠. 그래서 주인의식을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인이 될 수 없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대상의 주인이 되려고 헛된 수고를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0: 네.
1: 그저 스쳐가는 순례자처럼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도 그러하기를.
0: 감사합니다. 오늘 신부님과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깊은 또 딥톡까지 함께 했는데요. 신부님 우리 끝나면서 저희가 신신우스님 마지막 곡이 나오는데 마지막 곡 추천 어떤 곡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1: 아 스팅이죠.
0: 네.
1: 마지막은.
0: 아 스팅.
1: 스팅의 수많은 명곡 중에서도 저는 Shape of My Heart.
0: 네.
1: 네.
0: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신부님과의 이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외방 선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신부님도 앞으로 가시는 길 또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이죠. 5월의 주제는 혼자가 아닌 우리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책 나눠볼 텐데요. 책으로 사람을 읽는 심리상담사 최연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고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죠.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노력으로 얻은 걸까요? 초등학교 때는 경필쓰기라고 해서 네모 반듯한 칸 안에 정갈하게 글씨 쓰는 법을 연습하기도 하지만 글씨보다는 숫자로 나오는 성적이 더 중요해지고 그림이나 그래프를 이용한 깔끔한 보고서가 기본이 되면서 나의 글씨체보단 컴퓨터 활용 능력이 더 대접받는 세상인데요. 하지만 누구에게서 받은 손글씨 메모 한 장, 카드 한 장, 편지 한 통은 그 사람 마음의 온도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죠. 타닥타닥 키보드 위를 넘나들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더 빠르고 편리해졌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닐까 싶네요. 내 안의 믿음을 일상의 서체로 써내려가는 오늘은 5월 20일 부활 제7주간 수요일이에요.

오늘의 첫곡 꿈꾸는 고래 손편지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은 손글씨 자주 쓰시나요? 예전에는 매일 일기도 쓰고 편지도 쓰고 하면서 손글씨를 쓸 기회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컴퓨터로도 워낙 다양한 서체가 나와서 손글씨가 악필이어도 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에도 글씨체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투, 표정,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만의 삶의 필체가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날카로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0: 만의 서체로 또박또박 써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에게 정답과 센스 넘치는 오답을 또박또박 써서 전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혹시 어제까지 열렸던 제12회 안중근 의사 유목서예대전 수상작 전시회 가보셨나요?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대구 지방보훈청의 후원을 받아 어제까지 범어대성당 드망즈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수상자들마다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자신만의 필체로 풀어내면서 역사적 메시지와 예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안중근 의사의 세례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토스트, 2번 토마토, 3번 토마스. 1번 토스트, 2번 토마토, 3번 토마스.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과 함께 센스 넘치는 오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도 나눠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룰리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 CPBC 커피 콩크루 계속 접수 중입니다. 1분 신앙상담 쇼츠 영상을 제작하면 대구 CPBC 공식 SNS에 제작자 이름과 함께 업로드 되고요. 한 편당 별다방 5만 원 상품권 드립니다. 꼭 오늘까지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신청하셔도 되니까요. 대구 CPBC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크루 신청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중근 의사의 세례명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산울림의 회상 듣고 올게요. 광고 먼저 나갑니다. IS 동서 제공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비 오는 날에는 옛날 노래죠. 산울림의 회상이었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3번 토마스죠. 안중근 의사는 1910년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기까지 다수의 유목 작품을 남겼는데요. 현재까지 실물이 확인된 유목만 65점에 이른다고 해요. 그중에 31점은 국가지정 보물로 등록돼서 그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단순한 서예 작품을 넘어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시대정신을 응축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라는 게 참 뿌듯하기도 하죠. 삼남매 아빠님 안중근 토마스 잘 맞춰주셨고요. 엘리사베님 3번, 대건안드레아님 토마스, 또 4023님 정답 3번 토마스 하셨고요. 2600님도 3번 하고 맞춰주셨습니다. 9420님은 우리가 흔히 도마 안중근이라고 하니까 토마스보다는 노마도가 발음이 더 비슷하네요 하셨어요. 꽤 뭔가 전문가의 냄새가 풍긴다 했더니 대구 가톨릭대 안중근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유목휘호대호가 아직 이어지고 있어서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썼던 사람으로서 흐뭇합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유, 또 멋진 분이 오셨네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뭔가 안중근 의사의 어떤 정신을 이어가려는 노력들이 계속된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전시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연락드리고요. 센스 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드립백 커피 선물로 드립니다. 2654님 안중근 의사님 일본 때문에 많이 참았스 많이 참았스 그러니까요. 네, 침략도 적당히 했어야지. 많이 참았어요. 센스 있었스. 502님 안중근 토마스 의사님 매우 골저스. 오, 골저스 맞는 말이네요. 아주 골저스한 분이죠. 골저스, 아주 멋있다 이런 뜻이죠. 요즘은 보면 뭐 나이스하다, 굿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골저스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센스 있는 오답이었습니다. 4144님 어제 회식하고 토했스. 아니 지금 이 신성한 안중근 의사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식하고 토했스가 웬 말입니까? 속은 좀 괜찮으세요? 오늘 비도 오는데 뜨끈한 국물에 해장하십시오. 0383님은 안중근 토마스를 도마라고 부르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시면서 3번 토마스요 하셨는데 토마스 영어 이름을 우리가 한국식으로 발음할 때 도마라고도 하죠. 이런 솔직한 문자도 고맙습니다. 오늘의 퀴즈 오답 문자 선물 당첨자는 많이 참았스 2654님입니다. 그리고 정답 맞춰주신 2600님께도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야기 뭐 토해스 하시는 분은 더 없겠죠? 참여 문자 기다리면서 박정현이 부르는 비오는 날의 수채화 듣고 올게요.

아,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자꾸 7080 노래가 끌려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박정현 노래였습니다. 행복찻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김세현님, 자인성당 김세현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비가 오니 라디오가 제격이네요. 그러니까요. 비올때 라디오 켜놓고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고 집에서 들어도 좋고 드라이브 하면서 들어도 좋고 역시 라디오의 그 낭만은 정말 사라지지가 않죠. 3160님도 감기 걸린 아들내미 병원 갔다가 팔공산 쪽으로 같이 드라이브 중입니다.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들으면서 가니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는 진짜 비 오는 날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퇴근길에 다시 들어야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들내미 아까는 아파 죽더니 학교 조퇴하니까 쌩쌩해지네요. 그렇죠. 원래 학교에서 나오면은 좀 괜찮아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나오면은 괜찮아지고 진짜 꾀병 아니고 정말로 아팠는데 참 신기한 현상이죠. 경산의 피맘님, 비 오는 날에 요즘 시댁 거실 셀프 공사 중인 짝지 수고 많으세요. 퇴근 후 깜짝 이벤트로 드시라고 김치 대패 삼겹살 전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라 막걸리까지 사놓고 왔습니다. 와 진짜 와 정말 멋진 아내시네요. 이런 게뭐 최고의 내조 아니겠어요? 뭐 어떻게 해주고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이비 오는 날에 김치 대패 삼겹살 전딱 해놓고 아 맛있겠다. 2887님, 비가 오니까 좀 살겠어요. 어제 너무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참 더위도 식히고 세상을 적시는 참 고마운 단비죠. 전국에서 지금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 고마운 비를 오늘 마음껏 즐기시길요. 엘리사벳님도 정말 단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 땅에는 촉촉한 단비가 내리고 있듯이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도 촉촉한 단비 주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참여 문자 보내주신 3160님, 김세현님께 선물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네스의 행복찻집 수요일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3가 있는 날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주시는 분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영욱 미카엘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제 좀 무더위가 가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어제까지 너무 더웠잖아요.
1: 완전 한여름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사실 뭐 제가 덥다 해도 실내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다지 날씨 영향을 안 받지요.
0: 아, 출근을 해야 돼요.
1: 예, 그래서 뭐 춥거나 뭐 덥거나 간에 일을 시켜주는 그 자체가 참 고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요즘 드라마 제목 중에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런 게 있던데요.
0: 네.
1: 일할 수 있다 뭐 그 자체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AI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들 나올 것이다 이런 미래 예측이 아주 코앞에 다가온 느낌인데
0: 네.
1: 제가 사목연구소를 맡고 있으니까 미래 사회 변화를 뭐 좀 깊이 있게 보는 게 그게 제 일이잖아요.
0: 네.
1: 그렇게 일하다 보면 여러 면에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예측보다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랄까요? 사실 그런 게 더 크게 보이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렇게 불안하고 또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뭔가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참 무더위에도 꺾이지 않는 이 신부님의 학구의 덕분에 또 저희도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신 내용을 거저 듣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지난주에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요. 또 9일 기도를 하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0: 아, 네네.
1: 예,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성호경만 봐도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는 내용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너무 멀리 느끼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좀 겁을 내신달까요?
0: 네.
1: 뭐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성령이신 하느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그래도 뭐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여쭤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먼저 가톨릭 교회에서 성령은 어떤 위치의 존재일까요?
1: 많은 분들이 이제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미지들을 갖고 계세요. 성부 하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보통은 이제 창조주 하느님, 천상의 어좌에 앉아 계신 아주 인자하고도 한편으로 굉장히 어미하신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죠.
0: 맞아요.
1: 또 성자 하면 또 바로 눈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장발에 수염을 기르시고 잘생긴 청년
0: 맞아.
1: 이런 이미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성령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비둘기.
1: 예. 좀 뭔가 좀 흐릿합니다. 그죠?
0: 네.
1: 이미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을 읽으면서도 성령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부와 성자에 대한 설명은 길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으며 그거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 달랑 나오고 그다음에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등등의 내용이 따라온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0: 아니에요?
1: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그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모두 성령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느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고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 하고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믿으며라고 시작을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1: 예.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고 보편되게 하시는 분이고 죄의 용서를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0: 그렇군요.
1: 한마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시는 하느님.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령은 눈에 안 보이죠. 뭐 성자께서 그러셨듯이 이제 눈에 보이고 그렇진 않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령의 초상화를 그리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작용하시고 활동하시는 모습 또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0: 네.
1: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성령을 묘사하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정말 저도 사도신경 외우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은 못했어요.
1: 예.
0: 그럼 진짜 성령을 믿으며 끝! 빨리 다음! 예. 이거였는데 또 뒤에 내용이 다 성령의 활동이라니까 사도신경도 또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니면 뭐 예언자나 왕을 정하실 때 하느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 예.
0: 이게 곧 성령인가요?
1: 예, 구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히브리 말 루아흐라는 말이 이제 쓰이는데요. 바람, 숨결, 영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도 하느님의 영이 물 위에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처럼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명을 주시고 파견하실 때 항상 하느님의 영 루아흐가 등장을 하지요.
0: 네.
1: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변화되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변화는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니구나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바람 숨결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죠. 바람처럼 자유롭고 틀에 맞춰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좁은 식견과 고루한 사고방식 또 편견이 세우는 벽들을 바람처럼 타고 넘어서 새로움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0: 네. 그래서 루아흐 뜻이 바람도 있고 그렇군요.
1: 숨결, 예.
0: 바람처럼 이렇게 좁은 식견에 맞춰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참 멋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협조자, 보호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예, 성령은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할 때도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을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강생하실 때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는 세대 때도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이제

0: 말씀이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자녀로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 하셨죠.
1: 네.
0: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1: 네.
0: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이번 성령 강림 대축일에 본당에서 성령의 불꽃 모양의 카드를 하나씩 뽑고 또 받으실 텐데요.
1: 네.
0: 여기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은총과 그 은총을 제대로 받아서 실천할 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 네.
0: 그 내용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에서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카드를 뽑아보면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1: 네네.
0: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사람마다 다른 자질과 특성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름은 결코 틀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고유한 방식으로 서로 돕고 일치하도록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1: 네.
0: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양성 안에서 일치가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 그러네요. 정말 누구는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뭐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 거니까.
0: 네. 예.
1: 처음 우리 성령강림 대축일이며 너 뭐 뽑았어? 나는 이거 뽑았어. 뭐 이것만 했었는데 서로가 받은 다른 은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을 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부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가 성령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0: 예.
1: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부패의 상징이 된 시기도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면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0: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고요. 네. 무려 14세기 이탈리아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에도 이미 그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유대인 아브라함의 개종 이야기인데요.
1: 네.
0: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래요. 파리에 살던 유다인 아브라함이 친구에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회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교황과 추기경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개종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죠.
1: 네.
0: 그런데 그리스도인 친구였던 잔노또가 그 얘기를 듣고 절망을 합니다. 그 14세기에 중세에 그 로마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개종하지 않을 텐데 싶었거든요.
1: 네.
0: 14세기 무렵이라면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의 중심으로 아주 떵떵거릴 때였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컸던 시기였죠.
1: 네.
0: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 간 아브라함이 목격한 것은 탐욕 또 음란 부패 그 자체였다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돌아온 그가 뜻밖에도 세례를 받겠다 해요.
1: 어? 그래요?
0: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지도자들부터 평신도들까지 모두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죄를 짓고 있다군. 그런데도 교회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번창하며 확장되는 것을 보니 아, 이 교회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밑에서 받쳐주시고 계신 게 분명하네.
1: 와, 그러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0: 그런데 이 해학적인 얘기가 이제 교회의 거룩함을 설명하는 중요한 역설을 담고 있죠.
1: 네.
0: 먼저 교회를 구성하는 인간은 타락할 수 있지만 교회가 보유한 진리와 성사는 성령에 의해 보호된다는 객관적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1: 하긴 뭐 교회가 부패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성체성사 통해서 네. 용기를 얻고 고해성사 통해서 용서받고 했을 거니까.
0: 그렇죠. 다음으로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벌써 풍비박산하여 됐을 공동체가 2000년을 이어온다는 것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성령의 현존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논리죠.
1: 네.
0: 그런데 물론 이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한 데가 있지요. 인간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안 망했으니 성령께서 계신 것이 아니냐. 이거 좀 구차한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러면 뭐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성령,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 네.
0: 시기를 보니 제가 요거 남은 시간 동안은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안망한 게 곧 성령의 힘이다.
0: 예.
1: 근데 그게 지금 아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예.
1: 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바로 마무리하면 아쉬우니까 또 성령을 표현한 그림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0: 아 예. 그리 뭐 다음 주에도 또 여러 개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1: 네.
0: 성령을 그린 그림 가운데 제일 잘 알려.

0: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 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영천성당 김재우 마테오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솔스타의 비오는 거리로 시작한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수요일 2부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음악의 대화 함께 할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시면 돼요. 3374님, 비띠님 매일 점심 먹고 광주에서 영광으로 출장 다녀오는 길에 비띠님 방송 듣고 있는데 솔찬이 재밌어라. 아따, 솔찬이 재밌구만요. 비 오는 날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들 하세요. 네,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야, 빨간 장미까지 아주 그냥 알차게 그냥 보내주셨어요. 예, 광주에서 영광으로 출장 가불어요. 예, 방송 매일 들어불고, 예, 솔찬이 열심히 할란 게 3374님도, 예, 앵간하면 자주 함 들어와 줘요. 예, 사랑하고요. 운전, 예, 저기 찬찬히 하고 갑시다. 예, 들어가세요. 그렇구나. 와, 음악이 빗소리 같은 느낌이네요. 박만수님, 비 오는 날은 이런 음악 들으면서 막걸리에 김치찌개 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두부김치. 두부김치 좋다. 권대기님, 이분은 이 오빠, 대 오빠, 화 오빠 오는 날. 왜 대기님이 오빠라 그래요? 진짜 왜 그래? 자, 이오빠, 대오빠, 화오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노래 듣고 모셔볼게요.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니까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래는 미카의 롤리팝, 그리고 빈센트 블루의 비가 와

0: 코스별로 다양하게 준비한 푸짐한 음악 한상.
1: 지금 바로 서빙 시작합니다.
0: 음악의
1: 대화.
0: 자, 음악의 대화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오늘 왜 신나셨죠? 음악평론가, 음악저널리스트 이오빠, 대오빠, 화오빠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기분 좋냐고 물어보셨잖아요.
0: 네. 왜 기분 좋아요?
1: 저 약간 당 떨어졌었는데 스튜디오에 옥수수 간식이 있더라고요.
0: 아, 옥수수.
1: 와, 네. 혈당이 확 오르네요.
0: 맛있나요?
1: 너무 맛있습니다.
0: 옥수수 평소에 좋아하세요?
1: 좋아하죠. 근데 삶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안 먹는데 네. 가끔씩 이제 보이면 사 먹기도 하고.
0: 네, 저는 옥수수 너무 좋아해서 여기 을지로 3가 지하철역에 옥수수를 저렇게 맛있게 쪄서 팔아요. 그럼 저는 종종 이제 사 와서 녹음 있거나 뭐 이런 날 사 와서 이제 같이 나눠 먹곤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저도 진짜 좋아해요 옥수수.
1: 주로 점심을 안 드시고 오시나 봐요.
0: 약간 애매해요. 시간이 2시니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아점을 먹거나,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갑자기 살이 한 뭐 2kg 쪘겠지 생각했는데 웬거 한 4kg 찐 거야. 깜짝 놀. 뭐야, 고장 났나? 막 이런 다시 올라가 보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와, 4kg 찐 거예요. 좀 방심했다고. 나 발레도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 가지고
1: 식단 조절 시작하셨습니까?
0: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1: 아. 그렇군요.
0: 오늘 달걀 하나 먹고, 달걀 하나 먹고 그 그릭 요거트에다가 네. 그 저당 딸기잼 좀 섞어가지고 그거 견과류 넣어가지고.
1: 어우, 맛있었겠다.
0: 맛있어요.
1: 네.
0: 그거 먹고 오는데 옥수수 냄새가 미치겠네.
1: 그렇지. 지금 계속 의심이 들었던
0: 미치겠어.
1: 게 근데 왜 옥수수를 드셨지? 라고.
0: 옥수수. 그래서 양심상 반개.
1: 네.
0: 네. 반 개 먹었습니다. 원래 네. 두 개 먹어야 되거든요. 큰 거. 네.
1: 어쩐지 하나가 반이 쪼개져 있던
0: 뭐.
1: 그거였구나.
0: 스테파노의 꿈님. 구황작물 러버시군요. 예, 저 좋아요. 구황작물 좋아하세요?
1: 고구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0: 어.
1: 전 삶아 먹는 것보다 네. 구워 먹거나 네, 이런 것들.
0: 고구마를?
1: 네.
0: 군고구마?
1: 네. 그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한 네. 2, 30분이면 정말 금방 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정말 맞아. 정말 맛있어요.
0: 맞아요. 아, 근데 에어프라이기보다 진짜 그 군고구마 냄비 알죠?
1: 네.
0: 밑에 뚫린 거. 그걸로 해야 진짜예요.
1: 그것도 정말 맛있는데 그 편의점 가면 그 뜨거운 돌 위에다가 오랫동안 구운 게 있어요.
0: 있어요.
1: 와, 그 맛은 못 내겠더라고요.
0: 못 내.
1: 네.
0: 천천히 구워서 그런가요?
1: 정말 달아요. 신기할 정도로.
0: 아니, 을지로 3가에 또 을지로 3가 맛집이네. 지하철역 맛집이에요. 거기에 군고구마 팔아요.
1: 네.
0: 진짜 겨울에 지나갈 때마다 거기는 매번 진짜 이 혼돈의
1: 네, 지나칠 수가 없네요.
0: 혼돈의 카오스예요, 진짜. 꼭 참고 갑니다.
1: 좋아요.
0: 자, 저와 함께 구황작물을 사랑하시는 우리 이 오빠, 대 오빠, 화 오빠 오셨어요. 우리 변은석 프란치스코 오빠 뺨을 칠 순 없지만 아 뺨 치지 마. 우리 프란치스코 건드리지 마. 네. 그렇지만 아무튼 이 오빠 대 오빠 화 오빠 어서 오세요 하셨어요.
1: 아니 방금 그 애드립은 저를 두 번 죽인 거 아니에요? 아니 변은석 이렇게. 씨 이름이 나온 것만 해도 제가 좀 그 멋쩍은데 네, 알겠습니다.
0: 아니에요. 근데 네. 변은석 씨 뺨 안 칠 거잖아요.
1: 당연하죠.
0: 그러니까 큰일 날라고.
1: 어떻게 쳐요?
0: 어떻게 쳐요?
1: 네, 생채기 나면 저 책임 못 져요.
0: 오, 세상에. 나 생채기 내고 책임져도 돼요, 그러면?
1: 아니요.
0: 생채기 내면? 책임질 수 있어요?
1: 책임지십니다.
0: 세상에. 욕심날 뻔했어. 잘생기면 오빠라고 했고 예쁘면 언니라 했거늘. 수요일은 비띠 언니 대화 오빠.
1: 아.
0: 좋다. 좋다. 기다림님이 빗띠 대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김영민님이 대화님 오늘 어디로 떠나요?
1: 안 가는데요.
0: 자주 어디 가시니까 오늘 어디로 가시나. 네, 오늘 음악의 네, 세계로 떠나면 돼요.
1: 네.
0: 네. 음악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들으세요 혹시?
1: 저요. 기본적으로 뭐 남들하고 비슷하게 지하철 버스 안에서는 그냥 음악 듣고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0: 네.
1: 근데 집에서 집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신곡들은 거의 다 모니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1시간 정도 듣고
0: 오.
1: 또 듣다가 못 듣고 이렇게 쟁여놓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시간 남을 때 또 듣고. 그래서 하루에 평균 두세 시간 정도?
0: 오.
1: 네, 그렇게 못한 날도 있죠. 너무 바빠서.
0: 와, 그러니까 TV를 거의 안 보시고, 그쵸? 음악을 들으시죠?
1: 저는 밥 먹을 때는 꼭 OTT 틀어놓고 봅니다.
0: 밥 먹을 네. 때만 보시잖아요. 근데.
1: 그렇죠. 근데 밥 먹었는데 밥 다 먹었는데 계속 보게 되는 것도 종종 있는데 주로 밥 먹을 때 보죠.
0: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방글이들에게 오늘도 퀴즈를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제가 항상 코너 마지막에 신곡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0: 네.
1: 오늘은 미리 얘기하자면 가수 비의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비 내릴 줄 모르고 준비한 겁니다.
0: 운명이네. 데스티니.
1: 전혀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0: 네.
1: 과거 비에이트곡 라송 활동 당시에 특유의 창법이 이 가수와 비슷하다고 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덕분에 두 가수가 합동 무대까지 꾸며서 비지나라는 역대급 콜라보 결성까지 이어졌는데요.
0: 네.
1: 비와 함께 무대를 꾸몄던 이 가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1번 태진아, 2번 나훈아입니다.
0: 아하, 이거잖아요. 라,
1: 맞아요.
0: 이거.
1: 약간 그 트로트의 그 꺾는 창법과 맞아, 좀 맞아. 비슷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0: 목소리도 이분하고 진짜 비슷했었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
1: 그래서, 저도 그 무대를 봤는데
0: 네.
1: 당당해서 재밌었다.
0: 맞아. 맞아. 이게 이거를 야심차게 냈는데 트로트 같다고?
1: 네.
0: 막 이렇게 실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같이 콜라보하시고 네 그분 앨범에도 이 노래 또 들어가 있을걸요?
1: 맞아요.
0: 그 후에 라송 들어가 있죠. 와
1: 그리고
0: 멋있어.
1: 비 씨는 네. 그런 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1일 1강이 있었죠.
0: 맞네요.
1: 네, 깡도 사실 물론 좋은 곡이지만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이상해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0: 맞아요.
1: B씨는 유독 그런 쪽에 운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좋아요. 자,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정답을?
1: 네, 100원의 이용 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0: 네.
1: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나노폴리비누를 드리겠습니다.
0: 어머, 세상에. 너무 친절하시다.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1: 아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힌트를 좀 주세요. 힌트.
1: 힌트요?
0: 네, 1번 태진아, 2번 나훈아인데 네. 힌트 좀 주세요.
1: 아, 최근에 제가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최근에 좀 그 고충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0: 아~
1: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
0: 안타깝다.
1: 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그 혹시 와이프분
1: 맞아요.
0: 병간호 하시는
1: 네.
0: 그거예요? 오~
1: 네, 최근에 좀 힘드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힘내시고 자 여러분 비와 함께 무대를 꾸몄던 이 가수 1번 태진아 2번 나훈아 지금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노래를 먼저 만나볼까요?
1: 오늘은 한국의 영화음악 명곡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0: 세상에 네. 오늘 비 올 줄 알았어요?
1: 아니, 저 솔직히 진짜 몰랐거든요.
0: 와.
1: 몰랐는데 사실 연주곡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0: 진짜.
1: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한 곡들이 진짜 감성이 촉촉한 곡들입니다.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세상에. 아니 예전에도 학교 다닐 때도 비 오면은 커튼 치고 영화 봤잖아요.
1: 아 그랬어요?
0: 기억나.
1: 좋은 학교 다니셨는데요?
0: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줘요. 막 이거 안 통하면은 그럼 영화라도 보여줘요.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1: 영화는 그 방학 앞두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학교에서 사실상 자율학습이 길 때. 그럴 때나 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0: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비 오고 약간 또 이제 여학생들이 있으면 여학생들이
1: 네.
0: 센치하다고요.
1: 아, 그렇구나.
0: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유 그래 뭐 보여줄게 막 이러면서
1: 네.
0: 그랬던 기억나네요.
1: 제가 얘기했으면 손바닥 맞았을 것 같아요.
0: 대화

0: 나와봐. 대화. 자, 영화 음악. 오늘 정말 귀로 듣는 시네마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영화 음악 장인들을 만나보나요?
1: 네, 한국 영화 음악의 진짜 거대한 산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영화 음악 감독입니다. 조영욱 씨와 조성우 씨의 음악을 준비를 했고요.
0: 네.
1: 네. 일단 조영욱 음악 감독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주로 박찬욱 감독하고 일을 많이 해서 이제 그쪽 히트작들의 좋은 음악들을 많이 남겼던 그런 음악 감독인데요. 예를 들어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0: 이야.
1: 네, 정말 많은. 어쩔 수가 없다. 얼마 전에 음악상을 받았는데 네. 조용욱 음악 감독이 받았습니다. 네, 그만큼 박찬욱 감독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고요. 뭐 접속도 있고요. 클래식도 있고. 네, 꼭 박찬욱 감독이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많은 히트작을 갖고 있는 음악 감독입니다.
0: 그러니까 어두운 곡부터 아주 상큼한 곡까지 다 섭렵하시네요.
1: 그렇죠.
0: 네.
1: 좀 정통의 OST부터 박찬욱 감독이 좋아하는 좀 독특하고 재밌는 가끔은 이상한 이제 그런 이상한. 음악까지 잘 섭렵하는 음악 감독이라고
0: 이런 소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1: 그리고 왜 액션 장면에 이렇게 우아한 음악이
0: 맞아,
1: 나와 뭐 이런
0: 맞아.
1: 그런 아이러니를 재밌게
0: 예,
1: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영화 음악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접속 때문입니다.
0: 접속이요?
1: 네. 1997년 영화 접속이
0: 네.
1: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운드 트랙 앨범을 돈 주고 구매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아티스트가 명곡들로 쫙 채운 정규 앨범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1: 왜 돈 주고 사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접속의 OST가 무려 70만 장이 팔렸습니다. 러버스 콘체르토 사라본 네, 그 노래도 있었고 또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즈 네, 이것도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고
0: 네.
1: 여러 곡 히트하면서 70만 장 이상이 팔렸는데 이때부터 한국 영화음악 시장이 좀 커지기 시작했다. 아 OST가 팔리는구나 라는 걸 좀 확실하게 증명했던 사례였습니다.
0: OST로 사다니 사람들이
1: 네.
0: 그 조영욱 감독님이 영화 음악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1: 이분이 그 경력이 되게 재밌습니다. 예전에 그 박찬욱 감독님하고 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것 같은데 같이 비디오 대여점도 했었대요.
0: 진짜? 우와.
1: 네 그리고 음악광, 영화광 이제 그런 걸 다 좋아하셨는데 정은임의 영화음악이라는 아주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0: 있었어요.
1: 네. 네. 거기서 6개월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때 명필름 PD에게 연락을 받아서
0: 네.
1: 영화 접속의 음악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영화사 관계자 사이에서도
0: 네.
1: 저분은 음악도 많이 하는데 영화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좀 정통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영욱 감독의 가장 큰 재밌는 점은
0: 네.
1: 본인은 작곡을 안 하십니다.
0: 그럼요.
1: 네, 그러니까 본인은 전체적인 틀을 짜고요.
0: 네.
1: 그리고 자기 사단에 가까운 혹은 이렇게 딱 알아보신 유능한 작곡가들과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0: 이야.
1: 네, 그래서 이따가 들을 네. 올드보이의 The Last Waltz라는 이 음악은 실제로는 심현정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0: 네,
1: 네 심현정 씨도 상당히 유명한 음악가인데,
0: 네,
1: 네 그렇지만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은 조용욱 씨다.
0: 이야, 그러니까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딱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딱 데려다 놓는 거.
1: 그렇죠.
0: 이게 가장 큰 그 능력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1: 그리고 그 대중음악계에 전설적인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그 해외 사람인데 릭 루빈이라고 있어요.
0: 네.
1: 199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명반들을 프로듀싱했던 거장인데
0: 네.
1: 이분의 아주 유명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0: 뭐예요?
1: 물론 조영욱 감독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당신 뭐 음악 전공했습니까? 아니래요. 그럼 뭐 기술적으로 탁월합니까? 아 전혀 모른대요. 그럼 왜 당신을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쓰는 겁니까? 그랬더니 내 취향을 분명히 말할 줄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아닌 것을 정확히 아는데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티스트들이 도움을 받더라는 거죠.
0: 아, 그거 너무 좋네요.
1: 그렇죠.
0: 그 사람은 꿀이네 꿀. 자기 취향만 잘 얘기하면 그걸 맞춰서 음악을 쫙 해주고.
1: 네. 근데 본인이 뭘 모른다고 했지만 아예 모르진 않을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어떤 아티스트가 작곡을
0: 네.
1: 했어요.
0: 네.
1: 근데 아 저거 저기 단삼도 떨어지는 거 저거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하지만 자기가 아주 멋있게 프로페셔널하게 뭐 이론가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네. 겸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영화 음악 감독이라는 표현이 아주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분인데
1: 네.
0: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오셨어요?
1: 아까 얘기했던 심현정 씨가 작곡한 The Last Waltz고요.
0: 네.
1: 네. 아, 이게 아마 그 미도의 테마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네.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왈츠곡인데
0: 네.
1: 그 올드보이는 사실 어둡고 가끔 막 음침하기도
0: 무섭고.
1: 한 네,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우아한 클래식이 들어간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자, 이거 예약해놓고 또 다른 영화 음악도 한 곡 더 만나볼까요?
1: 네, 이번엔 조성우 음악 감독이 만든 봄날은 간다 주제곡입니다.
0: 네.
1: One Fine Spring Day라는 메인 테마고요. 그 봄날은 간다 하면 다들 김유나 씨의 봄날은 간다를 많이 떠올리실
0: 맞아요.
1: 거예요. 그 OST에서 가장 사랑받은 음악이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노래가 들어간 우리 그 송이지만
0: 네.
1: 오리지널 송은 아니고 리메이크입니다만 이제 스코어 그러니까 연주곡 메인 테마는 바로 이 One Fine Spring Day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0: 네.
1: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구나라고 바로 아실 만한
0: 알아요.
1: 유명한 어허, 곡입니다.
0: 그렇군요.
1: 조성우 음악 감독은
0: 네.
1: 허진호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0: 어떤 거죠?
1: 대표작이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봄날은 간다.
0: 어머.
1: 이 두 작품으로 이제 조성우 음악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서 확실하게
0: 네.
1: 자리를 잡은 거죠. 이분의 음악적인 특징은 가슴 속에 정말 따뜻한 로맨스 소설이 한 100권 들어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인 서정적인 선율을 참 잘 쓰신다는 건데
0: 네.
1: 이 봄날은 간다 테마에도 그대로 들어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들으셨으면 좋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영화 음악의 두 거장이 남긴 명곡 두 곡 듣고 올게요. 사랑해요.

0: 와, 너무 좋은데요?
1: 오늘 날씨랑 참 잘 어울리네요.
0: 너무 좋고 심지어 네. 제목도 The One Fine Spring Day예요.
1: 네. 어느 좋은 봄날?
0: 봄날. 오늘 봄날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봄날은 간다 OST 중에서 조성우의 One Fine Spring Day. 그 전에는 올드보이 OST 중에서 심현정님의 The Last Waltz 들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막 편안하게 들었어요. 영화도 생각이 나고.
1: 네.
0: 네.
1: 봄날은 간다 정말 재밌는 영화죠. 네,
0: 아유,
1: 물론
0: 그럼요.
1: 다들 기억하는 그 대사만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0: 사랑이 변하니?
1: 또 뭐 라면 먹을래요?
0: 아,
1: 뭐
0: 라면 먹고 거. 갈래요?
1: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초반에 네. 유지태 씨랑 그 숲에서 바람 소리 녹음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0: 너무 좋아.
1: 정말 낭만적이죠.
0: 그치. 그 정말 ASMR 아니에요? 그건.
1: 맞아요.
0: 정말.
1: 그때 시절에.
0: 맞아. 세상에. 김영민님, 영화를 많이 봐야 이 좋은 노래를 만드는군요.
1: 아, 비디오 가게 뭐 얘기하시는 건가요?
0: 어, 그런가 봐요.
1: 그러니까요.
0: 조성우님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만들었어요. 그래요. 아까 올드보이 들을 때는 나도 군만두 먹고 싶다. 윤세훈님.

0: 김영민님, 최민식 씨 연기 잘했어요. 내 군만두 내놔. 아.
1: 군만두는 네. 그 시켜 먹기에는 조금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0: 맞아.
1: 정말 가끔씩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0: 서비스를 네. 주면 그렇게 고마워.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그 집 단골이 돼요.
1: 네. 근데 가서 먹으면 가끔 정말 방금 만든 따끈한 군만두를 줄 때가 있잖아요.
0: 너무 맛있죠.
1: 정말 행복하죠.
0: 그거는 탕수육보다 훨씬 맛있어요.
1: 진짜 맛있어요.
0: 진짜로.
1: 아.
0: 진짜로. 오늘 네. 저녁 어디 짜장면 가나요?
1: 아니, 저 밀가루 지금 끊어야 돼가지고.
0: 참네.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칼 같아. 자,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음악평론가 이대화님과 음악의
1: 대화
0: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안 시켜도 잘하죠? 이거 짠 거 아닌데.
0: 이게 자다가 누가 툭 치면 얘기하겠어요. 세상에. 전화 밤에 전화해서 음악에 해봐야 되겠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아티스트는 누군가요?
1: 네, 이번에는 Wave to Us라는 밴드를 준비했습니다.
0: Wave to Us요?
1: 네, 이 밴드의 사랑으로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반응이 좋은 국내 밴드입니다.
0: 오, 해외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죠?
1: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S로 시작하는 무슨 파이?
0: 네.
1: 네, 이 앱이 있는데요. 이제 음악 스트리밍이죠.
0: 네.
1: 여기에 월간 청취자 수가 뜹니다.
0: 네.
1: 그 아티스트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밑에 한 달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듣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 월간 청취자 수가 무려 네. 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0: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아이유 하면 정말 넘사벽의 인기를 자랑하죠. 국내에서. 그쵸. 근데 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앱에서 아이유 씨가 약 400만 명입니다. 장기하 씨는 2만 명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웨이브 투어스가 700만 명입니다.
0: 우와.
1: 역시 큰 물에서 놀아야 됩니다.
0: 해외로 가야 돼.
1: 네, 역시 미국과 영국, 영어권.
0: 영어권.
1: 정말 여기에서 대박이 나면 진짜.
0: 진짜.
1: 이렇게.
0: 다르네요.
1: 네, 대중성이 아예 척도가 달라버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얼마나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심지어. 해외 막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0: 아닌데도.
1: 아닌데도 이렇습니다.
0: 와, 네. 어떤 곡이길래 세상에.
1: 사랑으로라는 곡인데 네. 이 노래 덕분이기도 한데 그 노래 아닙니다.
0: 이거 아니.
1: 네, 요새 기타를 배우셔서 그런지. 네,
0: 동안.
1: 그 요새도 기타 네. 교본에 항상 있나요?
0: 그럼요.
1: 아 그렇구나.
0: 항시 기타와 함께 하고 이거 뭐요?
1: 왼손. 굳은살.
0: 굳은살이 지금 한번 벗겨졌어요.
1: 네. 네.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이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아마 그들은 러브라는 곡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0: 러브.
1: 이거를 이제 짧은 동영상이나 이런 데에 배경음악으로 활발히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0: SNS로 이게 유명해졌나 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이 좋은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글로벌 팬덤까지 간 거는 이제 SNS 덕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이 뭘까요?
1: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듣기 편안한 음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편안한 음악이라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건 아니지만
0: 네.
1: 이 웨이브 투어스가 잘하는 것이고 가장 잘하는 그 어떤 사운드 연출과 멜로디 그 특징이 편안하다. 이겁니다.
0: 편안한 음악 많잖아요.
1: 많죠.
0: 몽롱하고 편안한 음악. 인디 음악의 네. 거의 주류잖아요.
1: 한국에서도 검정 치마라는 아티스트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검정 치마의 에브리띵이라는 곡이 짧은 동영상에서 나왔던 건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아, 이 음악하고 기억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짧은 동영상에 예쁘고 몽롱한 인디팝이 잘 어울린다는 걸 그 에브리띵의 성공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한 평론가가 웨이브 토스의 음악을 두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초여름,
0: 네.
1: 늦여름, 차분한 여름밤이 연상된다. 좀 몽롱하고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멤버 김다니엘 씨가 편안하고 쉽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그런 심상을 의도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0: 아예 노렸네.
1: 그렇죠. 이걸 조금 네. 풀자면 네. 그 인디 음악의 분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0: 네.
1: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막 시끄러운 기타와 락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죠. 그런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락 음악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밴드들이 사운드를 조금 대중적이고 몽롱하고 편안하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장 잘하는 밴드 중

0: 웨이브투어스였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제대로 먹혔던 거죠.
1: 네. 팀명도 그렇게 지었다면서요.
0: 동해바다에 거대한 파도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웨이브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네. 그 풍경을 보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 와, 확실히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웨이브 투 어스를 타고 지금 해외로 갔네요.
0: 아, 웨이브가 만들어졌네요.
1: 네, 웨이브가 만들어졌어.
0: 네.
1: 네. 누적 조회수가 무려 3억 회를 에? 3억 회요?
0: 네.
1: 와.
0: 스트리밍 수가 그 S 앱엔 네. 뜨거든요.
1: 네, 네.
0: 네,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1: 대체 어떤 곡인가요?
0: 그 해외라면 러브라고 검색하셔야 될 거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우리나라 사이트에는 사랑으로라고 올라가 있을 겁니다. 기타가 중심에 있는 밴드지만 락보다는 팝 음악에 가까운 이 지점을 주목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노래 듣기 전에 오늘의 퀴즈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0: 네, 가수 비와 함께 라송 콜라보 무대를 꾸며서 비지나로 활동했던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1번 태진아, 2번 나우나.
1: 네.
0: 정답은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3번 이대화도 있습니다.
0: 4번 김빈나도 있습니다.
1: 웨이브 투 어스의 사랑으로 듣고 올게요.

0: 좋다.
1: 좋죠.
0: 좋네요.
1: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어떤 얘기요?
1: 남들이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0: 있다. 사랑받는데 이유가 있네. 진짜. 웨이브터 어스의 사랑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게 그럼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1: 대책이 나온대요.
0: 진짜?
1: 공연 가면.
0: 대박. 신기하다.
1: 그만큼 좋아하는 곡이라는 거죠.
0: 좋습니다. 이 와중에 김옥금님. 와, 두 분 웃음소리 완전 좋아요. 스트레스 확 날려주네요. 시원한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 듣기 좋으네요. 라고 우리 대화님 칭찬해 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배경하님이 대화님은 한국 대중음악계 평론 거장으로 네, 제가 인정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이야, 평론 거장님 모셨습니다. 평론 거장 이대화로 바꾸자.
1: 아니 근데 네. 그 너무 과한 칭찬은 잘 안 믿겨서.
0: 더 있어. 황상현님, 대화님 음악의 신.
1: 안 믿겨.
0: 갓 오브 뮤직 나왔다. 진짜.
1: 그럼 적당히 칭찬해 주세요.
0: 나왔다.
1: 네. 네. 제가 그 믿고 행복해질 수 있게.
0: 아, 이 정도는 믿어야죠.
1: 음악의 신인데.
0: 음악의 신 믿어야지. 믿으셔야지. 우리가 다 지금 종교가 있으신 분들인데 뭐 거짓말 하겠어요.
1: 감사합니다, 여러분.
0: 거짓말 하면 또 고해성사 보러 가야 네. 된다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드디어 신곡을 만날 차례입니다.
1: 네. 비가 신곡을 냈습니다.
0: Rain.
1: 네, 네. 앞에서 퀴즈하면서 비 네. 얘기 여러 번 했는데요. 비 네. 씨가 Phyllis이라는 곡을 발표를 했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언제 곡을 마지막으로 냈었나 이렇게 쭉 보니까 네. 그러니까 미니 앨범, 그러니까 좀 본격적으로 나올 때는 싱글이 아니라 미니 앨범이나 정규 앨범으로 나오잖아요.
0: 네.
1: 그 마지막이 2021년이더라고요.
0: 오.
1: 네, 그러니까 좀 음악 활동을 뭐 쉬었다기보다는 본격적인 음악 활동은 좀 오랜만이고요. 근데 구체적인 복귀 계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진 않는 것 같은데
0: 네.
1: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사냥개들 시즌 2가 나왔는데
0: 아, 네, 맞아요.
1: 네, 아마 이것과 공개 시점을 좀 비슷하게 맞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냥개들 시즌 2가 반응이 좋았죠.
0: 잘 됐죠.
1: 네, 그래서 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시점에 신곡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번 신곡의 매력 포인트 어떤 건가요?
1: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계산되고 짜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0: 네.
1: 이번에는 힘을 빼고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0: 오, 네. 아, 비도 힘을 뺐어.
1: 네. 아, 데뷔한 지 28년이나 됐네요.
0: 힘 빼네. 네. 빼야 됐네요.
1: 그러니까 사람이 경력이 오래되면 자연스럽거나 네. 단순하거나 이런 것의 가치를 좀 더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어떤 운동이든 어떤 악기든 간에 몸에 힘을 빼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1: 맞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러니까 별 노트 없고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계속 듣게 되지? 맞아. 이런 매력이 진짜 맞아. 명곡들의 예. 아마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또 그냥 무대에서 보면서 우와 감탄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차에서 손가락 까딱이고

0: 발가락이면서 듣는 편안한 음악 이런 것도 좀 목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 좋네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곡이?
0: 근데 장르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를 주진 않았더라고요. B씨가 좋아했고 좋아했을 법한 네. 그 세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 이제 이거 칭찬 아닌가?
1: 20세기?
0: 네, 20세기의 네. R&B 스타일을
1: R&B 오랜만이다.
0: 네, 했습니다. 그래서 와. 들어보시면 아 우리 세대가 좋아하던 R&B 편하게 들고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1: 좋네요. 네. 네. 자 노래 듣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비와 함께 라송으로 함께 콜라보 무대를 선보인 뮤지션은 누군가요?
0: 네 정답은 1번 태진아였습니다.
1: 태진아. 네. 네. 라라라라 그러니까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0: 네 정말 재밌었어요.
1: 진짜로.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4023님 1번 태진아. 0928님 태진아로 삼행시 지으셨네요. 태산 같은 진한 사랑으로 아내를 온몸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멋진 가수님.
0: 오. 맞아요. 정말 눈물 찡하더라고요.
1: 8766님
0: 네, 1번 태진아님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고.
1: 사랑은 아무나 하나 선생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평론은 아무나 하나. 2847님 1번 각각의 매력이 눈부신데 두 분의 하모니가 너무 잘 어울려요. 9941님
0: 정답 태진아. 이거 읽어야 됩니까?
1: 술은 태진아.
0: 아, 네.
1: 다 있네 술이.
0: 네. 대화님은 우리들의 동반자.
1: 동반자.
0: 야, 이렇게
1: 동반자 좋다.
0: 태진아님을 다들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1: 당신은 나의 동반자. 5749님 1번 태진아, 3188님도 태진아, 1573님 옥경이 신청해요 하셨고. 자, 이 중에서 어떤 분께 선물 드리나요?
0: 네, 2847님께 비누를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성함 주소 지금 바로 1053번으로 샵 1053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오늘 끝곡 들으면서 대화님과 함께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비의 Feel It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오랜만에 함께 저희 보면서 인사 나눠주세요.
0: 네.
1: 여러분
0: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0: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영금 새실례 수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죠. 아이가 컵을 깨뜨렸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모르는 집 아이가 그랬다면 조심해야지 하고 겁주면서 말했을 텐데 내 아이가 울먹이면서 엄마 미안해 하면 어떤가요? 먼저 다친 데는 없는지 살피게 되죠.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잃었던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처럼 심판보다 먼저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는 마음 말이죠. 오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께서는 어떤 맛난 밥상을 준비하셨을까요? 예, 잠시 신부님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2: 네 오늘 첫 곡으로 예수마음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로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는 살면서 공정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의 마음은 뭐 계산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죠. 늦은 밤 귀가한 자녀에게 왜 이렇게 늦었니? 하면서 혼내다가도 배고프겠다는 생각에 밥부터 차려주는 엄마 마음처럼 말이죠. 예, 계획이 흩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 때문이겠죠. 예, 오늘 백정원 마르코 시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주제는 하느님 정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의 정의 자비. 시부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주제를 풀어주실지 궁금한데요. 얘기 들으시면서 묻고 싶은 질문이나 나의 생각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문자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투코다가 부릅니다. 너의 마음 안에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이죠.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네,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와, 신부님 목소리 엄청 씩씩하네요. 비도 막 오는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1: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 네. 날들이 많이 가물어 있던 네. 느낌이 들어서인지 그래도
0: 금비예요.
1: 네, 금비. 비가 반갑게 유난히 느껴졌습니다. 네,
0: 예, 비가 제법 많이 주룩주룩 내려서 이제 밭과 논 뭐 여러 가지 농사 일에는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예, 신부님 5월에 푸르름과 함께 향기로운 장미가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비 때문에 넝쿨 장미들이 다 고개를 푹푹 아래로 숙이고 네. 있더라고요. 네. 예, 성모성월도 이제 끝을 향하고 있는데 중계동성 다음 뭐 성모의 밤 행사 하셨어요?
1: 네, 저희도 지난 토요일에 성모의 밤 행사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0: 네,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성모님이 네. 기뻐하셨겠습니다.
1: 네.
0: 얼마나 또 신자들이 잘 준비하셨을까요?
1: 맞습니다.
0: 네, 저희는 뭐 5월 초에 했어요.
1: 아, 초에 하셨어요?
0: 네, 5월 며칠이었죠? 3일인가 4일인가. 그때는 아주 또 성모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쭉 따라가는 그런 성모의 밤이라 그것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1: 네. 네. 저희는 이번에 그 성전에서 성모의 밤 하면서 네. 성모님을 잘 세워두고 그 주위에 헌화해서 꽃도 아름답게 해주시고
0: 그렇죠.
1: 이제 초봉헌을 했는데요.
0: 네네.
1: 그런데 보통 이제 사제들은 제대 위에 있어서 네. 그 제대를 잘 바라보기가
0: 그러게요.
1: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올해 주인 신부님이 이번에는 사제들도 거기 위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제대를 바라보고 성모님을 바라보고 같이 있자라고
0: 네.
1: 하셔서
0: 너무 잘하셨네요. 네.
1: 꽃 안에 계신 성모님 그리고 신자분들이 봉헌한 초가 이렇게 살랑살랑 비추면서
0: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1: 이 아름다운 걸 이제서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맨날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1: 네.
0: 그러게요. 좋은 생각이셨네요. 주임 신부님 고맙습니다.
1: 네.
0: 예. 이렇게 짧게라도 즐거운 소식 들려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뭐 15일까지 여주 저희 수녀원 피정의 집에서 31명 수녀님들과 함께 연피정 잘하고 왔습니다.
1: 그러니까요. 수녀님 예. 저도 수녀님 피정 다녀오시느라 2주 만에 네네. 뵈서 더욱 반가운 느낌이 드는데요.
0: 아이고,
1: 피정은 잘 다녀오신 거죠 수녀님?
0: 예, 네. 정말 좋았어요. 메르노회 마필은 필리포 신부님께서 지도해 주셨는데요.
1: 네.
0: 정말 정확하게 잘 짚어서 삶의 우리의 뭐라고 그래 행적 여정을 아주 되돌아보기도 하고 묵상도 시켜주시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월에 그 숲향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거기 오기 싫더라고요. 거기서 네.
1: 여주에 있는 바오로 딸
0: 예, 저희 수녀원만 네. 쓰는
1: 네.
0: 피정의 집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1: 네.
0: 크지는 않고요. 뭐 한 31명 들어가나 35명 정도 그런 피정의 집인데 그냥 우리끼리 쓰고 수녀원에서 또 무슨 행사 협력자 회나 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 피정 때 그럴 때 쓰는 집이에요.
1: 네.
0: 거기에도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집을 관리하시고 거기서 생활하시죠.
1: 수녀님 늘 이 복잡한 명동에 출퇴근하시다가 조용한 곳에 가시니
0: 예.
1: 더욱 좋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예, 한 번씩은 이렇게 물러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느껴본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기도밥상 차려야죠.
1: 네.
0: 신부님 지난주에는 마음의 평화를 주제로 나누셨다고요.
1: 네. 마음의 평화에 관한 이야기 네. 나누었습니다. 네, 네.
0: 얼마나 다들 좋아하셨을까요?
1: 예.
0: 네. 근데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주제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입니다. 아이고 근데 왠지 두 단어가 같은 뜻 같으면서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라는 네.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제
0: 네.
1: 먼저 정의라고 하면
0: 네.
1: 어떤 정의와 공정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것은 심판 그리고 벌이 따르겠지요.
0: 네.
1: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또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네. 것이 저희 가톨릭교회의 믿음이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와 한없이 자비로운 자비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 특히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요새 세계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심란해지기만 맞아요.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이로 인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민간인이나 어린 아이들이 네. 전쟁으로 희생되고 죽음을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네.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온갖 범죄들 혹은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저도 하느님의 자비를 늘 믿는 사제입니다만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하느님께서는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 범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느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예.
1: 아마 오솔길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했기에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요.
0: 네.
1: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가톨릭교회는 끊임없이 하느님은 무한히 자비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느님의 정의와 그리고 자비란 무엇이고 과연 그것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0: 아이고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런데요, 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 네, 하느님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1: 맞습니다. 성경을 네.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네. 구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느님을 보면
0: 네.
1: 심판하시는 하느님,
0: 네.
1: 곧 정의의 하느님이 자주 등장하신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0: 네네.
1: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벌이 내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0: 네.
1: 뭐 대표적인 경우 모세의 탈출을 막아선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열 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웠지만 하느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우상 숭배를 하자
0: 네.
1: 바빌론 유배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기도 하고 결국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네. 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정의와 그리고 심판이 분명하신 하느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심판보다는 오히려 자비와 용서를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구절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 아버지의 특징을 자비하심으로 딱 꼽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느님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심판과 정의를 가장 앞세우는 분이실까요?
1: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0: 그러게요.
1: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심판하시고 또 정의를 앞세우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심판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심판과 정의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의 혹은 심판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수단이지 그 심판과 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심판

0: 재판과 정의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있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1: 네, 심판과 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뭐 죄를 지어도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아이 뭐 이 정도야 하면서 하느님 자비에만 내어 맡기면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런가요?
0: 그렇죠. 그는 아주 대표적인 유혹, 자비에 대한 네.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하느님께서는 무한히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용서를 빌면 되겠지 하고 뭐, 이러한 마음가짐은 네. 결코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느님을 네. 하느님의 자비를 향한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잘못을 하더라도 반드시 회개와 보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죄를 짓고서도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아 뭐 다 괜찮겠지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태도, 영적 교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늘 끊임없이 죄를 짓겠습니다마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와 보속이라는 점입니다.
1: 네.
0: 그러니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은 교만의 길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1: 네네.
0: 늘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보속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1: 예, 그렇다면 뭐 요즘 벌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개개인의 그런 상황을 보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상황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악을 좀 사전에 차단해 주시지.
0: 네.
1: 왜 세상에 그렇게 악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0: 맞습니다. 사실 예. 이거는 오랜 우리 신앙의 역사 안에서도 여전히 예. 풀리지 않는 부분이기도
1: 맞아요.
0: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악을 사전에 차단하시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이는 언제나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큰 숙제와 같은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길 혹은 알지 못하는 뜻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죄와 그리고 고통 안에서도 인간의 회개 그리고 용서, 희생, 사랑을 통해 그 사람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이 더 크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그릇이 커져서 구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늘 있겠습니다만은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더 큰 선을 만들어내실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겠고 그 믿음에 기초로 하여 우리가 세상의 여러 것들을 판단하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지금 문자가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부님 잠깐 요 문자들을 보고서 또 이어갈까요?
0: 네.
1: 예, 젠님께서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 하니까 십자가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매일매일 수직과 수평 안에서 갈등을 하는 듯해요. 아, 십자가가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무슨 일들이 있을 때면 너의 작은 십자가로 지고 가라고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셨네요.
0: 십자가를 이제 정의와 자비가 이제 서로가 엮여진다는 뜻으로 네. 들리는데요.
1: 네.
0: 좋은 묵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쵸.
0: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 역시 이렇게 포개진 십자가 모양처럼 늘 우리에게 중요한 묵상거리 혹은 생각할 거리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저도
1: 네.
0: 들게 됩니다.
1: 네, 기도 안에서 그냥 어떤 마음이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이게 꼭 십자가다. 라고 하면서 그런 강박 생각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예.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더 큰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중요한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황 베드로님, 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고맙습니다. 하하대사님, 오늘 당지는 새벽부터 비가 제법 내리고 있네요. 수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알기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주 고백소에 들어가곤 합니다. 와, 이건 모범생이세요.
0: 그러시네요. 하하대사님 예. 늘 모범생이시지 네, 않습니까?
1: 얼마나 열심히 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주님 안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부님 거 요요 안경근 스테파노님 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0: 네, 네, 안경근 스테파노님. 종일 내리는 비가 기분 좋게 계속됩니다. 가물어 건조한 대지를 충분히 적셔 주시네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오솔길 기도밥상 수녀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기도손 인사드립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1: 네, 참 마음이 이쁘시죠?
0: 제가 처음 하면서 드렸던 말씀하고 같네요. 가물어서 건조한 대지를 적셔주는 비가 참 저도 고맙게 예, 느껴졌습니다.
1: 이 비는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금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런가요? 예, 야 2037님이 오셨네요. 네, 오늘은 종일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수녀님도 신부님도 방송국 오실 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뭐 그냥 전철이 데려다 줬기 때문에 조금 걸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예, 지금 내리는 이 빗방울 수만큼 우리들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고 주님의 은총도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영혼의 양식 먹는 기도밥상 하는 날이군요. 만나게 잘 먹을게요. 어쩜 저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교만에 흔들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공 하셨네요. 아이고, 어디 뭐 2037님만 그러셨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신부님도 그러시죠?
0: 네.
1: 옆구리 찔러서 제가 답을 들었네요. 예. 그러면 노래 한 곡 지금 듣고 올까요? 황소리 노래입니다. 주는 나를 함께 들어요.

0: 네, 오늘은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과 나누는 주제 하느님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입니다.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신부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예, 신부님 제가 질문 하나, 이게 좀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1: 네.
0: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를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1: 네.
0: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수연님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뭐 하느님께서 네.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분 뭐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만
0: 네.
1: 사실 우리도 또 하느님의 모습처럼
0: 네.
1: 그렇게 정의의 마음 혹은 자비의 마음을
0: 네.
1: 실제 삶 안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0: 네.
1: 정의와 자비라는 것
0: 네.
1: 이것을 뭐 대단하고 크고 거창하게 네.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일상의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함께
0: 네.
1: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에 무조건 눈을 감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실수나 잘못을 했다고 해서
0: 네.
1: 그것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도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0: 중요하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악한 일을 저지른 이에게 우리가 어떤 심판과 벌을 바라지만 그런데
0: 네.
1: 하느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이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기도 역시 중요하겠다라는
0: 네.
1: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기도 역시 함께 바치는 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기에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회개와 보속을 이루는 자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0: 네.
1: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0: 예.
1: 있는 어떤 자격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0: 네.
1: 또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남에게는 아주 단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하느님도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0: 네.
1: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면서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이 두 가지가 다른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 당신과 일치를 바라시는 같은 하느님의 모습임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0: 예. 근데 쉽게 말하자면 하느님의 정의는 결국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칼이 아니라 삶을 올바로 세워주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1: 맞습니다. 수녀님. 그래서
0: 네.
1: 우리가 정의를 생각할 때
0: 네.
1: 누군가를 심판하고 벌하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건 내 마음인 경우가 많지요.
0: 네.
1: 내가
0: 맞아요.
1: 그렇게 심판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벌을 주고 싶은 것을 하느님께 투영하는 그러한 유혹도 우리가 삼가야 하는 중요한
0: 네.
1: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러나 눈앞에 분명히 어떤 저질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 앞에서는
0: 네.
1: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이 하느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도 함께 바치는
0: 네.
1: 것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0: 네.
1: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저는 뭐 이번 비정 때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1: 네.
0: 저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
1: 네.
0: 그 얘기 복음이 있잖아요.
1: 네.
0: 그 복음을 묵상을 했었는데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막 외치잖아요.
1: 네.
0: 근데 군중은 막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를 막아섭니다.
1: 그랬죠. 네.
0: 예, 그래서 어쩌면 그 군중은 질서를 지키려고 그랬나? 아니면 예수님이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 그런데
1: 네.
0: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과 자비를 가로막은 셈이잖아요.
1: 아, 그렇게 그렇죠. 네.
0: 근데 이 장면은 사실은 오늘 저의 모습과도 아니면 우리의 모습과도 연결되지 않았을까? 진짜 정의를 막는 것이 때로는 냉정한 규칙과 다수의 시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 어떻게 보시나요?
1: 네. 수현님 말씀대로 그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의 네.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묵상할 거리를 던져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0: 네.
1: 수현님 말씀대로 이 구절에 나오는 군중들이 뭐 어떤 악한 마음,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바르티메오를 막아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0: 네.
1: 그저 예수님께 대한 뭐 예의랄까요? 혹은 네. 그 주변의 질서를 지키라고 뭐 다그친 것? 정도로 이해할 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러한 예의 혹은 질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그런 것보다도 한 사람의 절박한 외침에 더욱 주목을 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바라는 어떤 질서나 예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것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0: 네, 네, 네.
1: 우리는 종종 그 정의라는 것을 두고
0: 네.
1: 뭐 사람들에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고 혹은 규칙을 잘 지키는 네. 정도로 생각
0: 군중심리도 있어요.
1: 군중심리에서도 네. 이게 정의야라고 네. 생각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느님의 정의는 그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렇게 소외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혹은 약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비의 태도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수의 분위기나 혹은 사회적 체면이 오히려 자비와 정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와, 신부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막 바로 이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저에게도 이 장면의 말씀이 정말 참 위로가 되면서 성찰로 또 이끌어 주었었는데요. 사실 나도 모르게 걸림돌이 되는 군중편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장 작은 자의 외침 쪽으로 걸음을 멈추셨다는 점에서 저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문자가 두 개가 남아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로사님, 네, 수녀님 피정 잘 다녀오셨군요. 비가 오는 날에도 수녀님과 마르코 신부님의 목소리가 잘 어울리네요.
1: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이파이브. 네, 변 율리아나 엄마와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어머니하고 이렇게 또 오선도선. 네, 저희가 하는 방송은 누가 함께 들어도 정말 좋은 방송이잖아요. 그러니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주님 느끼는 그런 마음. 아이고, 뒤에 말씀 너무 좋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0: 청하면서 지내겠습니다 하셨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뒤에 또 한 말씀 하신 분 거 신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1: 네, 마르티노님이 써주셨습니다. 세상 구원 잘해야 합니다. 주여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어 정말 구원이 어렵군요. 지금 저의 상태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시는 상황이신가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다 하느님께서 그에 합당한 뜻을 주실 것이고요.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만큼은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티나님께서 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늘 지켜주십니다. 하느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꼭 들어주십니다 하셨네요. 하느님은 용서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치유의 하느님. 아이고야 정말 뭐 대단하게 하느님을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또 직접 또 편찮으신 분이세요. 신부님 네. 많이 그러면서도 주님을 꼭 손붙잡고 계시는 분이라 이런 체험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또 뭐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있으시겠지만 예,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맞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아멘 하셨는데 저희도 아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 신부님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 정말 좋은 말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들려주셨는데요. 짧게 요약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사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구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남기신 말씀인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두 가지 차원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오늘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 그것은 다른 측면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로서의 정의,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언제나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점, 이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지는 나약한 우리의 본성을 경계하면서도 하느님 자비에 의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0: 예, 아주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신부님 말씀 우리 신앙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오솔길 가족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다음 주에 5월 29일이 있는데요. 그날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복자 기념일 축일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윤지충 바오로 윤지충. 복자에 관한 삶에 네. 관해 이야기를
0: 복자 윤지충 바오로에 대해서 들려주신다고요?
1: 네.
0: 와, 또 새롭습니다.
1: 네.
0: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우리 오솔길 가족분들께 짧게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쁘게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감사합니다, 신부님.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세상에 정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또 뭐 자비로움만 있다면 또 그것도 오해하면서 삶을 쉽게 또 무책임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 참 쉽지 않은 삶 상황을 복음의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당부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끝곡으로 에토스의 나 영원히 남겨드리면서 기도의 오솔길 산책을 마칩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2: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7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대사제의 기도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떠나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질 제자들이 꽤 걱정스러우셨나 봅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도 남 걱정하실 때가 아니긴 했습니다. 대사제의 기도를 마치신 다음 이어지는 18장부터가 바로 그분이 잡히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앞둔 당신이 아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특히 와닿습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자들이 홀로 남겨질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쉽지 않은 세상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십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른 무엇도 아닌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길 바라십니다. 마치 당신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탄의 유혹에 직면하셨을 때 오직 하느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이겨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특히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이익이 걸린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번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나만 조용히 하면 이런 유혹들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열망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정작 당신이 위험에 처하셨음에도 제자들을 걱정하신 그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말입니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아멘.

부활제 7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재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0: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

0: 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시남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우리에겐 영화 제목 호우 시절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호우지 시절입니다. 중국 시인 두보의 시 춘야히우에 나오는 첫 구절이 호우지 시절이에요. 호우지 시절 당춘내 발생, 좋은 비는 때를 아는 듯 봄이 되자 만물을 살아나게 한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농촌에서 지금 이 무렵에 내려주는 이 비도 호우지 시절이지만요. 정말 덥다 덥다 했던 며칠이었잖아요. 잠시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게 해주니까 그야말로 호우지 시절이네요.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비라니, 우리도 생기있게 살아나게 해주는 그런 비가 되어주기를. 자, 비 맞은 5월의 나뭇잎처럼 생생하게 살아나 봅시다. 쌩쌩 기운이 살아있어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효주입니다.

0: 서영은 비 오는 거리 듣고 왔습니다. 좋은 비는요, 때를 알고 조용히 스며들며 내리듯이 성령도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서 소리 없이 깊은 곳을 적시고 또 그분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비 오는 수요일에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데 이 비가 저는 반갑더라고요. 요 며칠 진짜 덥기도 했고, 그리고 농작물들이 잘 자라려면 또 비가 꼭 필요한 거니까요. 영민님께서 수요일은 용신부님 날 하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미카엘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MJ레나님도 비 오는 수요일 설레라 반가워요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율리안나님도 설디님 안녕하세요. 비 오는 수요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모든 분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라고 빵톡 보내주셨네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설레는 시간 함께 만들어 보고요. 코너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소식, 우리 지역의 소식, 우리 지역과 관련된 퀴즈 대뜸 저희가 내니까요. 대뜸 정답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수요일 코너, 용신부는 알고 있다!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가톨릭 신문을 꺼내 읽고 그 시절에 대한 용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리슬쩍 힌트를 드리면 2009년으로 가볼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나는 이런 일 기억나요 하시는 거 있으면 지금부터 공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너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빵톡 보내주셔도 좋고 문자는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요, 신앙상담 쇼츠 제작단 커피콩크루 일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분들은요, MBTI 카노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지원하실 때는 직접 만든 쇼츠 영상 URL 1개 이상을 꼭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요, 방송국 홈페이지 또는 별스타그램 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0: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대뜸 퀴즈, 오늘은요 김천시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경북 김천시의 시청 땡땡땡땡 단이 전북 익산 체육관에서 열린 2026 대통령기 전국 종별 땡땡땡땡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서 대회 2연패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단한걸요? 남아 단체전 결승에서 명승부를 거친 끝에 정상에 올랐고요. 남자 복식에 출전한 나성승 왕찬조가 3위 동메달을 땄습니다. 취미로 이것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은 채를 들고 하는 스포츠인데요. 몇 개가 떠오르잖아요? 테니스 아니고요. 스쿼시 아닙니다. 네 글자 땡땡땡땡. 셔틀콕을 주고받는 경기로 전 안세영 선수, 이용대 선수도 떠오르는 그 종목인데요. 과연 무슨 종목일까요? 자, 요거 힌트를 좀 드려볼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힌트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침대를 밀고요. 침대를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대를 밀고 돌리면은 이 종목이 됩니다. 요거를 다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정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1번은 배드민턴, 2번은 볼링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뭘까요? 배드민턴일까요? 볼링일까요? 채를 가지고 하는 셔틀콕을 주고받는 경기입니다. 땡땡땡땡. 이 정도면 뭐 힌트를 거의 다 드렸어요. 1번은 배드민턴, 2번은 볼링 중에 정답 선택해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보고요. 요 정답의 앞글자 두 글자가 영어로도 이 글자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침대라는 뜻도 있지만 뭐 이렇게 나쁘다 막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비의 나쁜 남자 듣고 올게요.
1: Yeah.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비 나쁜 남자 듣고 왔습니다. 우리 그 나쁜이라고 할 때 나쁜 남자라고 할 때 땡땡 가이라고 하잖아요. 땡땡 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두 글자가 오늘 정답에 들어갑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은 배드민턴, 2번은 볼링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영민님께서는 그것보다 스쿼시가 재밌는데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 요즘 스쿼시 배운 지 한 3개월 반 이 정도 됐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 오늘의 정답인 이거는 지금은 제가 잘 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고등학생 때 정말 제가 잘 쳤어요. 그 당시에는. 석식 먹고 나면은 친구들이랑 강당에 가가지고 이거를 막 3, 40분씩 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이제 야자, 야간 자율학습을 하러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즐겨하는 스포츠잖아요. 오늘의 정답은 운동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취미로 하는 분들 많으시죠? 라켓으로요, 그 셔틀콕 쳐서 네트를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실내 스포츠인데요. 상대 코트에 셔틀콕을 떨어뜨리거나 상대가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스포츠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배드민턴, 2번 볼링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보면서 아주 직접적인 힌트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정답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김혜리의 배드보이즈 들려드릴게요.

김혜리 배드보이즈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취미로 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운동량이 이게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뛰어야 되죠. 팔도 움직여야 되죠. 막 점프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좋습니다. 율리안나님도 30분만 해도 많은 운동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거 한 10분 이 정도 열심히 치면은 바로 땀나면서 30분 하면은 진짜 운동 많이 된 그런 느낌, 운동 많이 된다 그런 느낌이 드는 스포츠 배드민턴이 오늘 정답이었고요. 김천시청 소속 배드민턴단이 2026 대통령기 전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개랑 동메달 1개로 대회 2연패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천에 이렇게 출중한 배드민턴단이 있었군요.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그 땀방울의 박수와 응원을 보내보면서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4807님께서 배드민턴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6260님이 배드민턴이요? 비가 하루 종일 촉촉하게 내려서 무더위도 한풀 꺾인 하루네요. 갑작스러운 온도차에 감기 조심하셔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 갑자기 약간 쌀쌀해졌는데 이런 느낌 드실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9485님도 찬미예수님 빗길 조심 운전하시고요. 1번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는 감속 운전 하시는 거 다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923님이 배드 푸시 턴이라고 영어로 바꾸니까 이래 되네. 다섯 글자인데 오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까 제가 배드민턴 힌트 드리면서 침대를 밀고 돌리면 이거다 영어로 다 해보셔라 했더니 배드 푸시 턴이 됐대요. 밀었는 건 한글로 했어야 되는데 배드민턴 배드 푸시 턴도 정답으로 인정해드립니다. 1547님 정답 1번 배드민턴 하시면서 설디 오늘도 힌트가 너무 쉽네요. 전 운동이라고는 걷기만 하는데 걷는 게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도전하기가 쉽지 않네요. 오늘은 비가 와서 걷기도 못할 것 같아요. 갈수록 늘어나는 몸무게 생각하면 내일은 두 배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운동을

0: 매일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운동이 되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뭐 두 번 이렇게 정해서 조금 평소보다 한 두 배 이 정도로 운동하시는 것도 운동이 꽤 된대요. 그래서 내일 두 배로 걸으시면 아마 오늘 것까지 만회가 될 것 같고 저도 근력 운동 진짜 안 하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꼭 필요한 게 근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해요, 1547님. 6440님도 출근 중에 정답 남겨 설레는 라디오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어요. 정답 배드민턴 하시면서 출근 화이팅 하시고요. 6440님 배드민턴 정답이었습니다. 1166님께서 대뜸 정답 배드민턴. 7632님도 배드민턴입니다. 요즘은 야간에 체육관에서도 많은 동호회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동호회 들어가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23님도 배드민턴, 0710님도 배드민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날씨가 쌀쌀해요. 이럴 때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다들 빗길 안전운전 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우리 약간 진짜 가족된 것 같은 기분이다. 우리 가족들 나갈 때 오늘 비 오니까 운전 조심해. 오늘 비 오니까 조심히 걸어가. 오늘 비 오니까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해. 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오늘은 유독 따스운 대뜸 퀴즈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추첨해 볼 건데요. 6260님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1923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푸시턴이라고 보내주신 1923님께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쿠폰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받으시면은 문자에 사용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 등록하시고 요긴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1: 용시부는 알고 있다! 나 긴장했어.
0: 우리가 항상 이 코너명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하하 하면서 시작하게 돼요. 너무 좋은 그거 코너명이에요.
1: 녹음하면 안 돼요?
0: 안 돼요, 안 돼요. 이 맛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짝 뚝딱이 뚝딱이 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1: 잘하고 싶은데
0: 아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들이 네. 다 티키타카를 할 때 우리는 뚝딱이 뚝딱이에요.
1: 네, 뚝딱이. 알고 있다.
0: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우리 용신부님과 함께 30년의 역사를 가진 태근씨 PBC에서 99년 역사를 담고 있는 가톨릭 신문 함께 읽어봅니다. 용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어요.
0: 보고 싶었어요.
1: 네네네. 아,
0: 용신부님.
1: 네.
0: 이거 한번 자랑해야 돼요. 이거.
1: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따떡 두두두 쫑구 봄똥 비빔밥 야는
0: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를 자랑하시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요. 용신부님이 버터떡을 또 선물로 가져와 주셨답니다. 네. 맛있게 제가 먹어볼 거고요.
1: 맛있대요.
0: 네,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 혹시 그 영화 제목 아세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1: 제가요?
0: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알고 있어요.
1: 지난 여름에요?
0: 더워하셨죠. 무더위에.
1: 지난 여름 뭐 했지?
0: 지난 여름에 엄청 덥다고.
1: 와, 기억이 안 나는데요.
0: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1: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0: 저 더 무서운 거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그 지난 여름보다 더 오래된 2009년에 신부님이 뭐 하고 계셨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신문에 다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신부님.
1: 2009년.
0: 네, 제가 일단 읽어봐드릴게요. 네. 2009년 2월 22일 김수환 추기경 선종 추목을 김수환 추기경의 증손자 박준용 신부 평생동지 약속 기억할게요. 2월 16일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신 추기경 할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추기경 할아버지께 세배를 드리러 갔었다. 신부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자 할아버지께서는 내 손을 꼭 잡고 너 나하고 평생 동지로 약속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글 쓰시던 2009년의 어느 날 기억나시나요?
1: 나죠. 아주 생생하게 저는 이때를 알고 있죠.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걸 가톨릭 신문에서 아 그렇지 내가 썼으니까.
0: 왜 쓰셨죠?

0: 직접 쓰셨잖아요.
1: 이게요. 네. 저희 교구 사제 연수 중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추기경님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0: 네.
1: 가톨릭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좀 글을 좀 써줄 수 있지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했고 막 그때 막 다른 언론사 막 무슨 처음 들어보는 막 이런 언론사들도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0: 네.
1: 연락이 막 왔어요.
0: 그때 이제 좀 기고를 해달라 이렇게요.
1: 네네. 그래서 제가 이미 가톨릭 신문에 썼으니
0: 그거를
1: 가톨릭 신문사에 문의해서
0: 인용하셔라.
1: 네. 잘했죠.
0: 네.
1: 근데 가톨릭 신문사에서는 그러게 고맙다 했나?
0: 하셨겠죠.
1: 그때 생각해 보면
0: 네.
1: 이제 제가 그 추기경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뭐 이렇게
0: 너무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때를 떠올렸죠. 그때 그 이제
0: 어린 소년이었던
1: 6살 이제 그 6살 때부터 네. 이제 신부님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할머니한테 있어서는 이제 할머니 외삼촌이었거든요.
0: 네.
1: 추기경님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서울에 가면 프리패스 할매 손잡고 가면 이제 추기경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거의 항상 설쯤에 갔던 것 같아요. 세배하러 1년에 한 번씩.
0: 세배드리러.
1: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세배하러 갔다가 이제 저도 신부님 될 건데요 했더니 너 나하고 평생 동지 하는 거다. 평생 동지 하는 거다에 대한 그 약속을 제가 지켰잖아요.
0: 네.
1: 2006년에.
0: 네.
1: 그래서 추기경님이 그 약속에 대한 보답으로 아마 힘든 걸음을
0: 해주셨던 거겠죠. 네. 네. 그 하느님의 부르심이 추기경님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1: 그거 무시할 수 없죠.
0: 네.
1: 맞습니다.
0: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1: 아멘. 나의 마무리는 아멘으로 해야 되겠다.
0: 아멘. 그게 혹시 신부님께서 아멘 아멘 이제
1: 다음 넘어가시죠. 뭐 이런.
0: 좋습니다. 이런 사인 좋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기억이 좀 남고 한 시대의 기록도 남잖아요.
1: 가톨릭 신문 좋아요.
0: 좋아요. 오늘은 어떤 연도를 살펴볼까요?
1: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2009년. 네, 이 일 말고도 우리 가톨릭 신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0: 네. 2009년에 가톨릭 신문을 들여다봅니다. 과거로 떠나봅니다. 2009년 9월 23일 겸재정선의 화첩 원본 최초 공개. 조선시대 후기 대표 화가인 겸재정선의 화첩 원본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 작품은 2005년 독일 성 오틸리엔 수도원이 영구 임대 방식으로 반환한 겸재의 희귀 작품으로 총 21점입니다.
1: 2009년 9월 15일 신종 플루도 교회 아니지 신종 플루로 교회도 비상.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가톨릭 교회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교회의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0: 2009년 12월 22일 김수환 추기경 최영수 대주교 선종. 올해 한국교회는 유독 많은 별들을 잃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추기경이자 교회를 넘어서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또한 온화한 미소와 사목적 열정으로 대구대교구를 이끌어온 제9대 대구대교구장 최영수 대주교와 한국교회사 연구의 태도 최서구 몬시뉴얼의 선종. 한국교회의 크나큰 슬픔과 아쉬움을 던져줬습니다. 2009년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서거를 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가 있던 해이기도 하고 또 네. 팝의 왕제라 불리던 마이클 잭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해에 우리가 좀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했던 해였나 봐요.
1: 저 사실은 조금 이게 우연이지 않을까.
0: 네.
1: 사실 한 해에 돌아가시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명하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찾다 보니까 그해 돌아가신 분들을 쭉 찾아봤더니 김수환 추기경님도 계시고
0: 그렇죠.
1: 뭐 또 대통령님도 계시고 이랬지 않았을까. 그런데 유독 어쨌든 이 2009년에
0: 맞아요.
1: 이런 부분들이 슬프게만 생각을 해야 될까요?

0: 제가 그 오늘 네.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1: 학생들한테. 오, 마침.
0: 아, 조금 힘들었어요.
1: 왜 어떤 점이요?
0: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해야 되잖아요.
1: 대학생 친구들.
0: 네, 21살의 학생들에게. 아, 그렇죠.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1: 그럼 뭐라고 대답하나요, 학생들이? 모르겠는데요. 이럴 것 같아요.
0: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1: 아, 이 나를 시킬까 봐.
0: 아, 그렇다기보다 이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또 할 걸 알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가 죽기 바로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를 한번 우리가 적어 볼까? 해 가지고 아이들이 막 적었어요. 학생들이.
1: 어떤 게 인상 깊으셨어요?
0: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랑해 아까 제일 많았던 것 같아.
1: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네.
0: 그게 이제 많이 이렇게 쓰면 글자가 커지거든요.
1: 네.
0: 사랑해가 제일 컸던 것 같아.
1: 사랑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표현을 더 많이 하지 못하나 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고맙습니다. 서로
0: 사랑하십시오.
1: 그러니까. 자, 우리 2009년에 가톨릭 신문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처음에 역사책에서 봤던 선비화가 겸재정선이잖아요.
0: 네.
1: 이 화가가 조선의 풍경을 그린
0: 아주 아주 대단한 이제 화가였다고 하죠.
1: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화풍을 그린 한국의 산천을 그린 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0: 네.
1: 근데 외관 수도회랑 독일의 수도회랑 어떤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이게 돌고 돌아서 왔는지.
0: 네. 이 수도 우리 독일 아니지 외관 수도원 이죠.
1: 네.
0: 상토틸리엔 수도원. 이제 정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외관 베네딕토 남자 수도원 성 마우로 플라시도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성 베네딕토회 오틸리아 연합회 소속 이렇게 돼 있고.
1: 네.
0: 조금 복잡한데.
1: 네.
0: 우리는 그냥 외관 수도원
1: 그렇죠.
0: 뭐 조금 더 하면 베네딕토 수도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 네.
0: 이제 그 모원이 독일에 있는 산토틸리엔이라는 도시가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의 수도원이 산토틸리엔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인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제 이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이 조선 시대 때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던 거죠. 뭐
1: 독일로.
0: 네. 이제 선물로 뭐 어떤 왕래가 있으면서.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으니까.
1: 네.
0: 이 한일 합방 뭐 그다음 6.25
1: 그렇죠.
0: 전쟁 이런
1: 전쟁도
0: 것들을
1: 피할 수 있었고
0: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오틸리엔 수도원이라는 이 말 자체가
1: 네.
0: 이 안 그래도 우리 제 한의 후배 이제 수사신부님 이 제가 있는 프랑스에 놀러 왔을 때 야, 너네 오틸리엔 수도원이잖아. 근데 그게 오틸리아 성녀 아니야? 했더니 응? 그냥 우리 수도원 있는 동네 이름이 오틸리엔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알고 보니까 프랑스 알자스 이제 거기 독일 국경에 있는 거기에 불어로는 산토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1: 네.
0: 이제 불어로 하면 오틸리아 성녀 마을이거든요.
1: 네.
0: 그게 독일어로 하면 산토틸리엔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산토딜 수도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가 오틸리아 성녀가 만든 수도원. 그런데 그 수녀원이 이 베네딕토 규칙서를 썼던 거예요. 한 뿌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때가 600년경이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독일에는 자연스럽게 그 성녀의 이름을 딴 수도원이 생겼던 거고 이제 이 외관 수도원도 뿌리를 찾아서 가면 거기서부터 되었던 거를 그 친구도 모르고 있더라. 용신부는 알고 있다.
1: 저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네. 한 갈래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0: 네.
1: 갈래끼리
0: 그 뿌리가
1: 생긴 거네요.
0: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었던데 그 오틸리엔 수도원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이제 예전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1: 네.
0: 북한 교회 이야기하면
1: 그렇죠.
0: 더원 자치 수도원. 바로 거기가 이제 이 오틸리엔 수도원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넘어왔던. 그러면서 많은 수사님들이 우리나라

0: 에도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수사님들을 많이 또 공부하러 또 보내기도 하고
1: 네.
0: 하면서 이제 그런 문화재들이 서로서로 선물로 주고받고 하면서 보관됐던 거예요.
1: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0: 가톨릭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0: 보편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 추기경님 마지막 말씀 뭐라고요?
1: 고맙습니다.
0: 사랑하세요.
1: 서로 사랑하세요.
0: 맞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또 아주 우리나라의 보물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1: 지켜낼 수
0: 연구대여로,
1: 있는.
0: 예, 연구대여로 빌려줬대요. 근데 산토틸리의 수도원에 가면
1: 네.
0: 600점 정도가 있대요.
1: 오.
0: 우리나라의 물품들이.
1: 600점이나요?
0: 네.
1: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0: 반대 한 6,000km쯤 안 되겠어요.
1: 그러니까 뭐 이거
0: 네.
1: 굽니다.
0: 반대쪽은 아니고 한
1: 한
0: 저쪽으로.
1: 약간 이렇게 이렇게
0: 한 13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네, 비행기로.
1: 그 정도 멀리 떨어져 있죠. 어쨌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0: 네.
1: 주님 안에서 좀 연결돼 있는
0: 맞아요.
1: 그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실처럼 연결되어서 이 그림을 통해서도 그런 게좀 느껴지네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좀 연결이 되어 있다.
0: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묘하다라고 하죠.
1: 오묘하다.
0: 하느님의 섭리는 오묘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이런
1: 신기해요.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외관 수도원은 우리나라의 남자 수도회 안에서는 거의 메이저.
1: 네.
0: 그래서 전례 또 기도하고 일하라 하는 그 영성들이 아마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수도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좋습니다.
0: 아멘.
1: 이 그림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이게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걸 다시 느끼게끔 해준 게또 주님의 은총이 아닐까 그런
0: 그니까요.
1: 생각이 들고 신앙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신앙 공동체가 좀 흔들렸던 사건이 또 2009년에 있었잖아요. 신종플루.
0: 아, 이게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 이거
1: 이걸 돌아보니까
0: 보니까
1: 그건 그래요. 그죠?
0: 네.
1: 신종플루 때는 막 5인 이상 이거 금지 이런 거
0: 그래도
1: 없었
0: 없었어요.
1: 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되게 큰 일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거의
1: 결혼식 막 취소하고.
0: 처음 당해보는 이제
1: 뭐라 그래야 되지? 단절?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플루엔자
1: 네.
0: 독감인데
1: 신종.
0: 신종이라
1: 우리가 못 본.
0: 맞아요.
1: 네.
0: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지 하면서 걱정이 들었던 거죠.
1: 이때를 좀 기억하시나요, 신부님? 어떠세요?
0: 그때 저 본당에 있었거든요.
1: 네.
0: 본당 신부님이 어디서 무슨 그 소독제 같은 거 사실은
1: 네.
0: 코로나 때 우리 엄청 많이 썼던 그거예요. 근데
1: 오.
0: 그걸 어떻게 구해 오셨어요?
1: 오.
0: 그때 성당 들어갈 때 요거 하고 가면
1: 하고,
0: 됩니다. 하고.
1: 든든하다. 상인본당
0: 네, 그때 상인본당에 있을 때.
1: 이셨죠.
0: 근데 그때는 사람들의 인식도 뭐 갑니까? 하면서.
1: 그 당시에요?
0: 맞아요. 그때는
1: 오.
0: 마스크도 안 썼어요.
1: 마스크 이때 안 썼나요?
0: 네.
1: 근데 이 이후에 약간 뭐, 메르스가 이 이후인가요?
0: 그건 찾아봐야 됩니다.
1: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신부님 말씀처럼 그 코로나를 겪고 이거를 다시 돌아봤더니, 막 코로나 때는
0: 그랬네.
1: 인증서도 내야 되고,
0: 맞아요.
1: 그랬잖아요. 성가도 못 부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0: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1: 네.
0: 신종플루, 야, 이거 뭐고, 이거? 봤더니, 신종플루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로부터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팬데믹 인플루엔자 A/H1N1 2009. 이제
1: 그것이다.
0: 정확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호흡기 질환.
1: 호흡기 질환이다.
0: 감기입니다. 감기.
1: 그쵸, 감기인데, 그러니까 신종, 우리가 이때까지 없었던 그
0: 독감인데.
1: 독감인 거죠.
0: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의 독감 환자 수가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해마다 사실 그 유행에 따라서 좀 오락가락 하기는 해요.
1: 네.
0: 코로나 이전에도요. 대구에만
1: 네.
0: 코로나 2010 2010 2000
1: 19년.
0: 2020
1: 19년, 20년?
0: 20년
1: 20년.
0: 맞죠?
1: 곧못
0: 그
1: 되었나요?
0: 전해 해에 대구에 독감 환자가 2만 명이었거든요. 마스크 안 쓰고 독감 약 감기 걸려서 그냥 에취에취 하면 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1: 이게 호흡기 질환이니까.
0: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식 못했죠. 아 유행 탄다

0: 막 나 유행에 민감해 하면서 감기 한번 하고 주사 맞고
1: 유행하는 거 나도
0: 당연히 그런 걸 했는데
1: 약간 버터떡처럼
0: 그런데, 그런데 이 조금 마스크만 잘 쓰고 우리가 이것만 조심해도 이 전염은 엄청나게 우리가 잘 막을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내가 감기 증상 있어도 예전에는 마스크 쓰면 수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1: 예전에는 그래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왜 마스크를 썼지?
0: 도둑.
1: 맞아요.
0: 이제 신상 피해 가야 네. 되는 그런 사람들이 했는데 아니에요.
1: 요즘은 좀 자연스럽잖아요.
0: 맞습니다. 내가 혹시나 감기가 걸리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신종플루 때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사망 뭐율 이런 거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좀 긍정적이잖아요.
1: 우리나라 분들이.
0: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하지만 그때 신종플루로 걸린 사람들 중에서 좀 위험한 사람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1: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 그 겪어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들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좀 이렇게 위험한 일이 위급한 일이 생기다니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이걸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힘든 일을 여러 번 겪어오면서 좀 동지애랑 전우애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죠. 저 갑자기 문득 떠올랐어요. 신종플루 때
1: 네.
0: 대가대 병원에 네. 이거 컨테이너 박스 하면서
1: 네.
0: 테라플루 먹으면 낫는다 하면서 그때 그런 거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맞아요.
0: 그러니까 약이 뭐 써야 되노 막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이제 시중에 나온 그런 약은 없었고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 이름이 테라플루였어요. 판매되는 약이 아니었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처방 받아가지고 먹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1: 지금도 근데 이제 독감에 걸리면
0: 그렇죠.
1: 처방을 받잖아요.
0: 감기약 이름이에요 사실.
1: 그렇죠.
0: 그게
1: 그렇죠.
0: 이제 상호명으로 요즘에 나와서 그런데 네. 감기 걸리면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고
1: 그게 제일 좋죠. 안 아픈 게 첫 번째는 제일 좋고
0: 맞습니다.
1: 아프고 나면 빨리 우리가
0: 예방접종 잘하고
1: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들고 저희 앞에서 살짝 먼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2009년에 네. 정말 별처럼 빛나던 사람들을 좀 떠나보내야 했잖아요.
0: 네네.
1: 그해 많은 분들이 또 주님 곁으로 돌아가셨죠. 그분께.
0: 그 이제 뭐 조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네.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1: 경험해 볼 수 있나요, 근데?
0: 근데 이게 죽음이라는 말이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누군가가 없어요.
1: 죽으면 이렇다.
0: 뭐 그것도 그렇고
1: 네.
0: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된다.
1: 그러니까요.
0: 아니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없잖아요.
1: 없죠.
0: 없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어요.
1: 맞습니다.
0: 인정해야 돼요. 죽는구나.
1: 우리는 죽는구나.
0: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게 강의록에 있던 내용이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1: 이게 더 궁금해요.
0: 천국은 그러면 어떤 곳일까?
1: 죽음 이후에 네.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은 네. 어떤
0: 영원히 곳일까? 사는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 설디님이 천국에 갔어요.
1: 제가 상상하는
0: 저를 만났어요.
1: 네.
0: 어떨 것 같아요?
1: 거기 그냥 막 엄청 꽃이 많이
0: 펴있고 나 만나면 어떨 것 같냐고 거기서
1: 거기서 너무 반갑죠.
0: 반갑죠.
1: 그럼 이거 해야지. 우리
0: 욕심을 알고 있다. 욕심을 알고 있다. 내가 올 줄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이 반가움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설디님이 천국에 갔는데
1: 네.
0: 박동석을 만났어. 박동석을 만난 거예요. 어때요?
1: 어떨까요?
0: 뭐 모르는데 뭐
1: 그냥 그러니까.
0: 모르는 사람인데 뭐 그냥 지나치겠지.
1: 네
0: 모르는 사람이 나도 박동석 누군지 원래 방금 지어냈어요.
1: 그러니까 누구 나 아는 사람인가라고 지금 생각해. 우리와 함께 아는 사람이니까
0: 지나가겠지. 그냥 그 모른 채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1: 네
0: 하느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가 천국의 상태인 거죠. 내가 하느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반갑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모른다. 그럼 박동석 씨처럼 그냥 모른 채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1: 지금 이 현생을 말씀을 하시고 이 삶을 우리가
0: 그러니까 이건 준비죠. 천국에 대한 준비인 거죠.

0: 천국의 영원한 죽음 이후에 더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더 많이 알고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1: 아,
0: 요, 네. 여기까지 용신분은 알고 있다.
1: 아, 와 신부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시.
0: 뭐 요 정도.
1: 영민님께서 영원한 안식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0: 네, 오늘 강의하고 오는 바람에 이게 또.
1: 오늘 명강의를 또 하고 오셨는데 여기서 또 명강의 2탄을 또 하시는 거네요. 어 마음에 지금 좀 많이 남는 말씀을 해주셔서.
0: 우리 그냥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취하시는 아, 모든 분들
1: 네.
0: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왜 기쁘게 살아야 됩니까? 성당 왜 가야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아, 오늘 가기 싫은데 오늘
1: 비도 오고
0: 어, 비도 와도 가야지. 그러니까
1: 그럴 때
0: 그렇죠. 어. 아 내가 하느님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가야지, 하느님 만나야지, 이런 그게
1: 마음으로.
0: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아멘.
1: 아, 신부님. 네. 아, 오늘 정말 너무 이 말씀들이 촉촉한 비와 함께 마음속으로 젖어드는 것 같아서
0: 좋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오늘 2009년을 이야기하는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0: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1: 아, 감사합니다, 신부님.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로 약속을 하고요. 우리 신부님은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지금 더 기대가 돼가지고 큰일이 났어요.
0: 아, 다음 주 우리 어디 가요?
1: 다음 주?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알려드리고요.
0: 왔더니 여기 가겠지. 어쨌든 아직 5월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떠나볼 시간 여행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용신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

오늘의 비타민 5시. 동네에 휘발유 가격이 1995원으로 고정돼 있는 주유소가 있는데요. 유가가 올랐다고 해도 1995원, 유가가 내렸다고 했는데 그래도 1995원인, 유가가 급등한 후 언제나 이곳은 리터당 1995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매일 1995원인데 유가가 내렸다고 뉴스가 나온 날 이 주유소의 가격을 보면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하는 생각이 들고, 유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날에는 다른 주유소의 가격이 리터당 2,000원 넘었다라고 뉴스에 나온 그런 날에는요, 이 주유소의 가격이 저렴한데?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은 같은데 내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거겠죠? 가만히 보면 우리의 행복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삶은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누구와 비교하느냐, 또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불평도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내 마음의 기준이 세워지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비타민말, 세상의 기준이 아닌 진짜 중요한 가치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 이게 남보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걸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신부님께서 아까 해주신 말씀이랑도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율리안나님이 용디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천국 준비 묵상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면서, 근데 그 안에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바로 천국 준비가 되는 게 아닐까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좋아하셨다는 애창곡 김수희의 애모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한국인 가자지구 구호단이 탄 민간인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공격당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7년 이후 가자지구의 무기 밀반입 차단을 명분으로 이스라엘 영해뿐 아니라 공해상에서의 가자행 선박을 차단해왔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이스라엘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불법 민간인 선박 나포를 강력히 비판하며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을 국내에 입국 시 집행할 것을 검토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호 민간인 억류와 민간인 학살에 가까운 봉쇄는 국제적으로도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해적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타국 정상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다른 차원입니다. 당장 야당에선 푸틴과 김정은도 체포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5월 20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찾아주신 우리 NJ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대천사 김준일이고요. 새 아지트 유튜브의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곁에 천국 이미지 보내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천국이 담긴 사진과 저희 시사천국 구독 인증샷을 함께 찍어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올려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통해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응원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퓨.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똥떨어.

0: 단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5: 퇴근길 시사 텐션을 한껏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데블스 에드베킷,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링 위에 오를 두 분 모셨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네, 두 분 잘 아시죠?
6: 네, 알죠. 네. 네.
5: 친하십니까?
7: 방송은 네. 처음이에요.
5: 아, 방송은 처음이시고 방송. 의정활동은 또 같이 많이 하셨죠?
6: 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7: 상임위가 좀 다르지만 좀 예. 다른 이슈, 스타트업의 네. 대표, 네. 그 스타트업 의원 모임의 대표셔가지고
5: 아, 네. 그러시군요. 네.
6: 같은 이제 작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5: 예. 하지만은 선거전에서는 또 한 치의 양보도 아, 그렇죠. 없고 그렇죠. 또 의도적으로라도 좀 싸워 주셔야 됩니다. 예. 악마가 돼 주셔서 오늘은 예. 잘 싸우시기를 네.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 스타벅스 코리아 네. 탱크데이 사건이 일파만파인데 일단 이게 사실 정치 이슈로 될 줄은 저는 몰랐는데 정치 네. 이슈가 됐는데 먼저 신세계 측 사과 발언부터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8: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영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문이 방금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때 부적절한 마케팅이었고 향후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5.18 영령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전하겠습니다.
9: 회장 이벤트권이 조용진 회장까지 결제가 들어간 사안인가요?
8: 아닙니다. 요건은 계열사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프로모션의 일종이고요.
5: 예,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김수환 신세계그룹 부사장의 목소리였고요. 뭐 워낙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이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텀블러 이벤트를 했는데 그중에서 5월 18일에 탱크데이라는 장명을 하고 거기에 책상에 탁 이런 것들이 좀 특정 어떤 역사적 사건을 조롱한 것 아니냐, 5.18 광주 민주항쟁과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이런 거를 조롱한 것 아니냐 이런 일이 있었고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사과도 하고 대표이사도 해임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사과를 한 상황인데 우리 이제 정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이제 기업 얘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국민의힘 충북 도당이 공식 스레드 계정으로 내일 스벅 들러야지라고 불을 지폈고 여기에 또 지금 그 거제시장 후보죠. 거제시장 후보가 또 샌드위치 뭐 먹어야지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아서 이게 같이 조롱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일단 김한규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6: 일단 국민의힘의 경우는 실무자가 했다고 하는데
5: 예.
6: 이게 그대로 나갔다는 것은 결국 검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저도 제주 도당위원장, 민주당 도당위원장인데 저희 SNS 계정은 제가 사전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제 책임인 거죠.
5: 예.
6: 그런데 이게 뭐 실무자 개인 계정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도당과 후보의 공식 계정이라면 뭐 후보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단순히 뭐 샌드위치를 스타벅스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이제 5.18 또 노무현 비하하고도 관련된 건데 이런 일베 문화에 문제의식이 없는 인물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5: 예.
6: 이런 배경 때문에 결국 윤해계인과 같은 이제 구구 세력들이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뭐 이걸로 새로운 걸 알게 됐다라기보다는 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윤회계인 세력이 왜 이 계속 이게 힘이 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5: 예.
6: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지자들이나 젊은 실무자들한테도 이런 일베 문화가 널리 퍼져 있구나.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 예, 일단 뭐 충북 도당 국민의힘 충북 도당에서는 삭제를 하고 사과문을 게재를 했는데 뭐 추론키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제 뭐 보수 우파 성향이 있고 뭐 예전에도 멸콩 뭐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걸 하니까 심정적으로 좀 응원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뭐 추론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소희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저는 잘 이게 왜 국민의힘이 여기에 들어갔는지가 좀 이 타이밍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7: 그러니까요.
5: 얘기하면
7: 저도 수복 이 사태 나고.

0: 진짜 엄청 비판하는 메시지 올렸거든요.
1: SNS 봤습니다.
0: 말도 안 되고, 실은 저희는 기후 노동이다. 작년에 이제 스타벅스 불러다가 텀블러 하도 만드는 거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텀블러를 무슨 기념일마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텀블러가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 거의 에코 쓰레기처럼 돼 있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거기다가 5.18까지 얹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 내에서 또 이런 일을 벌이니까 진짜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왜 자체 정화 기능이 전혀 없었나,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안타깝고요. 실제로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 다5.18 행사 다녀오셨는데, 그 행사가 무색할 지경으로 지금 당에 있는 이제 뭐 젊은 층이라고 하는 MZ 세대들이 약간 극우적인 일탈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 차원에서라도 조치를 좀 취해야 될것 같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SNS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좋은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스타벅스가 겪어야 할 상황을 왜 우리 당이 겪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요. 일단 화가 나고, 이당 차원의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를 좀 하든지. 그래서 빨리 이제 선을 긋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좀 정화 기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스크리닝 하는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2: 보통 이제 이런 거 올리면 이제 고양이가 올렸다 뭐 이런 변명들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여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SNS가 이게 완전히 그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뭐 당사자 좀 책임 있는 사람의 어떤 허가가 없이 나가는 것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0: 저희도 의원실 안에서 진짜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스타벅스도 지금 정용진 회장의 결재선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타벅스 내에서도 이게 하나도 안 걸러졌잖아요. 그뭐 여러 단계를 걸쳤을 텐데 그것도 안 걸러진 채로 나간 거 보면은 우리도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 뭐 정용진 회장이 한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0: 근데 저는 멸공 저는 공산주의가 싫어가지고 멸공에 대해서는 저는 또 찬성입니다.
1: 멸공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아니, 멸공,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는 그거보다는 이제 선거 국면이니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보고 나경원 의원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이번은 완전히 다른 건데요.
0: 5.18하고 멸공은 다르죠.
1: 신세계 이 부분은 정용진 회장이 관여됐다는 증거는 없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스타벅스의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런 거를 임의로 개인 성향으로 할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뭔가 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거나 아니면 이런 게 혹시 뭐 최고 경영진이 좋아하지 않거나 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텀블러인데 503ml잖아요. 503ml 박근혜 수영 번호잖아요. 이것도 아니 보통 음료수 같은 게 200ml, 300ml, 500ml지 503ml를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하나 부분이 아니고 되게 디테일하게 관여돼 있고 이 탱크데이 사전에 미니 탱크데이인가 요 이벤트는 세월호 그 사고 발생일 날 또 했잖아요. 저희는 이거 분명히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날도 분명히 후속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다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2: 알겠습니다.
1: 선거 국면이니까 오히려 저희가 참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그 이제 용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17온스가 이거를 그 이제 밀리미터로 황산을 하면은 502.75회라서 반올림하면은 503ml가 되는데 17온스 용량을 만드는 거는 흔치는 않다. 근데 없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참고해서 뭐가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은 18온스, 16온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지 17온스를 안 만든 건 아닌데 흔치는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게 참 여러모로 5.18 관련해서 좀 논쟁들이 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은 이제 장도영 대표가 갔고 서울에서
0: 서울 가셨죠.
2: 이제 있었는데 기념식에 광주에 이제 불참한 이유를 두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더러워서 안 갔다. 더러워서를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더러워서 안 갔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비공개를 전제로 좀 얘기한 건데 이게 나와서 유감이다. 또 하나는

0: 서러워서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다. 왜냐면 환영받지를 못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뭐 바이든 날리면 뭐 또 다시 소환이 되고 듣기 평가하고 있고 뭐 그랬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1: 아이고 아무리 비공개 기자 간담회라도 조심하셨어야죠. 다른 뭐 우리를 우호적인 매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매체도 있으니까 송원석 대표가 좀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니 왜 우리가 갈 때마다 저렇게 광주는 우리를 싫어하냐 약간 그런 진짜 서러운 감정이 좀 있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문맥이나 분위기를 봐가면서 하셨어야 되는데 약간 송 대표 스타일이 약간 툭툭 던진 스타일이 좀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오해를 가져온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0: 죄송하다라고
1: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아유 그냥 들으시는 분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시는 게 더 좋죠.
2: 그러니까 더러워서가 맞다는 거죠.
1: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또 다르는데 다른 기자들한테 불렀을 때는 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2: 녹음 파일이 요거, 있을 겁니다.
0: 녹음 파일이 있고요. 예. 녹음 파일을 저도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1: 어떠셨어요?
0: 이제 또 이제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더러워서로 들린다 이거는 네. 뭐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1: 그거는 그렇습니다. 맞을 거예요. 발언 내용 그 워딩은 맞을 텐데 네. 그게 그냥 서럽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말씀하셨겠죠.
2: 에이,
1: 뭐 대변인단이
2: 예. 더러워서는 명확한 거고.
1: 아 그러니까 더러워서가 명확한 거.
2: 다만 이제 생각보다 반응이 크지 않은 게 기대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뭐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이제 광주 5.18에 가서 장동혁 대표가 왔을 때 아니, 사실 광주 시민들이 좋아하진 않죠. 서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잖아요. 그 부분은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예.
2: 그런 게 누적이 되면 국민의힘의 그런 노력이 광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는,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이게 쌓이는 건데 근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 갔다라는 건 전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더러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둘 다 문제잖아요.
0: 예.
2: 뭐 여하튼 서러워도 가는 게 맞죠. 원내대표급이라면. 그런데 참 이번에는 국민의힘 주류가 모든 의원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진심으로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라는
0: 예.
2: 것들을 국민들이 확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틀 뒤에 송원석 원내대표랑 같이 방송을 하거든요.
1: 네.
0: 제가 직접 어떻게
2: 파일도 한번 틀어보시죠. 같이
0: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송원석 의원이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을 때 네. 같이 사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게 송원석의 진짜 모습인가 이게 참 잘 모르겠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정청래 대표가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오늘 내렸더라고요. 일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3: 독일처럼 5.18이나 다른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그런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정청래 대표 목소리였는데 뭐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은 워낙 여론도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뭐 정원호 후보 측도 뭐 텀블러 들고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5.18 조롱 처벌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조롱이고 아닌고 이거를 법정에서 다 가려야 되냐? 뭐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가져온 거거든요.
2: 아니요 법이
0: 예.
2: 명예훼손에 관련해서는 이미 있죠. 그러니까 5.18하고 그 위안부에 대해서는 법이 있습니다.
0: 예.
2: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하고요. 당시 법안을 만들 때 형법에 보면 명예훼손도 있고 모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다 넣으려고 하다가 5.18 특별법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만 집어넣고 위안부법도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했는데 모욕까지 넣을까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허위사실 유포 5.18 특별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하자는 건데요. 모욕은 지금도 처벌받죠. 예. 다만 이건 특정 사람이 아니라 5.18 유가족, 특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사자 모욕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모욕하는 거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롱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순히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거. 근데 이제 살아가신 분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욕도 예. 처벌하는 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김소희 의원님은 어떻게
1: 저는
0: 보세요?
1: 저는 조금 뭐 오버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 이미 기존의 법으로도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이미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굳이 뭐 형법에 처벌까지 해가지고 너 뭐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대단한 모욕을 하거나 진짜 위법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민사상으로도 좀 큰 뭐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 이슈를 부풀리기 위해서 조금 이용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뭐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이제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뭐 사자에 대해서는 이제 모욕죄가 없고 명예훼손죄만 사자 명예훼손죄만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 일단 오늘 뭐 경과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3차 조정이 있었고 거기에서 노사 간의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는데. 하나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요 얘기를 먼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그 노조위원장 목소리 들어본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사측은 오늘 11시에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진행을 맡겼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 조정은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0: 예, 그 중앙노동위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게 약간 복잡한데 노조는 중앙노동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회사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렬이 돼서 지금 내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은 지금 현재는 아직 또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성과급의 배분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성과를 못 낸 부문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요거를 가지고 회사하고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이에요. 회사는 성과가 없으면 안 주는 게 맞지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고 우리 이 노조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몫을 반도체 부문 거를 좀 떼서라도 이쪽을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견이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일단 김서희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랑 메모리 부분에서 이제 그 성과가 안 낸 쪽 적자인데 지금 대부분 다 메모리 부분에 난 수익을 안 난 쪽이랑 나눠서 가져가자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잖아요. 예. 저는 이 노조 측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전에 삼성이 걸어왔던 그 역사를 이미 노조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사측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3년 지금처럼 막대한 수익을 내기 전에 삼성이 안 좋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0: 예.
1: 그 안 좋았던 시절에 퇴직하는 임원들은 또 퇴직금이랑 성과금 엄청 받아가셨어요. 그거를 이제 노조는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상황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저도 이제 기후 노동에 있다 보니까 노조 위원장들 좀 많이 만나다 보니 예. 아무래도 노조 측 입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노조 입장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출신이시잖아요.
0: 예, 민주노총.
1: 네. 진즉에 들어가서 좀 역할을 좀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정부가 마치 이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명분 쌓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산업부 장관이 메시지 던지고 김인석 총리가 메시지 던지고 마지막에 우리는 긴급조정권이라는 이런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라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말씀하셨어요.
0: 예.
1: 그런 것들을 하면서 노조 그러니까 노동을 말씀하셨던 이재명 정부가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0: 예.
1: 그리고 막판에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투입됐었잖아요. 긴급 노동권이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예, 뭐 이제 아직 발동이 안 됐으니까.
1: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어쨌든 잘 타협을 해서 예, 가져오셔라.
0: 기후 노동위원회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친노동적인 시각을 또 많이 보여주셨어요. 일단
2: 맨 기관님. 마지막에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해야 되는데 이것 빼고는 다 동의하는 내용.
0: 오, 그래요?
2: 예. 민주당 의원들도 잘 얘기 못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갖는 영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최근에 느꼈어요. 물론 이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성과급이 절대 금액이 크긴 하죠. 근데 매년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최종적인 쟁점이라는 게 노조의 총액을 더 달라는 건 아니고 노조 내부에서 어떻게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데 이거는 국민들께서 노사 간에 협의하는 거를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오늘 시간이 5시간 반 정도 남아있으니까 뭐 내일 새벽까지라도 합의를 하면 저는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기업이 근로자한테 주는 이제 급여는 뭐 성과급도 있지만 특별상여금도 있는 거거든요.
0: 예.
2: 그래서 꼭 성과가 난 부문만 더 뭐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노조가 서로 동의해서 결국 3분의 2의 투표로 동의를 하면 모든 노조원들이 수긍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회사 쪽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한번 보실 수 있지 않냐. 저는 노조가 파업을 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결국 삼성전자 사측만 손해를 보거나 주주만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 결국 장기적으로 성과급의 재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직원들도 싫어하죠. 근데 마치 약간 프레임 자체가 이제 노조에 계신 분들이 파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강하게 이런 상황을 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이유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퇴직연금에 다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펀드가 있어요. 우리나라 예. 대규모 펀드는 10위 안에 어딘가는 삼성 계열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 안 갖고 있는데라고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사실은 경제 공동체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랑 그러니까 국민들이
0: 직접 보유한 사람만 뭐 400만 명이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2: 게다가 예, 우리 예.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있고. 대주주인데 우리 국민연금은 다 우리의 노후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직간접적으로 다 삼성하고 관련이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약간 주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도 이해되고 좀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하청업체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는 건 맞는데
0: 예.
2: 삼성전자라고 매년 이렇게 이익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한 2년 전만 해도 엄청 위기였잖아요.
0: 그렇죠. 예.
2: 그래서 저는 12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합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0: 일단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무리하게 사실 성과급을 가지고 기본급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과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약간의 뭐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은 강하게 비판했고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무력을 준 게 아니다.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는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대로 무리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재 성과급 모델이 탄생하게 된다. 라고 해서 근래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일치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동적인 조금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주셔서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1: 저는 조금 이상했던 게 이재명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셨던 분이신가 하는 게 그게 조금 의아한데 어쨌든 실용주의 노선을 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랑봉투법은 솔직히 말해서 기업들이 그걸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예. 차원에서 이제 할 일도 많아지고 챙겨야 될 일도 많아지고 실제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때 그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개정을 많이 필요로 하는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발목 잡는 법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고 실은 예. 저희도 개정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알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그 그런 상황이죠.
0: 그 얘기를 네.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그 요거 하나만 제가 좀 전해드리면은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도 있고 뭐 아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0: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게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파운드리로 뭔가 사업을 확장해 보겠다, TSMC처럼 돼 보겠다라고 해서
1: 맞아요.
0: 메모리에 있는 사람을 뭐 강제로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로 보내놨는데 여기는 성과가 이번에 안 났으니까 만약에 성과급이 없으면은 한 번도 못 받고. 메모리에 있는 사람은 5억 원씩 뭐 이렇게 받게 되면은 내가 내 의지대로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받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그 내부에서의 갈등이 상당히 많아서 노조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노란봉투법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를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파업 사태하고 연결을 짓고 있는데 이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악법을 만들고 민노총의 청구서를 이행하면서 우리 경제를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0: 이게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건데 먼저 김한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노란봉투법하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3: 전혀 없죠.
0: 없어요?
3: 없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조항은 이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그런 문제,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했던 문제, 대법원이 인정했던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 의무를 지게 하는 거를 법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0: 예.
3: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1차, 2차 계열사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생겼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1차, 2차 벤더들하고 직접 노사협정을 해야 되거나 성과급을 줘야 되거나 그런 문제 없습니다.
0: 예.
3: 이거는 삼성전자를 마치 근로기준법을 그동안 위반했던 그런 기업으로 간주하는 거라 이건 팩트에서 잘못된 거고 삼성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1: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이게 파업이 진행됐을 때 그때 노란봉투법이 법 해석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노란봉투법이랑 상관이 없죠. 원래는 하청이 원청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인데 그 케이스 차원에서는 삼성 노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0: 예.
1: 그런데 성과급을 기업의 경영 판단으로 볼 것이냐, 성과급 배분을 아니면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으로 볼 것이냐, 그거에 따라 해석에 따라서 내가 노동쟁의를 했는데 그 노동쟁의를 불법 파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괜찮은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노란봉투법의 하에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근로 조건 개선이라고 생각해서 파업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배상 금액이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훨씬 줄어듭니다.
0: 예.
1: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겠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는 타협이 되길 바라는 거니까 노란봉투법은 타협이 그러니까 파업을 시작했을 때 가능성 연계 가능성이 있다.
3: 그런데 아니죠. 장동혁 대표가 오늘 발언한 거는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1차가 1700개, 2차가 2만 개가 넘는다. 이들이 노란봉투법을 타고 본사 수준 성과급 요구하여 직접 교섭 요청하면 삼성이라도 버티겠냐.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장동혁
1: 벌어지.
3: 대표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거죠.
0: 네.
1: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동국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그리고 그 얘기도 해주세요. 하는 김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 비난해도 돼요. 근데 요즘 무조건 이재명과 민주당 이런 식으로 일부러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계속 빼고 강성으로 가는데
1: 불만입니다.
3: 똑같은 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귀담아 듣는데 이재명이 하게 되면 뒤 얘기를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전 국민들의 상당수도 태도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예.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0: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하나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교섭을 해라라는 게 한 축이 있고 하나는 노조에 대해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을 해서 예전에
1: 맞아요.
0: 쌍용차 노조원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자라는 건데 지금 후자 쪽에 이제 오늘 뭐 중앙일보나 보수 언론 쪽에서는 100조 원 피해나도 삼성전자 노조가 노란봉투법 믿고 이렇게 파업하는 거다, 뭐 파업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그런 프레임들이, 그런 시각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영업이익 몇 프로 요구가 이제 노조에 약간 지금 스탠다드가 됐어요. 이게 SK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공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걸 김한규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0: 영업이익이면 뭐 약간 세금 전에 노조가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효과도 있지 않냐
1: 예.
0: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아니어도 좋고 여하튼 산정 방식을 좀더 명확하게 노사 간에 정해서 투자하는 주주들도 아 이익이 이 정도 나면 성과급이 어느 정도 가서 회사의 비용이 이 정도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투자 금액들은 다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서 특별상여금 내지 성과급을 줬기 때문에 직원들은 항상 언제 받을지 모르고 회사의 처분만 기다렸던 문제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면 다른 수치를 쓰더라도 노사 간에 약간 예측 가능성 있는 산정 체계를 이번 기회에 만드는 건 필요하다라고
1: 투명성을
0: 생각합니다.
1: 높여야 된다.
0: 네.
1: 쉽게 얘기하면은. 예,
2: 저도 같은
1: 알겠습니다.
2: 의견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가전 부분도 없고 해서 그리고 그 상한 제한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전에 하이닉스가 뭐 수익이 안 좋았을 때그 노사 간에 이제 이미 그런 뭐 다툴 여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수익이 났을 때그뭐딱 노사 간에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공을 쏘아 올렸고
1: 예.
2: 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낸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 체계를 다시 투명하게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지속 가능성 때문에 뭐 향후 투자하는 비용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다 제외하고 나면 이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누겠다 하는데 뭘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뭘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는 모르거든요.
0: 근데 한 가지 저희 정부 여당에서 이 사안에서 불만이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1: 예.
0: 저는 이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습니다. 약간 친기업적인 위원회인데
1: 예.
0: 저희가 한몇년 전에 삼성이 어렵다고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 뭐 용수라든지 이런 시설 기반하는 것도 다 법으로 지원하게 해주고
1: 세금도 많이
0: 그렇죠.
1: 깎아줬죠.
0: 세금도 법인세도
1: 깎아줬죠. 예.
0: 깎아줬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고동진 의원 같은 경우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어갖고 계속 반도체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1: 국민의힘 강남병
0: 예.
1: 의원님. 예.
0: 그런데 결국은 국가의 재정이 다 들어갔는데 물론 사업이 잘 돼갖고 법인세를 많이 내시는 건 좋은데 이제는 총액으로 근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혜택을 많이 받았고 근데 결국 이거에 대해서 이익이 났는데 세금을 좀더 내시거나 그러지 않고 회사에서 주주든 근로자든 이게 자체적으로 회사 관여자들이 나눠 갖는 건 고통 분담은 국민들이 같이 했는데 결국 과실은
1: 네.
0: 회사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이걸 누구의 이익으로 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2: 이게
1: 정말로 너무
2: 그걸 이제
1: 농민들도 받아야 된다. 한미 FTA 하면서 반도체
2: 그러니까요.
1: 지원해줬는데 농민들이
2: 네.
1: 피해봤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죄송합니다. 어느 의원님이
2: 네.
1: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랬어요.
2: 네.
1: 어려운
2: 어려운
1: 문제다.
2: 문제. 그래서 이제 국민배당금이라는 내용을 또 한번 뚝 던져보시기도 하셨는데, 실은 이런 막대한 이익을 낸게 저희가 또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사회 논의의 장으로 한번 가져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1: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얘기해볼게요.
0: 이제
1: 지금.
0: 텐션 올려서 싸워야 되는 시간이.
1: 최근에 이제 GTX 삼성역 지하 5층에 철근 누락 사건이 있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짧게 요약을 하면은 지하 5층의 기둥에 철근이 두 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씩만 넣어가지고 기둥이 엄청 크고요. 그 안에 이제 기둥이 두 개씩 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씩 들어가서 2,080개 기둥에 2,570개의 철근이 누락이 됐다라는 사실이 작년 10월에 알려졌는데 서울시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한 현대건설이 그거를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그거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제 보강 공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올해 4월쯤에 4월 말에 국토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러 오세훈 시장 퇴임 이후에 보고를 한것 아니냐.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서 안전진단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아니다. 보고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오세훈 후보 발언이 오늘 있거든요. 요거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공사 중인데 공사 중에 잘못된 시공을 발견을 스스로 시공사가 해서 그 안전보완책을 논의한 단계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선거를 유리하게 치러보겠다는 참으로 치졸하고 집권 여당답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예, 5월 18일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한 건데, 그 김한규 의원님,
0: 네.
1: 오세훈 시장은 이거 관권 선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2: 관여.
1: 관권 선거. 네. 관권 선거. 아 예.
0: 그러니까
1: 말문이 막히셨다.
0: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관여를 했는지 예. 국토교통부한테 보고를 늦게 한 본인들의 책임은 전혀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얘기 안 하신 것 중에 지하 5층에 천장이 균열된 게 422곳이거든요.
1: 예, 그것도 예, 있습니다.
0: 제가 이 삼성역에 있는 강남병에 제가 출마해서 시원하게 떨어진 적이 있고 지금도 그 동네 살아서 매일 제가 이 공사 현장을 차로 지나가요.
1: 아, 그러시군요.
0: 예, 그래서 아직 공사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공사 과정에도 이렇게 철근이 부족하고 있으면 그 위에는 지금 임시로 차가 다닐 수 있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일단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몰랐다면 보고를 안 받았다라면 그거 자체가 문제죠. 서울시장한테 이런 중요한 문제가 보고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정을 운영했다라고 하면 지난 4번의 임기 동안 이런 방식으로 결국 중요한 문제를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알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은폐한 게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서울시가 발주 관리 사업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 서울시장이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1: 네.
0: 아, 그리고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알았는데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몇 개월 동안.
1: 알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2: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억지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는 이제 현대건설이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 자체적으로 보고한 걸 가지고 국가철도공단하고 국토교통부에다 함께 보고를 했다라는 게 말이고요. 그 담당자에 의하면 예.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안전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 시장의 답변이 뭐 나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죠. 어쨌든 서울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워낙 서울시장 밑에 본부장급에서 다 전결로 시스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1: 예.
2: 만약에 그 시스템에 의거해서 만약에 이거를 진짜 누락했다라면 문제인데 누락하지 않았고요. 안전 점검 다 했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보강하는 작업들을 다 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그거에 관련된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도 같이 은폐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억지 주장인 것 같고 정원호 후보가 워낙 네거티브 쪽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공약 발표도 제대로 못하고 주폭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뭔가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네거티브 뭔가를 하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순살 아파트 같은 그 프레임을 씌운 거잖아요. 순살 GTX. 근데 순살 아파트는 실제로 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추후에 난 거지만 저희는 사전에 시공사가 다 보고를 해서 그 보강 조치를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은 좀 다른데 이미 악의적인 프레임을 좀 씌운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정확하게는 이제 현대건설이 하청업체한테 맡겼는데 하청업체가 도면을 잘못 보고 두 개씩 넣어야 되는 철근 하나씩을 넣은 거를 현대건설한테 보고를 했고
2: 자체적으로?
1: 그래서 현대건설도 다시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보강 공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0: 그 예. 아까 보고했다는 게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소장이 23일 날 철근 누락을 인지했다. 10월 23일
1: 예.
0: 그리고 10월 30일 날 서울시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달인 11월 5일 날 부시장이 현장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부시장, 행정부시장이 왜 그 서울시 보고를 받자마자 5일 후에 현장을 갔을까? 근데 당시에는 몰랐다. 그 이후에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부시장이 현장을 갔을 거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을 거냐? 안 했다고 하면 여하튼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부시장이 이런 걸 알고도 몇 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은 최소한 져야 된다. 오세훈 시장이
1: 예.
0: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 불안해서 어떻게 다섯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이제 정원 후보한테 제기한 뭐 의혹들 공격들이 뭐 칸쿤 외유 출장 의혹이 초반에 있었고 뭐 성동구 국당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31년 전 1995년에 있었던 주폭 사건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제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네.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그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5.18 가지고 논쟁한 거는 기억하고 거기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일단은 뭐 이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
2: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이거를 뭐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천만 서울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꼭 이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우 후보에 대해서 실제로 여정 후보한테 외박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저는 기억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치명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주고 계세요. 그리고 30년 전인데 보세요. 유흥업소 외박 여정 후보 그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다시 칸쿤 외유 여직원 예. 이런 비슷한 프레임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도 이거 뭐야? 뭐 사람 하나도 안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호 후보가 아니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그냥 간단한 답변이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 네거티브 선거가 안 되려면 저는 정책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책 토론에 안 나오셔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게 시도지사 토론에 세 번 이상 해야 된다. 지금 한 번으로 한 번 이상으로
1: 돼 있죠. 예. 예.
2: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천만 이상의 경기도나 서울 시민들이 정책 공약을 서로 디베이트하는 걸 듣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2: 저도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2: 네. 법 통과시켜주세요.
0: 법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세 번 한 건 좋아요. 지금 경북도지사도 국민의힘 도지사 토론회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항상 지고 있는 쪽에서는 더 하자고 하고 이기는 쪽에서는 덜 하자고 있는 거는 항상 반복되는 거고 사실 토론회 무용론도 있죠. 뭐 그래도 저는 법적으로 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지난 대선 때 대선에 세 번 하기로 돼 있는데 2022년에 그 윤석열 후보가 손에 왕자 써 있는 걸 국민들이 다 보고도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토론회를 국민들이 제대로 보시는지는 약간 의문인데 예. 여하튼 법적으로 늘리는 거는 좋고요. 다만 이 아까 심신미약 이런 거는 법적으로 술 먹으면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술 먹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했다라는 게 심신미약이지 기억을 하나도 안 난다라는 건 아니고요. 정말 뭐 여정 후보는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는 선관위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으니까 예. 오세훈 시장이 물어보시면 정은호 구청장이 명확하게 후보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할 거고요. 항상 지는 쪽에서 하는 행태를 오세훈 시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오세훈 시장이 지고 있구나 예전과 달리 마음이 좀 급하구나 라는 것만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 예.
2: 그러기엔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너무 접점을 가고 있어서 추이 저는 여론조사는 이제 여론조사 한 기관에 따라 다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1: 예.
2: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추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호 후보도 지금 조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불 떨어진 거 맞아요. 근데 사실 맞는데 그거는
1: 아니,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이미
0: 예 아니 예 그 네거티브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예. 6월 3일까지는 그렇게 원하시는 선관위 토론회를 통해서
1: 예.
0: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에이 뭐 그럴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1: 예, 조선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매트릭스가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지역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 면접인데요. 정원호 민주당 정원호 40, 국민의힘 오세훈 37.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이 오차 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영남 선거도 언급을 하고 지금 굉장히 붙었다, 접전이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한 거는 실제 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결국은 뭐 여론조사 때 그동안은 실망한 이제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다가 네. 이제는 뭐 응하고 계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뭐 중도를 제외하고 진보하고 보수의 지지층이 크게 차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거운동을 잘못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고

0: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 뭐 아무래도 그런 실정을 국민의힘이 노리고 들어온 게 일정 부분 주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선거까지는 더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당대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1: 예.
0: 그래도 뭐 지금처럼 가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뭐 지금 열세긴 한데 지금 뭐
2: 네.
1: 야당은 어떤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2: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생각하면 저희가 너무 불리하긴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의 후보들에 비해서 우리 당의 현역 단체장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책 역량이나 다른 거 이제 현재 해왔던 결과만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걸 좀 믿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선거가 2주도 안 남았는데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가장 중요한 거는 말실수, 막말, 논란 안 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5월 20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9: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8: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10: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0: Matthew?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나 차 안에서 창밖에 내리는 비를 가만히 바라보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빗소리 들으며 비멍하는 순간은 왠지 힐링도 되고 좋죠. 실제로 무언가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 뇌혈관의 움직임이 개선된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멍, 꽃멍, 순멍, 산멍뿐 아니라 박물관에서 유물멍하는 사람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주위를 돌아보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휴식도 안겨주는 존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음악멍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5월 20일 수요일 음악 있는 찬양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김현철의 비가 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린 것 같은데 수요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비가 오는 날은 이동하실 때 좀 불편하시죠. 걸어 다니시는 것도 그리고 또 운전하는 것도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빗소리 들으면서 이 멍하게 멍 때리는 그 시간 참 시원하고 기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워낙 평소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하루 중에서 잠들기 전에 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따로 이렇게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생길 정도로 이 멍 때리는 순간이 사람의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다잖아요. 비 오는 김에 조금 바쁘더라도 심호흡 한번 해주시고 가만히 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현대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너드 커넥션의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서는 역시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뭐 그저 평범한 이야기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은 평범하고 소소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과 함께 보내주세요. 자, 또 수요일 2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신청곡 다 못 틀어드려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 꼭 틀어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CPBC 라디오가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혹시 이미 하셨다면 주위에 뭐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함께하자고 많이 소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CPBC 플러스의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참여하는 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샵 1053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설문조사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의 CPBC 라디오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소요시간 뭐 한 5분 정도면 되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음접풍 가족들을 위해 준비된 또 선물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차경옥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비오는 수요일 저녁 음접풍에서 빗소리와 음악을 함께 들을게요. 음악멍, 빗소리멍도 같이요. 경옥님 어서오세요. 박효진님께서 음악멍 처음 들어보지만 좋아요. 네, 효진님 음악멍 절대 처음 아니실걸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백 번은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편안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님께서 저녁 7시에 마음이 휴식 중디 만나러 출첵여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농사 짓는 분들에겐 단비가 되어줄 비 다 내리고 무지개도 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이세준씨의 동그란 무지개를 또 신청해 주셨네요. 아유 참, 아, 정말 참 좋은 팬이신 것 같아요. 이상류님께서 음악이 흐르니 마음은 안정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어려울 때 물 한 잔이라도 주고 돕는 이웃을 생각해 봅니다. 네, 상류님. 예,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거 중에 하나겠죠? 우리 주변을 항상 돌보는, 신경쓰는 그런 마음 잃지 않는 거. 양수정님께서 오늘은 빗길에 운전 너무 많이 해서 회사에 버리고 지하철로 퇴근합니다. 중디 안녕하세요. 잘하셨네요 수정님. 네, 빗길에는 운전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차도 엄청 막히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장인애님께서 요즘 이 스마일 눈 스마일 요 표시가 20대들에게는 조롱의 의미라는데 저는 20대가 아니라 반가움 가득한 표시입니다. 느낌 아시죠? 헐. 아니 이 표시가 왜 조롱의 의미예요? 뭘까? 저 이거 표시 자주 쓰는데 문자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뒤에 우리끼리 하는 그 스마일 표시로 위로 화살표 느낌의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표시하잖아요. 이게 약간 굉장히 우린 좋은 의미인데 요즘 20대들은 왜 이게 조롱의 의미일까?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 분들은 글 좀 보내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조심해야겠네요. 참. 공나영님께서 내일 비행기 타야 하는데 지연이나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다영님 어디 가세요? 어디 놀러 가세요? 부럽다. 아니 뭐 웬만하면 지금 비나 이 내리는 비나 이 부는 바람이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정도의 기상상태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히 얘기하지만 네 어디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비도 내리고 힘든 하루 보내셨을 텐데 잊지 않고 음주풍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사람과 나무의 쓸쓸한 연가 그리고 엉클의 그대와 함께라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가요계의 레전드, 특별히 1세대 여성 포크 가수들이 자신만의 감성으로 새롭게 해석해 부른 번안곡 두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요, 한국 포크 음악계의 대모죠. 양희은 씨의 1972년 노래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원곡은 스코틀랜드 민요 메리 해밀튼인데요. 오랜 세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려온 노래답게 다양한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 포크 음악의 상징 같은 가수 존 바에즈의 버전이 유명하고요. 프랑스의 샹송 가수이자 배우였던 마리 라포레 역시 큰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이 가장 깊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맑고 담백한 양희은 씨의 목소리와 서정적인 우리말 가사가 만나면서 마치 원래 한국 노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건데요. 흥미로운 건 처음 이 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이고 노래했던 사람이 동료 가수 방의경이었다는 점입니다. 양희은 씨는 우연히 이 방의경 씨의 무대를 접한 뒤에 직접 이 방의경 씨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정식 레코딩을 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아름다운 것들은 이후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한국 포크 음악의 명곡이 됐죠. 자, 이어 소개해드릴 곡은요, 청아하고 맑은 음색으로 사랑받았던 싱어송라이터 박인희 씨의 방랑자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이탈리아 가수 니콜라 디 바리의 베가본도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방랑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걸 박인희 씨는 1976년에 번안해서 불렀는데 원곡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멜로디는 원곡을 바탕으로 했지만 가사는 박인희 씨가 직접 새로 썼는데요. 낯선 길을 떠도는 사람의 외로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어딘가 쓸쓸한 감성을 한국적인 정서로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또 편곡은 당시 포크 음악계 대표 뮤지션이었던 이정선 씨가 맡았는데요. 덕분에 원곡의 이국적인 분위기 위에 한국 포크 특유의 서정성이 자연스럽게 더해졌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래를 들으면 원곡보다 먼저 박인희 씨의 목소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아름답게 들리는 1세대 여성 포크 가수들의 번안곡 두 곡 함께 해볼까요?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 박인희의 방랑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1세대 포크 여성 가수 선배님들이 부른 번안 곡 두 곡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그 스마일, 우리들 사이에 스마일로 쓰는 그 문자 이모티콘, 그게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는 조롱의 의미라고,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좀 문자 좀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몇몇 분이 이걸 올려주셨거든요. 차경옥님께서 저희 27살 비비안나 딸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네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쓰기도 한대요. 저는 웃음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이거 좋은 의미의 웃음 표시잖아요. 친근함의 표시기도 한데. 8150님께서도 이 표시가 조롱인 이유는 요즘 그 초등학생부터 청년 친구들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있어서 좋지도 싫지도 이런 그 좋다 싫다가 명확하지 않는 중간 감정 또는 애매함 정도로 쓴다고 하네요.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8150님 감사합니다. 참 어쨌든 요즘 어린 친구들하고 문자할 때 저 조카들하고도 문자 가끔 하거든요. 이거 표시 쓰면 안 되겠구나. 하나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배워가야죠. 우리가 공부해서 맞춰줘야죠. 젊은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박진경님께서 비오는 날 음악몽은 진짜 좋으네요. 비오는 날 듣고 싶은 노래들이 바글바글한데 신청하면 들려주실랑가 몰라 알랑가 몰라. 걱정하시질 마시고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까 또 신청곡 제가 하나 저장해놓은 것도 있어요. 2부 때 1부에 못 틀어드리더라도 2부에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박효진님께서 근데 우리 중엔 20대가 없으니까 그냥 이 웃는 표시, 스마일 표시 써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끼리는 뭐 마음껏 써도 되죠 뭐. 그죠? 9024님께서 안녕하세요. 주임 신부님 광고로 CPBC 라디오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듣게 됐는데요. 진짜 그 김형중님 그랬나봐 부르신 김형중님 맞으세요? 오, 너무너무 좋으네요. 이제 주 5일 저녁은 김형중님과 함께합니다. 맞다면 혹시 그랬나봐 신청곡으로 부탁드려도 돼요? 네, 대답 대신 9024님의 신청곡 김형중의 그랬나봐 들려드립니다.

음접은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332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쫑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신혼이라 시부모님과 아직은 조금 어색한데요. 그래도 40대에 늦게 결혼한 만큼 잘 지내고 싶어서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소금빵 몇 개를 사서 시댁에 갔는데요.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약간 어머님 아버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님이 워낙 저에게 다정하게 해주시는 분이라 아버님께만 살짝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내가 비상금 숨겨놓은 걸 걸렸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비상금 들켰는데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건 사실 다 방법이 있어 라는 말씀과 함께 비상금 숨기는 노하우를 저에게 전격 공개해 주셨어요. 비상금 숨길 때는 말이다. 그냥 숨기면 절대 안 돼. 무조건 돈 뭉치 사이에 메모지를 껴넣거나 예쁜 편지 봉투에 담아놔야 한단다. 그리고는 봉투 겉면에다 이렇게 적는 거지. 사랑하는 마누라 생일 선물 살 돈. 마누라 명절 보너스. 결혼기념일 서프라이즈 비용 등등. 그래야 돈은 뺏겨도 일상은 보존되거든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 재밌어서 넋을 놓고 들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님과 빵 먹고 집에 오다 생각해 보니까 제 남편도 이런 비상금 노하우를 아버님께 배웠을 거란 예감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비상금을 모을지 어떨지 안테나를 세우고 잘 살펴봐야겠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3329님의 신청곡 브라운 아이 소울의 그대 듣고 왔습니다. 네. 남편분들 집에서 이 비상금 다들 운영하고 계신가요? 비상금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몰래. 네, 아무래도 용돈만 받다 보면은 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또 따로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네, 근데 이 3329님의 시부모님 참, 두 분이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 사실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시아버님께서 이런 센스. 사실 비상금 이렇게 숨기는 것도 이런 센스를 발휘해서 숨기면 비상금 찾아내도 정말 시어머님 행복하실 것 같아요.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설마 다 찾으셨겠어? 네. 한 10개 숨겨놨으면 그 중에 한 7, 8개 걸려도 2개는 건질 수 있으니까 나 이렇게 넉넉하게 미리 다 숨겨놓지 않으실까? 그러면 두분다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3329님도 아마 남편분이 비상금 숨기는 거 이제 슬슬 준비하실 텐데 몇 개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박진경님께서 우리 집은 비상금 숨기기도 벅차요. 늘상 적자요, 적자. 그러게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지정숙님께서 비 오는 이밤 너무 행복합니다. 음악 속에 빠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널 좋아하나 봐. 902사님께서 아까 그 김형중 씨 맞냐고 그랬나 봐 틀어달라고 증거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다시 글을 보내주셨는데 꺄! 복권 1등보다 더 기뻐요. 형중님 목소리 매일 들을 수 있게 돼서요. 아직도 두근두근 진짜 감사하고 반가워요. 절대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 라디오 DJ 그만두시면 안 돼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 CPBC 라디오에서 제가 DJ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가톨릭 신자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신가 봐요. 더 제가 더 노력해야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CPBC 라디오에서 제가 DJ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널리 널리 알려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902사님. 자, 1부 마칠 시간이 됐어요. 1부 끝곡으로요. 양수정님이 신청해준 노래 준비했습니다.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자, 오늘 2부 가사를 읽으며 음악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뚝 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5: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6: 안 할래요.
7: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6: 그래.
5: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책은 너의 좋은 날을 살아봐 라는 에세이를 발표한 미술치료사이자 생태예술가인 정은혜님의 여정이 특별해서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정은혜님은 중학교 졸업 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생소한 타국 생활이 힘겨워서 우울증도 앓았었는데 그때 삶의 돌파구가 된 건 피아노를 치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다가 그림으로 남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결국 다시 미국에 가서 미술치료 석사학위를 받고 시카고의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환자들의 그룹치료를 맡았는데 대부분 시큰둥 분위기도 험악해서 쉽지 않았는데요. 그때 어떤 환자 한 분이 자신에게 북미 원주민의 피가 섞였다며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제안을 해왔다네요. 그래서 아주 용맹한 추장으로 그려드렸더니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 미술은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가 되는구나 라고 생생하게 느낀 뒤 한국에 와서 미술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들을 접해보니 빈 캔버스를 두려워하며 속마음을 표현을 못하면서 분노를 내면으로 삼키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우린 모두 예술가로 태어났다라는 믿음으로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도록 이끌었더니 조금씩 조금씩 고민을 털어놓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정은혜 치료사는 위로나 조언보다 축하합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건넨다고 해요. 그 막막함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공간의 입구일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현재 정은혜 치료사는 제주에 살며 숲과 바다를 치료실이자 작업실로 삼아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술과 자연을 접하다 보면 우리의 상처는 어느덧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에밀리아가 부른 빅빅 월드였습니다. 미술치료사를 넘어 현재는 제주에 살면서 생태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혜님이 청소년들과 방황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생태탐험 예술 캠프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님들도 또 아이들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네요. 힘든 어린 시절에 미술을 통해 많은 위로를 또 받았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캐나다, 미국 이렇게 또 한국을 오가며 공부하고 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에세이 너의 좋은 날을 살아봐 또 쓰신 작가님이기도 한데요. 예술을 통해서 마음을 돌보는 이야기가 책에 담겨 있다고 하니까 뭐 정은혜님의 이 캠프에 직접 참여 못하더라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인혜님께서 비 오는 날은 노래가 더 아름답게 들리네요 보내주셨고요. 박효진님께서는 저 미술 전공인데 저도 요즘 미술 치료에 관심이 생긴답니다. 좀 알아봐야겠어요. 좋네요. 네. 앞으로 AI가 세상을 많은 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미래 세상이 예견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글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은 AI가 대신해 주지 못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좀 특별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이런 거 미래에도 꽤 유망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살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디오 청취 가능합니다. 수요일은 또 신청곡도 틀어드리니까요. 듣고 싶은 음악도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 시간에 함께 읽고 싶은 그런 노래 가사 있으시면 추천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바로 가사 읽어주는 쭝디 시작해볼까요?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곡은요 김성준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자, 먼저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중2 초사 아들 둘을 둔 중년 남성입니다. 이번에 중2 아들이 뮤지컬 모차르트에 나오는 황금별이라는 노래로 가창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너무 어려운 음악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여러 번 들으며 가사에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되니 음악 선생님이 왜 중2 남자애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는지 이해도 됐고 선생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형중님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음미할 수 있도록 읽어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황금별 오늘 첫 번째 함께 읽어볼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가사 내용을 살짝만 소개해드리면요. 왕이 아들을 사랑해서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지만 왕자는 성벽을 넘어야 자신의 황금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품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란 그런 의미가 담긴 곡입니다. 자, 그러면 뮤지컬 모차르트의 넘버 황금별 함께 읽어볼까요?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혼자 있는 왕자에게 속삭였네. 북두칠성 빛나는 밤에 하늘을 봐. 황금별이 떨어질 거야. 황금별을 찾길 원하면 그 별을 찾아 떠나야 해. 널 기다리는 세상을 향해. 왕은 말하곤 했지. 이 세상은 좌절로 가득 찼다. 넌 여기 남아 있어야 해. 널 사랑하기에 지키겠다 하셨네.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하지만 뛰는 가슴 멈추지 않아 왕자는 성벽 너머 세상 꿈꾸었네. 자, 여길 떠나 저 성벽 너머 그 별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야 해. 험한 세상 너 사는 이유, 이 모든 걸 알고 싶다면 너 혼자 여행 떠나야 해. 사랑이란 구속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해.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해. 북두칠성 빛나는 밤에 저 높은 성벽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날아봐. 날아올라.

음자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읽어볼 노래는요, 10cm가 2014년에 발표한 3집 수록곡 스토커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며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그저 뒤에서 짝사랑을 하는 이야기를 스토커라는 제목으로 담은 곡인데요, 10cm의 권정열 씨가 인터뷰를 통해 굉장히 섬세한 표현을 담은 만큼 자신이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슴 저린 슬픈 감성을 노래하는 이 노래 10cm의 스토커 함께 읽어볼까요?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별 볼 일 없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샌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만. 이제 알아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다 포기하고 참아야 하지. 저 잘나가는 너의 남자친구처럼 되고 싶지만 불가능하지. 나는 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랑을 하고.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나쁜 거니까.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은 김성준님이 신청해 주신 뮤지컬 모차르트의 넘버 중에 김소연 배우의 목소리로 들은 황금별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10cm의 스토커, 이렇게 두 곡 함께 읽어봤는데요. 황금별은 가사가 약간 동화처럼 흘러가죠. 근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가사네요. 그죠? 뮤지컬 모차르트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전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보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 있는 뮤지컬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됐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넘버 황금별은 이 뮤지컬 모차르트 안에서 남작 부인이 모차르트에게 아버지를 떠나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등장하는 곡이라고 해요. 가사가 정말 너무 좋죠. 그리고 10cm의 노래. 10cm의 노래는 밝고 경쾌한 노래도 참 좋지만 이런 슬픈 감성의 이 노래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기본적으로 노래를 참 잘해요. 자기 색깔을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참 좋은 가수인 것 같습니다. 가사가 왠지 본인의 어릴 적 경험담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진솔하게 느껴지고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누구나 한 번쯤은 짝사랑 해봤고 짝사랑의 좌절도 해봤고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사랑이 거부당할 때 한 번쯤은 나도 약간 그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스토커 중에 하나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고요. 2846님께서 김소연님의 황금별 참 아름답네요. 꾹 저장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쫑디. 김지원님께서 가사 읽어주는 쫑디 코너는 노래로 들을 때랑 참 느낌이 달라요. 쫑디의 좋은 음성으로 더 자세히 들어서일까요? 스토커 노래를 들을 땐좀 슬펐는데 가사로만 들으니 참속 좁은 남자네요. 지원님, 가사 속에 누가 속 좁은 남자예요? 제가 잘못 읽은 건가? 저는 그렇게 안 읽었는데 속 좁은 남자로 보이는 경우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김명숙님께서 스토커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가 안경을 써서인지 더 공감 가고 위로가 돼요. 지난주에 대학 축제에서 10cm 라이브로 다 같이 떼창하며 불렀는데 역시 참 좋더라고요. 또 축제 시즌 10cm도 단골 초대 가수 중에 한 명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임유리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읽는 중 가사 읽어주는 중디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일지 기대하면서요. 네, 유리님 잘 들으셨죠? 박효진님께서 옆에 있는 우리 첫째 레아가 이 노래 듣더니 이 노래 부르는 게 음악 수행평가였다고 음악 선생님 앞에서 불렀었다는 이야기 해주면서 황금별 노래 따라 부르네요. 이럴 때참 기분 좋아요. 갑자기 빗속에서 듣고 싶어요. 근데 이문세님 버전 말고 존박님 버전이요. 네. 박진경님께서 비 오는 날 바글바글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쭝디 말대로 1. 김인종의 야유 야우 야우 2. 박혜경의 레인 3. 이적의 레인 4. 해피촌의 유리창엔 비 5. 부활의 비와 당신 6. 에픽하이의 우산 7. 우승하의 비가 8.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이중 우리 쭝디 픽은 무슨 곡을 들려주실까나?
가끔 이런 거 하면 재미는 있겠는데요? 너무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가끔 이런 신청곡 보내줘도 오, 약간 의외의 재미가 느껴지네요. 자, 그럼 과연 저의 픽은 어떤 곡일까요? 먼저 박효진님이 신청해 주신 존박의 빛 속에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진경님이 신청해 주신 2365곡 중에 제가 선택한 곡은 이적의 Rain.

양수정님께서 오늘도 음자풍 선곡 찢었어요. 신청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음악에 취해서 슬며시 맥주 한 캔 따보아요. 핑계 좋아요. 네, 이재진님께서 와, 오늘 신청곡들도 다 엣지 있고 분위기 참 좋은데요. 덕분에 오늘은 더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박효진님께서 덕분에 음악멍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의도한 게 그거잖아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그 얘기,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비 오는 날이니까. 내리는 비 보면서, 빗소리 들으면서 비멍하는 거 너무 좋은 그런 날이다. 이럴 때 음악까지 함께 한다면, 음악멍까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음악멍을 위해 준비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아우, 제대로 지금 효과 제대로 나고 있습니다. 김지원님께서 이현우님의 비가 와요도 있어요. 아유, 이 노래 너무 좋죠. 제가 이현우 선배님 노래 중에 아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걸 거예요. 아, 이 노래 들어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만나는 시간으로 지금 꾸미고 있잖아요. 먼저 아까 1부에 김명숙님이 이세준 씨의 동그란 무지개 신청해 주셨거든요. 요 노래 왜 안 틀어주나 섭섭하셨죠? 2부에 틀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또 3335님께서도 이 노래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세준의 동그란 무지개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지원님이 신청해 주신 이현우의 비가 와요, 이렇게 두 곡 함께 들으시죠.

아유, 노래 많이 들으니까 좋죠,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김명숙님께서 신청곡 들었으니 이제 미뤄둔 설거지하며 들을게요. 네, 좋은 노래 많이 틀어드릴 테니까 설거지 신나게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볼게요. 0732님께서 저도 신청곡 살포시 올려봅니다. 내일 남예진님 기대하고 기다리며 키네틱 플로우의 슈가 레인 신청해요. 남예진님이 피처링한 노래요. 자, 이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이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4588님께서 비오는 날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제니퍼 원스의 Famous Blue Raincoat.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갈게요.

루시아 박효진님께서 저 이제 슬슬 줌바 갈 준비할게요. 스텝만 신경 쓰면 상체 동작이 안 되고 상체 동작 신경 쓰면 스텝이 안 되고 아우 저도 잘하고 싶은데 몸치라 아직까지 허우적대느라 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월수금 꼬박꼬박 출석하면 언젠간 강사님처럼 잘할 수 있겠죠? 파이팅! 이렇게 글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줌바 댄스 어떻게 하나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우 정말 에너지 넘치네요. 정말 그냥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그런 춤이네. 아유 운동도 되고 이거 출근하면 기분도 너무 좋아지겠는데요. 아니 뭐 강사님도 처음부터 잘 췄을까. 예, 열심히 추다 보면 언젠간 강사님을 뛰어넘는 줌바 댄서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즐겁게 즐기면서 그 시간 함께하는 게 최고일 것 같죠? 네, 공다영님께서도 아, 또 좌우로 몸 흔들며 짐 싸고 있습니다. 김주원님께서 좋다 좋다 좋아요. 크, 예진님이라고 아까 키네틱 플로우의 노래 들으시고 글 주셨습니다. 자, 아까 458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제니퍼 원스의 Famous Blue Raincoat 들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노래를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재즈 음악가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에 잊지 말고 7시 음저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삼강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3: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2: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4: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2: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영금 새실례 수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죠. 아이가 컵을 깨뜨렸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모르는 집 아이가 그랬다면 조심해야지 하고 겁주면서 말했을 텐데 내 아이가 울먹이면서 엄마 미안해 하면 어떤가요? 먼저 다친 데는 없는지 살피게 되죠.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잃었던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처럼 심판보다 먼저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는 마음 말이죠. 오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께서는 어떤 맛난 밥상을 준비하셨을까요? 예, 잠시 신부님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예수 마음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로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는 살면서 공정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의 마음은 뭐 계산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죠. 늦은 밤 귀가한 자녀에게 왜 이렇게 늦었니? 하면서 혼내다가도 배고프겠다는 생각에 밥부터 차려주는 엄마 마음처럼 말이죠. 예, 계획이 흩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 때문이겠죠. 예, 오늘 백정원 마르코 시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주제는 하느님 정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의 정의, 자비. 시부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주제를 풀어

주실지 궁금한데요. 얘기 들으시면서 묻고 싶은 질문이나 나의 생각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문자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투코다가 부릅니다. 너의 마음 안에.

0: 기도의 오솔길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이죠.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네,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와, 신부님 목소리 엄청 씩씩하네요. 비도 막 오는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1: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 네. 날들이 많이 가물어 있던 네. 느낌이 들어서인지 그래도
0: 금비예요.
1: 네, 금비. 비가 반갑게 유난히 느껴졌습니다. 네,
0: 이 비가 제법 많이 주룩주룩 내려서 이제 밭과 논, 뭐 여러 가지 농사일에는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예, 신부님 5월에 푸르름과 함께 향기로운 장미가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비 때문에 넝쿨 장미들이 다 고개를 푹푹 아래로 숙이고 네. 있더라고요. 네. 예, 성모성월도 이제 끝을 향하고 있는데 중계동성 다음 뭐 성모의 밤 행사 하셨어요?
1: 네, 저희도 지난 토요일에 성모의 밤 행사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0: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성모님이 네. 기뻐하셨겠습니다.
1: 네.
0: 얼마나 또 신자들이 잘 준비하셨을까요?
1: 맞습니다.
0: 네, 저희는 뭐 5월 초에 했어요.
1: 아, 초에 하셨어요?
0: 네, 5월 며칠이었죠? 3일인가 4일인가. 그때는 아주 또 성모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쭉 따라가는 그런 성모의 밤이라 그것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1: 네. 네. 저희는 이번에 그 성전에서 성모의 밤 하면서 네. 성모님을 잘 세워두고 그 주위에 헌화해서 꽃도 아름답게 해주시고
0: 그렇죠.
1: 이제 초봉헌을 했는데요.
0: 네네.
1: 그런데 보통 이제 사제들은 제대 위에 있어서 네. 그 제대를 잘 바라보기가
0: 그러게요.
1: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올해 주인 신부님이 이번에는 사제들도 거기 위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제대를 바라보고 성모님을 바라보고 같이 있자라고
0: 네.
1: 하셔서
0: 너무 잘하셨네요. 네.
1: 꽃 안에 계신 성모님 그리고 신자분들이 봉헌한 초가 이렇게 살랑살랑 비추면서
0: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1: 아, 이 아름다운 걸 이제서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맨날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1: 네.
0: 그러게요. 좋은 생각이셨네요. 주임 신부님 고맙습니다.
1: 네.
0: 예. 아, 이렇게 짧게라도 즐거운 소식 들려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뭐 15일까지 여주 저희 수녀원 피정의 집에서 31명 수녀님들과 함께 연피정 잘하고 왔습니다.
1: 그러니까요, 수녀님. 예. 저도 수녀님 피정 다녀오시느라 2주 만에
0: 네네.
1: 뵈서 더욱 반가운 느낌이 드는데요.
0: 아이고,
1: 피정은 잘 다녀오신 거죠, 수녀님?
0: 예, 네. 정말 좋았어요. 메르노회 마피룬 필리포 신부님께서 지도해 주셨는데요.
1: 네.
0: 아, 정말 정확하게 잘 짚어서 삶에 우리의 뭐라고 그래 행적 여정을 아주 되돌아보기도 하고 묵상도 시켜주시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월에 그 숲향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거기 오기 싫더라고요. 거기서 네.
1: 여주에 있는 바오로 딸
0: 예, 저희 수녀원만
1: 네.
0: 쓰는
1: 네.
0: 피정의 집이 하나 있어요. 조금만
1: 네.
0: 크지는 않고요. 뭐 한 31명 들어가나 35명 정도 그런 피정의 집인데 그냥 우리끼리 쓰고 수녀원에서 또 무슨 행사 협력자 회나 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 피정 때 그럴 때 쓰는 집이에요.
1: 네.
0: 거기에도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집을 관리하시고 거기서 생활하시죠.
1: 수녀님 늘 이 복잡한 명동에 출퇴근하시다가 조용한 곳에 가시니
0: 예.
1: 더욱 좋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예, 한 번씩은 이렇게 물러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느껴본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기도밥상 차려야죠.
1: 네.
0: 신부님 지난주에는 마음의 평화를 주제로 나누셨다고요.
1: 네, 마음의 평화에 관한 이야기 네, 나누었습니다. 네, 네.
0: 얼마나 다들 좋아하셨을까요?
1: 예.
0: 네. 근데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주제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입니다. 아이고, 근데 왠지 두 단어가 같은 뜻 같으면서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 라는 네.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제 네. 먼저 정의라고 하면 네. 어떤 정의와 공정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것은 심판 그리고 벌이 따르겠지요.
0: 네.
1: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또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네. 것이 저희 가톨릭 교회의 믿음이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와 한없이 자비로운 자비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 특히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요새 세계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심란해지기만 맞아요.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이로 인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민간인이나 어린 아이들이 네. 전쟁으로 희생되고 죽음을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네.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온갖 범죄들 혹은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저도 하느님의 자비를 늘 믿는 사제입니다만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하느님께서는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 범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느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예.
1: 아마 오솔길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했기에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요.
0: 네.
1: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끊임없이 하느님은 무한히 자비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느님의 정의와 그리고 자비란 무엇이고 과연 그것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0: 아이고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런데요, 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 네, 하느님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1: 맞습니다. 성경을 네.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네. 구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느님을 보면
0: 네.
1: 심판하시는 하느님,
0: 네.
1: 곧 정의의 하느님이 자주 등장하신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0: 네네.
1: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벌이 내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0: 네.
1: 뭐 대표적인 경우 모세의 탈출을 막아선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열 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웠지만 하느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우상 숭배를 하자
0: 네.
1: 바빌론 유배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기도 하고 결국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네. 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정의와 그리고 심판이 분명하신 하느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심판보다는 오히려 자비와 용서를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구절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 아버지의 특징을 자비하심으로 딱 꼽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느님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심판과 정의를 가장 앞세우는 분이실까요?
1: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네. 잘 우리가 해석해야 할 필요가 그러게요. 있겠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심판하시고 또 정의를 앞세우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심판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심판과 정의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의 혹은 심판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수단이지 그 심판과 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심판과 정의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있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심판과 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뭐 죄를 지어도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아이 뭐 이 정도야 하면서 하느님 자비에만 내어 맡기면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런가요?
1: 그렇죠. 그는 아주 대표적인 유혹, 자비에 대한 네.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하느님께서는 무한히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용서를 빌면 되겠지 하고 뭐, 이러한 마음가짐은 네. 결코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느님을 네. 하느님의 자비를 향한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잘못을 하더라도 반드시 회개와 보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죄를 짓고서도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아 뭐 다 괜찮겠지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태도, 영적 교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늘 끊임없이 죄를 짓겠습니다만은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와 보속이라는 점입니다.
0: 네.
1: 그러니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은 교만의 길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0: 네네.
1: 늘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보속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0: 예, 그렇다면 뭐 요즘 벌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개개인의 그런 상황을 보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상황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악을 좀 사전에 차단해 주시지.
1: 네.
0: 왜 세상에 그렇게 악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1: 맞습니다. 사실 예. 이거는 오랜 우리 신앙의 역사 안에서도 여전히 네. 풀리지 않는 부분이기도
0: 맞아요.
1: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악을 사전에 차단하시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이는 언제나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큰 숙제와 같은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길 혹은 알지 못하는 뜻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죄와 그리고 고통 안에서도 인간의 회개 그리고 용서, 희생, 사랑을 통해 그 사람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이 더 크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그릇이 커져서 구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늘 있겠습니다만은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더 큰 선을 만들어내실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겠고 그 믿음의 기초로 하여 우리가 세상의 여러 것들을 판단하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지금 문자가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부님 잠깐 요 문자들을 보고서 또 이어갈까요?
1: 네.
0: 예, 젠님께서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 하니까 십자가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매일매일 수직과 수평 안에서 갈등을 하는 듯해요. 아, 십자가가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무슨 일들이 있을 때면 너의 작은 십자가로 지고 가라고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셨네요.
1: 십자가를 이제 정의와 자비가 이제 서로가 엮여진다는 뜻으로 네. 들리는데요.
0: 네.
1: 좋은 묵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쵸?
1: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 역시 이렇게 포개진 십자가 모양처럼 늘 우리에게 중요한 묵상거리 혹은 생각할 거리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저도
0: 네,
1: 들게 됩니다.
0: 네, 기도 안에서 그냥 어떤 마음이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이게 꼭 십자가다라고 하면서 그런 강박 생각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예.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더 큰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중요한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황 베드로님, 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고맙습니다. 하하 대사님, 오늘 당지는 새벽부터 비가 제법 내리고 있네요. 수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알기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주 고백소에 들어가곤 합니다. 와, 이건 모범생이세요.
1: 그러시네요. 하 대사님 예. 늘 모범생이시지 네, 않습니까?
0: 얼마나 열심히 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주님 안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부님 거 요요 안경근 스테파노님 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네, 네. 안경근 스테파노님. 종일 내리는 비가 기분 좋게 계속됩니다. 가물어 건조한 대지를 충분히 적셔 주시네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오솔길 기도밥상 수녀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기도손 인사드립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네, 참 마음이 이쁘시죠?
1: 제가 처음 하면서 드렸던 말씀하고 같네요. 가물어서 건조한 대지를 적셔주는 비가 참 저도 고맙게 예, 느껴졌습니다.
0: 이 비는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금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런가요? 예. 야, 2037님이 오셨네요. 네. 오늘은 종일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수녀님도 신부님도 방송국 오실 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뭐 그냥 전철이 데려다 줬기 때문에 조금 걸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예, 지금 내리는 이 빗방울 수만큼 우리들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고 주님의 은총도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영혼의 양식 먹는 기도밥상 하는 날이군요. 만나게 잘 먹을게요. 어쩜 저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교만에 흔들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애공 하셨네요. 아이고 어디 뭐 2037님만 그러셨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신부님도 그러시죠?
1: 네.
0: 옆구리 찔러서 제가 답을 들었네요. 예. 그러면 노래 한 곡 지금 듣고 올까요? 황소리 노래입니다. 주는 나를 함께 들어요.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나누는 주제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입니다.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신부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예, 신부님 제가 질문 하나, 이게 좀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1: 네.
0: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를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1: 네.
0: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수현님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뭐 하느님께서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분뭐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만 사실 우리도 또 하느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정의의 마음 혹은 자비의 마음을 실제 삶 안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의와 자비라는 것, 이것을 뭐 대단하고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일상의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에 무조건 눈을 감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실수나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도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0: 중요하네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악한 일을 저지른 이에게 우리가 어떤 심판과 벌을 바라지만, 그런데 하느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이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기도 역시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기도 역시 함께 바치는 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기에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회개와 보속을 이루는 자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남에게는 아주 단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하느님도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면서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이두 가지가 다른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 당신과 일치를 바라시는 같은 하느님의 모습임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0: 근데 쉽게 말하자면 하느님의 정의는 결국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칼이 아니라 삶을 올바로 세워주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1: 맞습니다, 수녀님.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생각할 때 누군가를 심판하고 벌하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건 내 마음인 경우가 많지요. 내가 그렇게 심판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벌을 주고 싶은 것을 하느님께 투영하는 그러한 유혹도 우리가 삼가야 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눈앞에 분명히 어떤 저질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 앞에서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이 하느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도 함께 바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저는 뭐 이번 비정 때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 그 얘기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을 묵상을 했었는데,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막 외치잖아요. 근데 군중은 막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를 막아섭니다.
1: 그랬지요.
0: 그래서 어쩌면 그 군중은 질서를 지키려고 그랬나? 아니면 예수님이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과 자비를 가로막은 셈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장면은 사실은 오늘 저의 모습과도 아니면 우리의 모습과도 연결되지 않았을까? 진짜 정의를 막는 것이 때로는 냉정한 규칙과 다수의 시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 어떻게 보시나요?
1: 수현님 말씀대로 그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의 네.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묵상할 거리를 던져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0: 네.
1: 수현님 말씀대로 이 구절에 나오는 군중들이 뭐 어떤 악한 마음,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바르티메오를 막아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0: 네.
1: 그저 예수님께 대한 뭐 예의랄까요? 혹은 네. 그 주변의 질서를 지키라고 뭐 다그친 것? 정도로 이해할 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러한 예의 혹은 질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그런 것보다도 한 사람의 절박한 외침에 더욱 주목을 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바라는 어떤 질서나 예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것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
0: 네, 네.
1: 우리는 종종 그 정의라는 것을 두고
0: 네.
1: 뭐 사람들에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고 혹은 규칙을 잘 지키는 네. 정도로 생각
0: 군중심리도 있어요.
1: 군중심리에서도 네. 이게 정의야라고 네. 생각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느님의 정의는 그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렇게 소외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혹은 약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비의 태도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수의 분위기나 혹은 사회적 체면이 오히려 자비와 정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네.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와, 신부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막 바로 이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저에게도 이 장면의 말씀이 정말 참 위로가 되면서 성찰로 또 이끌어 주었었는데요. 사실 나도 모르게 걸림돌이 되는 군중편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장 작은 자의 외침 쪽으로 걸음을 멈추셨다는 점에서 저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문자가 두 개가 남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로사님, 네, 수녀님 피정 잘 다녀오셨군요. 비가 오는 날에도 수녀님과 마르코 신부님의 목소리가 잘 어울리네요.
1: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이파이브. 네, 변 율리아나 엄마와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어머니하고 이렇게 또 오선도선. 네, 저희가 하는 방송은 누가 함께 들어도 정말 좋은 방송이잖아요. 그러니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주님 느끼는 그런 마음. 아이고, 뒤에 말씀 너무 좋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지내겠습니다 하셨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뒤에 또 한 말씀 하신 분 거 신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1: 네, 마르티노님이 써주셨습니다. 세상 구원 잘해야 합니다. 주여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어 정말 구원이 어렵군요. 지금 저의 상태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시는 상황이신가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다 하느님께서 그에 합당한 뜻을 주실 것이고요.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만큼은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티나님께서 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늘 지켜주십니다. 하느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꼭 들어주십니다 하셨네요. 하느님은 용서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치유의 하느님. 아이고야, 정말 뭐 대단하게 하느님을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또 직접 또 편찮으신 분이세요. 신부님
1: 아, 네.
0: 많이 그러면서도 주님을 꼭 손붙잡고 계시는 분이라 이런 체험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또 뭐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있으시겠지만 예,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맞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아멘 하셨는데 저희도 아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 신부님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 정말 좋은 말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들려주셨는데요. 짧게 요약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사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구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남기신 말씀인데요.
0: 네.
1: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두 가지 차원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오늘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 그것은 다른 측면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로서의 정의,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언제나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점, 이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지는 나약한 우리의 본성을 경계하면서도 하느님 자비에 의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0: 예, 아주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시무진 말씀 우리 신앙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오솔길 가족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다음 주에 5월 29일이 있는데요. 그날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복자 기념일 축일입니다.
0: 아,
1: 그래서
0: 네.
1: 제가 다음 주에는 윤지충 바오로
0: 윤지충.
1: 복자에 관한 삶에 네. 관해 이야기를
0: 복자 윤지충 바오로에 대해서 들려주신다고요?
1: 네.
0: 와, 또 새롭습니다.
1: 네.
0: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우리 오솔길 가족분들께 짧게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쁘게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감사합니다, 신부님.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세상에 정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또 뭐 자비로움만 있다면 또 그것도 오해하면서 삶을 쉽게 또 무책임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 참 쉽지 않은 삶 상황을 복음의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당부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끝곡으로 에토스의 나 영원히 남겨드리면서 기도의 오솔길 산책을 마칩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7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대사제의 기도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떠나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질 제자들이 꽤 걱정스러우셨나 봅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도 남 걱정하실 때가 아니긴 했습니다. 대사제의 기도를 마치신 다음 이어지는 18장부터가 바로 그분이 잡히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앞둔 당신이 아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특히 와닿습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자들이 홀로 남겨질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쉽지 않은 세상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십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른 무엇도 아닌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길 바라십니다. 마치 당신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탄의 유혹에 직면하셨을 때 오직 하느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이겨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특히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이익이 걸린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번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나만 조용히 하면 이런 유혹들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열망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정작 당신이 위험에 처하셨음에도 제자들을 걱정하신 그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말입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아멘.

부활제 7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재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지지 마시고.
1: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1: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집을 나선 뒤 갑자기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스불은 제대로 끄고 나왔는지, 뜨겁게 달궈진 고데기의 코드는 뽑았는지, 창문은 제대로 닫았는지 분명 확인한 것 같은데도 돌아서면 기억이 흐릿해지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 확인해본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이런 불안을 줄이는 방법으로 외출 전에 욕실이나 주방 사진을 찍어두면 좋다고 하는데요. 몇 초만 시간을 내면 전등은 꺼졌는지 코드는 뽑았는지 사진 한 장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했을 텐데 하는 불안 대신 직접 찍어둔 사진 한 장이 괜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걸 보면 사람은 기억보다 눈으로 확인했을 때 더 안심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중요한 건 사진 자체보다도 집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둘러보는 습관을 만들어두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0: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수 첫 곡으로 Ed Sheeran의 Photograph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지갑이나 핸드폰, 시계 등을 놓고 와서 나와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간 적이 많은데요. 가끔은 집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곳에서 두고 온 적이 많아서 정말로 잃어버린 적들도 있어요. 시간을 여유 있게 나가면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긴 해요. 지금 떠오른 생각은 문 앞에 루틴적으로 챙겨야 할 목록을 적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조차 지켜서 하는 게 쉽지는 않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물건을 놓고 오거나 빼먹고 가는 건 더 위험하니까 그때는 더 신경 써서 가져가도록 노력하긴 하는데 가끔 그것도 빼먹어서 어떻게든 중간에 해결해내곤 합니다. 성인 ADHD 환자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특성은 과거 인류가 공동체로서 살아남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누군가는 다양한 데에 신경이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지금처럼 너무 과밀접화된 이렇게 타이트한 시대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원래는 되게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하니까요. 우리의 실수는 줄여가면서도 내가 가진 장점을 적극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각자 나만의 방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런 나만의 삶의 방법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진을 찍는 것도 좋고요. 각자가 나에게 맞는 그런 방식으로 실수를 줄여나가면서 우리의 더 큰 장점을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5월 20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윤지영의 우우우린.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6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본가는 대전이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자유로운 편이라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게 반복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침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집에서 온라인 회의를 하는 중에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름 아닌 엄마였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병원을 다녀왔다는 말에 안 올 수가 없었다면서 제가 강아지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거기다 이것저것 살림살이도 한 짐 가져오셔서 전해준 건 왜 안 먹냐, 러그는 왜 안 쓰냐 하나하나 따지시는데 진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이번엔 재택 주간이라 집에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사실 회사 나가 있을 때도 연락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혼자 들어와 계실 때가 여러 번이었고 그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당일에 오신다고 해도 부담스러운데 자꾸만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오시니 너무 힘듭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자취방에 오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문제고 나와서 살고 있어도 때로 문제인 게 가족과의 관계,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건 너무나 고맙긴 한데 그래도 나도 성인이고 나의 공간에 허락 없이 막 들어오는 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연예인이 가족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좀 더 좁지만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가고 나니 더 괜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과거에 아빠의 공간, 엄마의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서재와 주방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독립된 영역을 존중할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거리두기와 존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받아들이지 않을 엄마에게 어떻게 거리두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규칙 정하기입니다. 아마 엄마는 내가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해도 엄마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규칙 정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걸로 안 되면 결국 우리는 비밀번호를 바꾸게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방법으로 나아가기는 좀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와 엄마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점 사이의 규칙을 정해서 나의 공간을 내가 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무한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서로 존중하고 때로는 거리 두면서 그런 사랑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샤크라의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7362님, 모처럼 사고 싶은 가방이 생겼는데 6개월째 고민 중이에요.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인데요. 사실 너무 비싼 브랜드도 아닌데 가격이 올라서 300만원짜리. 그 정도면 한 달 월급이거든요. 인스타그램 보면 다들 들고 다니고 친구들도 이것보다 더 좋은 거 턱턱 사던데, 그래서 그런가 할부로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친구가 직장 다니는 30대 초반 정도 되면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고민하면 또 가방 가격만 오른다고 사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부모님 용돈도 못 드리면서 이런 생각하는 제가 너무 철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고 싶은 게 생기기도 하죠. 무언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사회적 기준에서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 어떤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연 읽어보면서 사셔야 해결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안 사면 아마 계속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뭐 중고로든 뭐든 계속 알아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쯤은 사보고 내가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런 부분을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철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철없는 건지 아닌 건지는 또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결국 모를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결국 내가 사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이게 사도 괜찮은 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하지만 이게 12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끊으면 조금 골치가 아픈데요. 너무 길어지면 계속 우리가 뭔가 매여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할부라는 개념 되게 좋긴 한데 거기 안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롭지 않은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262님,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까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우습네요. 다른 엄마들은 더 많이 시킨다는데 우리 집 형편에는 빠듯해요. 그렇다고 안 시키자니 맞벌이에 아이 봐줄 사람도 없어서 어차피 학원은 보내야 하는 거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놀기 위해서라도 학원을 가야 되고 학원을 안 가면 같이 놀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한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만큼 어렵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게 어려워지니까 점점 첫 출산도 늦어지고 참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200만 원 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따지고 보면 그럼 1년에 1200에서 2000 정도 든다고 치면 10년이면 1억, 2억씩 나가는 거거든요. 이
이게 그만큼 아이들을 정말로 키워주는가, 또안 보낼 순 없으니까 참 우리나라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학원을 안 보내고도 키울 수 있는 구조라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구조가 아니기는 하죠. 내가 어디까지 시킬 수 있는지, 어디까지 아이들에게 더큰 교육을 줄수 있을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우리는 모두 각자 고민을 하면서도, 때로는 수용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저는 멀리서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 응원하고 싶습니다. 5684님, 가끔 스트레스 왕창 받을 때에는 노래방에 가서 시원하게 질러주면 좀 기분이 나아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래방 갈 시간도 여력도 없어서 퇴근하는 차 안에서 노래를 따라서 크게 부르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버즈의 모놀로그가 나오는데, 와, 소싯적의 친구들하고 같이 민경호 씨 창법 따라하려고 했었던 게 생각이 나서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최근엔 태희 씨도 다시 불렀다는데, 모놀로그 한번 들려주세요. 네, 어떤 그 시절에 민경훈 씨 버즈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리고 또그 이후에도 약간 희화화 되긴 했지만 참 재밌게 그것을 잘 풀어내는 자존감 높은 사람의 모습을 참볼수 있어서 민경훈 씨도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저도 노래방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갔었던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가기도 하고 토요일에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막 3시간, 4시간씩 주시는 그런 곳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노래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큰 도움이 됐나 싶기도 하지만 그 시절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또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또 이렇게 노래와 춤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민족이죠. 지금 K컬처, K팝 어떤 그런 것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널리 떨치게 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테이의 모놀로그 듣고 올게요.

아이가 어른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 한 걸음, 오직 한 걸음뿐이다. 외로워지는 것, 자기 자신이 되는 것,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것. 바로 이 한 걸음을 내딛으며 아이는 어른으로 성장한다.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 싱클레어 노트 중에서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오셨습니다. 헤르만 헤세 하면 가장 유명한 책은 아무래도 데미안이겠죠.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유리알 유희라는 책 500페이지가 넘는데 그 책을 읽고서 독후감을 쓰느라 굉장히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헤르만 헤세의 이 에세이의 내용은 앞선 사연이나 우리가 종종 듣는 그런 사연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른으로 나아가는 것, 외로워지는 것, 자기 자신이 되는 것,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외로워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근원적인 인간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내가 부모님이나 타인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부모라는 안락한 성벽을 우리는 허물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정이라는 부모라는 그렇게 안정적인 곳에서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져가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한 사람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6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원래 주고받는 것에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닌데 인색한 친구 하나가 자꾸 싫어지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친구는 일찍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에 돌잔치 두 번, 아이 선물까지 다 챙기다가 한 번은 그 친구 생일을 깜빡했더니 제 생일도 아예 안 챙기더라고요. 물론 나이 들면 친구끼리 생일 안 챙기기도 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밥을 먹을 때마다 유독 그 친구만 무조건 n분의 1을 고집합니다. 다른 친구들하고는 제가 먼저 살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번갈아 사는 편인데 그 친구와 만날 때만은 항상 칼같이 나눠냅니다. 기혼의 아이 둘이라 여유가 없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너무 야가 보이고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최근에 다른 친구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고맙다며 꽤 값나가는 화장품을 사다 줬는데 그걸 보면서 문득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무언가를 바라면서 저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한 건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 따로 선물 같은 건 없었거든요. 다른 친구와 비교하다 보니 자꾸 싫어지는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론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옹졸한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이런 마음 괜찮은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인색한 친구가 자꾸만 싫어져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라디오를 하다 보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전과 이후의 관계가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만큼 서로 그만큼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와는 별개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 카톡을 하다 보면 친구의 오늘 생일인 친구가 뜨는데 어떤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생일 축하 인사를 보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누구까지 보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생일 선물을 누구한테 보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일까? 그런 고민들을 해봐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상대방이 나한테 생일 인사를 안 해줘도 그냥 생일 인사를 할까? 아니면 그런 어떤 선들이 조금씩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는 했었나? 작년에 이 친구는 했었나? 바라보게 되는 게 저도 왠지 마음이 좀 옹졸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때가 있어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과한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떤 게 더 나 스스로 마음이 편한가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인사를 안 해도 나는 꾸준하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불편하다면 부담스럽다면 그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관계겠지만 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것보다 사실 내가 주는 게 더 큰 기쁨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면 결혼했을 때 확실히 우리는 조금 다른 부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상황은 어떨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분의 1이라는 거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무언가 우리에게 좀 서운한 부분들도 있죠. 가끔은 친구가 사주는 밥도 먹고 싶고 가끔은 나도 친구한테 밥을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기대하지 않고 내 마음에 더 중심을 두기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한테 달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돼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돼받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어디에 정말 편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어떤 그런 선물들,
다 우리가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또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라

0: 맞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는 이성세포와 감성세포, 패션세포 등 사람의 몸 안에 세포들이 또 다른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하는 대장격의 프라임세포가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인생의 변화에 따라서 이 프라임세포도 바뀐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세포가, 누군가는 이일세포가 그를 대표하는 프라임세포가 되는 것이겠죠. 자, 당신의 프라임세포는 어떤 건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20일 수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조금 신나게 시작해봤어요. 서민주의 Love Love. 약간 트로트 느낌이 나는 생활성가로 함께했습니다. 여는 말에서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프라임 세포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제 프라임 세포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 세포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그대 평화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성가를 들려드려야 아침에 조금 더 개운하게 일어나실까? 더 활기차게 활동하실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요즘 좀 처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봄이 지나가면서 좀 많이 더워져가지고 몸이 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침에 좀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어떤 곡을 띄워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창 하는 제 요즘 프라임 세포는 일 세포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은 프라임 세포가 기도 세포나 아니면 뭐 신앙 세포 이런 세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1053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어요. 유료 100원이고요. 샵 1053 통해서 문자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고 또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는 분들은 빵톡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코너 수요일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또 새로운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달에 신하랑 씨 배우 신하랑 씨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분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노래 두곡 듣고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김순진 요한나님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김순진 요한나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오늘도 식구들과 혹은 이웃들과 이런저런 일로 이야기를 하시겠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친구들과 카톡을 하시거나 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줄임말을 엄청 쓰는 것도 새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무엇을 줄임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제법 많이 쓰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학교에서 단체로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쓰곤 했죠. 서울로 유학 와서 하숙을 하던 친구들은 돈이 떨어질 무렵 고향의 부모님께 구구절절 간곡한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거리에는 우체통이 흔히 있었고요. 연애할 때도 그 시작은 대부분 작은 손편지였죠. 연예인들의 경우 결혼이나 중요한 사실을 자신들의 팬들에게 알릴 때는 꼭 손편지를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심의 표현은 역시 손으로 써야 그 맛이 살아난다는 증거겠죠. 오늘은 퇴계 이황의 편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퇴계는 우리나라 돈 1,000원권에 들어있는 인물입니다. 신부님들께서는 가끔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1,000원을 좋아해서 천주교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시곤 하죠. 아마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어린이미사 주일 봉헌금으로 가장 많이 내는 돈이 1,000원이 아닌가 합니다. 퇴계는 1501년에 태어나 1570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 당시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조선의 독자적인 성리학을 세운 인물로 높이 평가됩니다. 그가 남긴 편지에는 그보다 26살이나 어린 아들뻘의 제자 기대승과 나눈 편지가 유명한데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었던 것으로 사단 칠정론에 관한 것입니다. 무려 8년이나 편지가 오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서간은 16살의 나이에 임금 자리에 오른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성악십도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소문은 왕에게 올리는 공적 편지인 셈인데 목숨 걸고 쓰는 게 상소문입니다. 어린 선조가 훌륭한 임금이 되기 위해 삼가고 지켜야 할 도리를 10장의 접이식 그림 편지로 올린 것이죠. 사실 아주아주 아주 정중한 맞춤형 도덕책이자 철학책인데 위대한 노 스승의 권고를 잘볼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루어진 이치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잠들 때까지 어떤 몸가짐으로 공부하고 하루를 살아야 할지 매우 상세하게 씌워져 있습니다. 책을 펴서 공자를 대할 때는 스승이 자리에 계신 듯 말씀을 간절히 경청하고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거듭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경을 펼 때의 마음가짐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퇴계는 선조가 이 그림 편지 성악십도를 머리맡에 두고 자주자주 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최근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퇴계는 왕에게 편지를 쓴 남자였던 셈이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제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만, 가끔은 한 통의 편지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무적인 이메일이 아니라 꾹꾹 손으로 눌러 쓴 정성이 깃든 손편지 말이죠. 천원 한 장으로는 과자 한 봉지,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게 된 지가 오래되었지만 천원권의 주인공 퇴계 선생의 진심 어린 편지를 생각하며 그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는 새벽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수요일 코너죠. 마음 깊는 두레박. 오늘은 김순진 요한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새로운 목소리인데요. 마두동 성당 신자시고 또 국문학을 오래 공부하셔서 퇴계 이황의 편지 얘기를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다는 사실도 너무 재밌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PD의 역할도 해서 제가 직접 섭외한 분인데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있는 분이라 앞으로 수요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보연의 목소리로 사명 함께 들었습니다. 볼리나님이 오늘은 시골에 사는 언니 집으로 모내기 하러 가려고 이른 아침 먹으면서 함께 합니다 하셨어요. 아, 요즘 모내기 철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최근에 가족끼리 홍천으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내기 하는 모습을 조금 볼수 있었어요. 주말이었지만 모내기 철이군요. 잘 다녀오시고요. 야생화님은 샬롬, 어제 아침도 많이 바빠서 제대로 못 들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도움이 필요했던 환자분 기꺼이 도와드리고 주님께 감사했답니다. 도와드리고 기뻐한다는 마음은 또 우리 많이 통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름다운 야생화님이세요. 마르코 알콩달콩님은 이번 주 주일은요, 석가탄신일이면서 우리 어머님 마르타 기일입니다. 그래서 용인 천주교묘지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하셨어요. 어머님 기억하시면서 주일 잘 보내시고 성가 아버지 뜻대로 신청해 주셔서요. 갓등중창단의 목소리로 아버지 뜻대로 준비했습니다.

네, 마르코 알콩달콩님 신청곡이었죠. 가등 중창단의 목소리로 아버지 때때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성녀 리디아가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한 리디아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리스 지역에서는 최초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옷감 장수로 등장하는데요. 당시에 자색 옷감이 굉장히 비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디아도 아마 부유한 집안 출신일 것이다 하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오로의 전교 활동을 도왔던 필리피 공동체의 한 사람이 바로 이 리디아일 거라고 추측한다고 하네요. 리디아, 세례명이신 분들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은 성 아나스타시오 등 18분이 계십니다. 축일 축하드리고요. 혹시 축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축일 축하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비스꿈의 그댈 향한 내 고백을 그리고 주하리랑이 부릅니다.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네, 노비스굼의 그댈 향한 내 고백을 이어서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세상에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시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세상과 괴리를 느끼기도 하고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노심초사 우리를 걱정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이 두려움과 염려 떨쳐내고 또 용기 있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마음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글리클럽이 부르는 주여 나를 받으소서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2: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2: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2: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21일 부활 제7주간 목요일 오늘 미사는 수원교구 의왕본당 주임 김승철 안토니오 신부 집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5월 21일 부활 제7주간 목요일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가자, 자비를 얻고 도움의 은총을 구하자,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참 예수님.
2: 참 예수님.
0: 저는 의왕성당 주임신부 김승철 안토니오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미사 함께 할수 있어서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미사 봉헌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러 성당에 오고 싶지만 방송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을 생각하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0: 주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영신의 선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22장 30절, 2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인대장은 유다인들이 왜 바울로를 고발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울로를 풀어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바울로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로는 최고의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파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울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려가 그들 가운데에서 바울로를 빼내어 진지 안으로 데려가라고 부대에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2: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3: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2: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3: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2: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3: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2: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3: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2: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할렐루야.
0: 할렐루야.
2: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할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빕니다. 네, 보통 저희 본당에서는 아멘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사 이제 중간에 강론이 진행되는데 강론 시작할 때 찬미 예수님을 한 번 더 하면 미사가 중간에 끊어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인사말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복음 안에서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진리의 영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강론 시작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청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있고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자리일 텐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 끝에 이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 훗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왜 제자들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복음을 읽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무너지게 되거든요. 저도

0: 이제 본당 신부 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본당 신부 하면서 사실 신학교 강의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하상신학원이라고 평생 그런 교육하는 곳도 강의 나가고 있고 그 유학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여기저기 조금 불려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에너지가 넘쳤는데 이게 육체적으로 조금 버거울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육체적으로 버거운 거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금방 풀려요. 근데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는 사실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냐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내 주변의 친구들이 여전히 신앙을 외면하거나 그런 순간이 있으면 참 마음이 무너지, 나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하느님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너져 있는 저한테 힘을 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저희 본당에 처음 이렇게 갔을 때 한 어린아이가 뭔가 조금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본당 이제 1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 매주 만나고 같이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너무 밝아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지치고 힘들어도 내가 한 것들이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누군가 기쁨과 그런 평안으로 초대받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다면 아, 내 삶은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고 다시 꺾였던 마음이 이렇게 다시 붙게 되더라고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언젠가 자신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 앞에 무시받고 그리고 그들한테 증명해봐라 공격당하고 그렇게 꺾일 수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 안에서 제자들의 힘을 다시 찾게 해주고 그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제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자들이 만나게 될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는 기도라고 읽혔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바는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찾고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의 작은 변화를 곁에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읽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제 삶이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 작은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온누리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주 하느님 진심으로 주님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가 마침 제 잘못을 받으소서. 주님 제 허물을 말끔히 씻으시고 제 잘못을 없애주소서.
0: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셨나이다. 저희 머리요 으뜸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0: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옵나이다.
1: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희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소서.
0: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에게 그 신비를 가르쳐 주시어 저희가 새로워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3: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정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밤하늘의 별은 수만 년의 시간에서 길게는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지구에 당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서 오는 빛도 결국은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거죠. 밤하늘의 별처럼 어떤 위로는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위로 덕분에 한 사람의 하루가 변화하기도 하죠.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어둠을 몰아내는 별빛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DS의 별을 따라 서로 그대에게 평화를 5월 21일 목요일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말이지 않아요? 밤하늘의 별처럼 제가 얘기해놓고 밤하늘의 별처럼 어떤

위로는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아서 아쉬운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생각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지만 조금 늦을 뿐 반드시 전해진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도 여러분의 그 별처럼 느린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어요. 샵 1053,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통에서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못 읽어드리더라도 또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모아서 꼭 저는 다 읽어보거든요. 소개를 못 해드려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신청곡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특별한 날 신청곡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꽃들에게 희망을에 앞서서 두곡 이어드릴게요. 4가 부르는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 듣고요. 이어서 석소영의 목소리로 옷깃 듣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약품 냄새가 풍기는 병원, 무서운 공간일 텐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집보다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소아암 선고를 받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도 두 번이나 받았는데요. 그 후 집으로 돌아간 이 아이, 곧 재발해서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이 수술을 겪은 후에 아이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료진은요, 이 아이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료진 중 한 사람이 아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간호 기록지에 작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색연필로 칠한 그림 속에서 아이는 호흡기도 없이 웃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116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무려 100장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의료진의 그림은 유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따뜻한 분위기에서 지내길 바란 그 마음을 아이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환자의 몸은 물론 영혼까지 돌봤던 의료진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네, 코트랙의 희망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예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 100장에 넘는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영상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로 또 어떤 영화제 같이 해가지고 영상 상영을 하고 했더라고요. 진짜 따뜻한. 사실 이 선생님들한테도 환자가 하나는 아니겠죠? 너무 힘들 텐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준 선생님들의 마음은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영상 찾아보다가 또 약간 울컥했는데 그 영상에 그 아이의 엄마가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같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소중한 기억이라고. 정말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았다고 하는 이 엄마 아침부터 너무 감동적인 얘기에 목이 메네요. 그렇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하다는 미담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목요일 이 시간 다음 주엔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5687님이 참 예수님 3D 이 아침 선곡 짱이에요 하시면서 그러니까 근데 제그 애칭이 3D잖아요. 그래서 슬의 DJ여가지고 3D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가끔 오타인지 아니면 이름을 잘못 아셨는지 슬기 씨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름은 김슬애이고 애칭이 이제 슬디라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시면서 장완진의 혼자가 아닌 함께해줘 신청해 주셨어요. 이곡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어여쁜 세실리아님은 매일 아침 지저귀는 참새 소리에 잠이 �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봅니다. 하시면서 하늘바라기 사랑의 설레임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참새 소리인데 조금 한달 정도 지나면 이제 매미 소리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장완진 혼자가 아닌 함께 줘 그리고 하늘바라기 사랑의 설레임.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렸죠. 장환진의 혼자가 아닌 함께죠.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하늘바라기의 사랑의 설레임이었습니다. 아, 제가 또 나름대로 아나운서여가지고 설렘이 표준어인데 제목이 설레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설렘으로 읽어야 되나 설레임으로 소개해야 하나 약간 고민했는데 그래요. 시적 허용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설레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은 무려 45분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멕시코에서 순교한 성인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20세기 초에 멕시코 정부가 가톨릭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때 성 예나로 산체스 델가디오와 성 아틸라노 크루스 알바라도 등 수많은 사제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교회는 아마도 특별하게 오늘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순교 성인들이 탄생하셨으니까요. 성 고드릭과 성 도나토 등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의 성인도 함께 떠올려 주시고요. 혹시 오늘 축일 맞은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그대평화 가족들과 함께 뜨거운 축하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우리한테 익숙한 성인이 있는 날은 저 축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누구 축일입니다. 어떤 신부님 축일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렇게 저도 들어본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많이 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멕시코의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김태진 신부님의 나는 천주교인이요 듣고요. 이어서 박우곤의 목소리로 파도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김태진 신부의 나는 천주교인이요 들으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박우곤의 파도였습니다. 자,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시는데요. 요즘처럼 이 사회적인 갈등을 자주 보게 되는 시대에는 참 쉽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또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겠죠. 예수님의 바람이 가득 담긴 기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우리 마음 안에 새기시길 바랄게요. 성밴드가 부르는 하나 되게 하소서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듯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 제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며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훗날 제자들의 복음 선포로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이들까지 염두에 두신 듯합니다. 바로 대사제의 기도 종반부죠.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며 기도의 많은 부분을 이 하나됨에 할애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하나됨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마다의 개성과 의견은 깡그리 묻히고 전체가 그저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참된 하나됨인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것은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화에 더 가까울 겁니다. 보편적인이란 가톨릭의 사전적인 의미처럼 우리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지향합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다양성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들의 하나됨이란 오직 사랑으로서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진실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진심 어린 사랑으로서 주변 사람들과 일치를 이뤄 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부활제 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재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 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손톱 옆에 올라온 아주 조그만 거스러미. 보기에도 별로고 만지면 더 거슬려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결국 그걸 잡아뜯고야 맙니다. 아플 것도 알고 억지로 떼어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우리가 굳이 그 거스러미를 뜯어내는 건 다가올 아픔보다 지금의 거슬림을 못 견디기 때문 아닐까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생겨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정말 조금만 두면 괜찮아지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더 아파지는 일들. 오늘 하루 혹시 내 주변에 쓱 올라온 거스러미 하나를 괜히 만지작거리면서 또 뜯어내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필요한 건 당장의 해결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는 기다림과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을 내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으로 줄리엣 기다려 늑대 이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문 열어보겠습니다. 손톱 옆에 생긴 작은 거스러미 이게 그냥 건조해서 생긴 뭐 죽은 피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변에는 살아있는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뜯어냈을 때 아프고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해요. 실제로 복디는 이거 뜯었다가 진짜 큰 복면을 당했습니다. 복디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면역이 남들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이 거스러미를 뜯었는데 이 정상 조직, 아까 말씀드린 그 정상 조직이 같이 뜯어지면서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봉화직염이라는 염증이 생겨서 이 옆에 거스러미 뜯은 그 옆에 하얗게 고름이 엄청 생긴 거예요. 붓고 엄청 땡땡 붓고 무슨 벌에 쏘인 것처럼 붓고 고름이 차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정형외과 가서 째서 짜고 이렇게 뚱뚱한 엄지손가락 인체로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면역이 약한 분뿐만 아니라 이게 염증, 세균이 침투하면은 염증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거스러미 함부로 뜯으면 안 돼요. 아셨죠? 가만히 둬도 되는데 괜히 더 아프게 저처럼 복디처럼 더 아프게 더 크게 만드는 일 없도록 손톱 옆 거스러미도 내 주변 거스러미도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당장 안 뜬다고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막 어디 이렇게 뭔가 거슬리긴 하죠. 거슬리기도 하고 막 이불 같은 데 쓸려가지고 같이 악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 굳이 떼지 말고 손으로 떼지 말고 그러면은 손톱깎이로 이렇게 콕 하고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거 나풀나풀 거리는 부분만 콕 하고 잘라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73님 오늘 오프닝 가슴에 와닿는 조언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지금 필요한 건 해결이 아니라 가만히 두는 기다림.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하다. 이 오프닝 아주 좋은 조언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8562님께서는 성격 급한 사람은 기다림이 참 힘들어요. 맞아요. 복디도 성격이 한 성격하거든요. 매우 급합니다. 자, 6916님. 거스러미는 손톱깎이로 깔끔하게 싹둑. 으흐흐. 그러니까 이렇게 손톱깎이로 딱 잘라내면 되는데 우리 참 그래. 그거를 뜯어야지 약간 더 통쾌하고 뭔가 이렇게 쾌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7408님 손톱 옆에 거스럼 오른손 검지를 보면서 그냥 한번 보고 씩 웃으면서 출발합니다. 김정배님 오늘 이어셋을 집에 두고 왔어요. 혹시 서랍에 오래된 고장난 것이라도 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행여화를 못 듣는 건 살 끝에 일어나는 그것을 떼어낸 후 겪는 후회나 아픔에 견줄 것이 못 됩니다. 지금은 가장 작은 소리로 듣고 있어요. 아유, 정배님 덕분에 이렇게 행여화가 굴러가요. 행복을 여는 아침, 행복을 여는 아가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코너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우리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 쓰고 말로 외치면 결국은 이루어진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매일매일 재미난 수업을 하시는 시니어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복인님들 중에서 이 시니어 강사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참여 방법 전해드립니다.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궁금한 점 다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합니다.

0: Sue, Jenny,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산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도, 강원,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는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5.2도, 광주는 17.3도, 대구 16.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1도, 대구와 부산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6도, 월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연휴 동안 다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도 비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제 주변 친구들 우산 여러 명 뒤집어지더라고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야말로 비바람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지금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일 서늘한 날씨 예상됩니다. 날이 흐리기 때문인데요. 낮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금세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김미수님께서 비가 내려도 아침 운동? 이거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했어요. 행여와 덕분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와, 비가 내리는데도 아침 운동에 성공하시다니. 미수님, 오늘 하루 시작이 진짜 좋은데요. 화이팅입니다. 박만수님, 비 오니까 더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저는 차에 부딪히는 그런 빗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도 비 피해는 없어야겠죠? 리온 선배, 리온 대표님이랑 저랑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실내에서 바라보는 비가 항상 좋다. 바깥에 나가면 불편하다. 비 모쪼록 비나 바람 피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복디도 가지고 있어 봅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장 버벌진트의 It's Raining, 홍대광의 좋은 날이 오려나 봐요.

이상하게 쳐다보던 시선들까지 다 기억이 나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야 그때의 난 고비만 하나 봐 서로의 숨결이 단 순간마다 고개를 돌려 먼 곳을 보려 했지 너도 이제는 이해할까 나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한다. 이 간단하고 쉬운 공식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의 잘못이 누군가에게는 배움이 되고 결국 모두의 다짐으로 남는 순간도 있죠.

0: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강아지가 실례를 해버렸고 견주였던 아이는 이것을 치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족에게 전달됐고 이후의 대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부모가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시한 거죠.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에서 기본적인 예절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부모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부모는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배변 처리 교육을 철저히 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반려견을 안고 타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손글씨로 사과문까지 작성을 했는데요.
1: 저의 행동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강아지가 배변을 하면 즉시 치우겠습니다.
0: 짧고 또박또박한 글씨에는 변명 대신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일은 비난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의 태도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공동체를 지키는 힘,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고백하고 또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부모님의 책임, 또 우리 꼬마 아이도 저의 행동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손글씨 사과문을 붙인 이 용기,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보기들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일단 빠르게 사과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충분히 생각을 해본 뒤 사과하시는 편이신지, 어떤 편이신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우리 이야기 나눠봐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김광진 진심 듣고 오셨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너무 막 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면 아 막 그렇게까지 또 사과할 필요는 없는데 하면서 내가 더 미안해지고 그럴 때 있죠. 우리 햇살 한 줌 사연, 아이와 부모님의 빠른 대응과 진심 어린 사과에 어떤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신뢰를 처리하지 않고 탈 수가 있어? 라고 비난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과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배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우리 보기들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일단 빠르게 사과하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충분히 생각해보고 사과를 하는 편인지 어떤 편인지 궁금합니다. 복지는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빠르게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일단 사과를 받아주든 안 되든 그 사과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몫이고, 사과를 해서 좀 그 사람의 열기를 좀 낮춰줘야지, 완화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잘못했어라고 입장을 표명한 다음에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얘가 기분이 나빴겠다, 어떠한 부분이 내가 잘못을 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앞에 두면은 상대방이 뭐야, 나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아무 리액션이 없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신가요? 모상례님, 실수를 아는 순간 바로 사과하죠. 7409님께서는 저는 충분히 생각 좀 하다가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내가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도 제 책임이죠.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얘기했다 하고요. 라고 문자 하셨고요. 6516님께서는 싶은 건 바로 사과하고요. 에이? 싶은 거는 오래 걸려요. 와, 이거 되게 외국인들이 봤으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왜 다 알아들을 것 같지? 아!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사과하고요. 에? 싶은 거는 오래 걸려요. 고민하게 되는 문제네요. 오빠, 내가 사과하라고 하면 앗이든 응이든 그냥 해주라. 아, 이건 또 연애의 진리죠. 연애의 법칙이죠. 내가 지금 오빠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이게 이것이든 에? 어디서? 이것이든 일단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사과부터 해. 내가 오빠 때문에 무엇을 오빠가 잘못을 했든지 내가 오빠로 인해서 오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 너의 기분을 나쁘게 한 건 미안해. 라고 사과 먼저 들어가. 라고. 복디 이제 과몰이 뺐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애의 진리는, 연애에서는 또 이렇죠. 연애나 결혼 생활 다 이렇습니다. 일단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사과해야지. 4330님, 저는 잘못한 걸 인지했을 때 바로 사과하려고 노력해요. 사과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하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맞아요. 이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타이밍이 지나면 오히려 또 이미 골았어. 상대방 마음에 너무 골아가지고 잘 안 먹혀, 사과가.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찝찝해지거든요.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박만수님, 멋진 부모님 교육이네요. 변명을 찾기보다는 잘못한 걸 인정한다는 거.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게 자기 반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게 항상 저는 좀 사과문 같은 건 열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이 사람이 진심을 다해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사과문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이렇게 사과를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자기가 잘못을 했고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라고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까지 해야지 이게 진짜 사과문이구나. 저는 사과문 좀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내가 사과할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과할 행동을 했을 때 정식으로 이렇게 사과를 좀 형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니까 저는 좀 열심히 보는 편이에요. 5562님. 전 기껏 용기 내서 빠르게 사과했더니 오히려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사람관계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또 과몰입하게 되는 문자인데, 이럴 때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눠봅시다. 네,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를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허수진님, 오늘 우리 성당에서 하는 성모의 밤에 꼭 가고 싶어요. 날씨야, 도와줘! 하고 빌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네요. 수진님, 걱정 마세요. 밤에는 꼭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노부사님, 아가다님 반가워요. CPBC TV에서 하는 님따라 한평생 TV 봤죠. 라디오도 저 거의 종일 들어요. 수원교구에 있는 80대 후반 할머니 노사라입니다. 활기찬 목소리 잘 들을게요. 은총이 하루 함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님따라 한평생. 다음 주에는 저 안동교구 가요. 멀리 가요. 지난주에는 충주 갔다 왔어요. 그래도 우리 노사라 자매님께서 재밌게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촬영하고 열심히 신부님들 만나 뵙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368님,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매일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 TV를 보기 시작해서 잘 때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성경 읽기 30분, 자전거 타기 30분, 강아지 산책 30분. 이게 목표인데 잘 안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3368님, 그럼 오늘 저랑 같이 다짐을 해봐요. 복디도 한번 누워서 그 SNS 보기 시작하면은 30분만 한다는 거 1시간 잘 때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 딱 집에 가서 TV 켜지 않고, 복디는 SNS 켜지 않고 우리가 예정한 대로 해보기 약속 같이 해요. 3368님께서 신청하신 거북이의 빙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짐, 외침 계속 만나볼 거니까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설레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묵주와 팔찌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A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드립니다. 제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위하는 아침,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나누는 시간, 나 힘내볼지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 구하나님께서는 마음속 외침, 마음속 자랑을 해주셨어요. 오늘 급여 날이다! 그 뒤에 요즘 유행하는 단어 붙여주셨는데 읽어도 되나요? 오늘 급여 날이다! 야르! 아, 제가 이 단어를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내보네요. 듣기만 하고 저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행복을 여는 아침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또 처음 이 단어를 써보네요. 야르, 젊은이들 사이에서 약간 아싸 이런 거를 야르라고 하더라고. 나랑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나 너무 야르라고 하긴 너무 늙었어. 자, 0381 하나님. 힘내볼지니. 아, 오늘 수녀님 모시고 동대문 나들이 할 건데 아직 비가 오나요? 제대회에서 사용할 천 끊으러 가려고 하는데 하필 비가 오네요. 부디 출발할 때까지 비가 그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수녀님이랑 쇼핑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비가 그친 것 같은데. 복디 출근할 때 동대문 지나거든요. 지금은 그친 것 같은데 날은 좀 흐려요. 그러니까 좀 옷차림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비가 올래나? 안 올 것 같은데. 1272님. 운전하며 끼어드려는 차 있으면 먼저 가세요 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기로 다짐합니다. 사실 지금 출근길에 막히는 도로에서 끼워달라고 하는 저에게 창문 내리고 소리치고 간 흰색 벤땡차 젊은 남자분 덕분에 저는 이런 다짐을 했네요. 하하하. 이거 진짜 우리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운전 마음이 급하죠. 이제 목적지에 빨리 가야 되니까 모두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고 싶은 거는 같은 한 마음인데 이거 막 양보 안 해주고 그러면 나는 하염없이 직진만 해야 돼. 정말 이러다가 부산 가겠어. 좀 끼워주세요. 그럼 끼워주시면 저도 언젠가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창문 내리고 소리치고 간 거 진짜 너무 기분 나빠. 이런 거 기분 나빠. 아휴, 진짜 부산 간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진짜 싹싹 빈다고 한 번만 껴달라고. 근데 그렇게 막 상 욕을 하면서 막 속상해. 4330님. 날씨가 흐리면 우리 반 아이들도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오늘은 아이들에게 더 많이 웃어주기를 다짐합니다. 아, 너무 좋은 다짐이다. 0840님. 오늘의 다짐. 시댁 쪽 한 총 세 세대가 50명 정도 모입니다. 몇 년을 버티다가 2세대 맏며느리 음주감은 못하는 걸로 31년 버텨왔는데 올 세대주님께서 이제는 친척들이 못 참아주겠다고 하시니 이번엔 노래 한 곡만 해달라네요. 아는 노래가 없어서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불러보려고요. 연습하면 되겠죠? 이거 딱 부르면 좋겠다. 이거 부르면은 다음부터 안 시키실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 0840님,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지니 한번 뽑아봐야겠는데요. 오늘의 지니는요? 오늘 복디와 함께 TV 보기 금지, SNS 보기 금지,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3368님, 또 운전 조심, 마음의 수련 끝에 행복이 올 겁니다. 1272님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B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래 듣고 와서 1부 마무리 갑니다. 슈프림 팀, 그땐.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좋아 준비했고요. 여러분 2부 8시에 계속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5: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6: 한우.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7: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2: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3: 안 할래요.
4: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3: 그래.
2: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김영심님, 여기는 하와이입니다. 아들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수고하세요. 하와이 날씨도 좋고 그 천국이 따로 없다는 그 하와이에서 아드님이랑 함께 계시는군요. 한국에 계시다가 아드님께 놀러 가신 건가요? 그럼 너무 행복하시겠다. 날씨도 좋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오랜만에 아들 가족도 보고 부럽다. 하와이 복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하와이. 2037님 복디 비모닝. 비오는 목요일도 행여와드리며 하루 일과를 위해 발걸음을 시작해요. 이 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서 가물었던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라고 문자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비도 내리고 마침 절기 소만입니다. 소만에는 또 맞죠? 소만 맞죠? 오늘 네 21일 소만 절기 소만인데요. 여덟 번째 절기고요. 이 절기에 추위에 머리가 터진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네. 속담이. 소만바람에 설 늙으니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봄이 오기 전에 추위가 찾아오는 건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비가 내리면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입하와 망종 사이에 들어서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는 이 소만. 벌써 소만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026 성경 치른 이벤트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도 나누고 은총의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OTT 있죠? CPBC 플러스. 이 CPBC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성령 치른 이벤트 배너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내 이름과 세례명을 적고 나서 성령 치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받은 성령 치른과 기도 지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성령 치른 기도초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보기들 한번 눌러보시고 한번 클릭해서 이벤트 참여해 보시고

0: 뭐가 나왔는지 저복디에게도 알려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2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개해드릴게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고 하는 복작복작 이어가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경동나비엔, 국민은행, IS동서, 하이모, 한국MSD, 현대해상화재보험,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1: 요리난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똥떨어 똥똥.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박미경의 집착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너무 높다. 이건 진짜 박미경 씨는 진짜 노래를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자, 그래서 내게 집착했던 거야. 네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내게 집착했던 거야. 네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자, 여러분들도 집착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냉장고 속 물건들을 꼭 라벨이 보이게 차차차차 줄 세운다든지, 책장에 책이 키 순서대로 혹은 색깔 순서대로 꼭 꽂혀 있어야 한다든지, 알게 모르게 내 일상 중에서 내가 집착하게 되는 뭔가 사소한 무언가, 그 무언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냉장고 속 라벨도 복디고요. 책장에 책 키 순서 복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착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그럼 박미경의 집착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미경 집착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집착했던 거야. 네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집착하게 되는 무언가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박양희님, 저도 색깔 맞추고 키 맞추고 라벨 방향도 맞추고 근데 심하지는 않아요. 맞추는 게 심한 거래요. 맞추는 거 자체가 그냥 심한 거래요. 복디도 정리벽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냉장고 속에 그 이렇게 줄 맞추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 드레스룸. 드레스룸에 그 색깔별로 이렇게 맞춰놓고 티셔츠는 티셔츠대로 모아놓는데 색깔별로 쫙 그라데이션처럼 쫙 해놓는 거 좋아하고 근데 항상 딜레마인 게 이 길이를 맞춰야 되는지 옷의 길이를 맞춰야 되는지 색깔을 맞춰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에요. 자, 4023님. 돈에 집착하여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잔고 확인하면 뭐 달라지나요? 0093님. 지갑 속 지폐들이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순으로 지폐 속 얼굴도 지갑 안쪽을 향하도록 철저하게 정리해요. 엄마가 돈 들어오는 습관이라고 어릴 때부터 알려주셔서 지금 40 먹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아, 물론 아직 부자는 못 됐습니다. 복디도 이렇게 그렇게 지폐 세워놓는데 아직도 부자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습관, 돈 들어오는 습관 아닌 것 같아요. 7978님. 오랜만에 참여해봅니다. 저의 매일 사소한 집착은 현관 입구에 신발 모두 정렬, 가지런하게 정리 꼭 해야 돼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복디는 현관 입구에 신발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발코니가 다 비어 있습니다. 다 신발장에 들어오면은 그 칙칙칙칙 뿌리고 바로 신발장에 넣어버리거든요. 9591님, 제가 집착하는 건 운동 워치에 중고강도 운동 시간이 있거든요. 매주 달성 수치가 있는데 무조건 초과 달성하는 것에 집착 중입니다. 이상하게 초과 달성을 안 하면 깨어나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살짝 뛰고 수영 가려고요. 와, 너무 대단하시다. 이거는 진짜로. 와, 초과 달성. 심지어 초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맨날 운동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맨날 맨날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운동으로 소모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와, 이 부지런함의 끝판왕. 자기관리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어요. 3368님. 그래서 방바닥에 집착하는 거야. 저는 방바닥, 거실바닥, 화장실바닥, 발코니바닥, 현관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으면 바로 치웁니다. 책장에, 거실장에는 먼지가 쌓여도 별로 신경이 안 쓰는데 바닥이 지저분한 건 못 참습니다. 오, 그쵸. 이게 저는 정리는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 먼지가 떨어져 있고 이런 거는 좀 무딘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리만 좋아하는 사람인 건데 이 3368님께서는 바닥 지저분한 거 못 참으신다고. 저 집에 그 안방 화장실은 건식으로 쓰거든요. 물기를 없이. 그래서 항상 머리하고 나오면은 돌돌이로 머리카락을 다 치우고 나와야지 약간 루틴처럼 그걸 해놨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겠지요? 7703님. 이제는 다 커버린 아이들 방이 엉망으로 보여도 먼지가 쌓여도 청소하거나 건들면 큰일 나요. 그게 다 순서가 딱딱 맞춰져 있고 의미가 있다네요. 귀엽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유, 다 컸네, 다 컸어. 다들 위생, 청소 집착하시는 좋은 분들이셨네요. 오늘의 장원 뽑아봅니다. 장원은요, 누가 제일 깨끗하신지로 뽑아봤습니다. 현관 입구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시는 7978님 오늘의 장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스밴드 선생님 사랑해요 듣고요. 저희 직업주의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주의보. 네, 이 시간에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어르신들과 함께 매일매일을 즐겁게 지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같이해 함께 걷는다라는 모토로 함께 걷는 마음 교육을 하시는 시니어 강사 이주희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행복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행복을 드리는 웃음 전도사 시니어 강사 이주희입니다.
0: 와! 정말 아침에 에너지를 잔뜩 받아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1: 네, 오늘 전부 드리겠습니다.
0: 와! 와, 자, 시니어 강사, 실버인지 강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1: 시니어 강사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니어 강사는요, 우리 연령대가 우리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80대 이상 어르신들이세요. 네네. 근데 그 어르신께서 하루가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0: 그렇죠.
1: 저희들이 가서 우리 어르신들께 웃음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활력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0: 그래서 얼굴에 생기와 활기와 말투에도 막 에너지가 뚝뚝뚝뚝 묻어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하죠. 이쁜이 언제 와? 제가 또 별명이 이쁜이거든요.
0: 아, 정말요?
1: 이쁜이 언제 와? 다음 주에 빨리 와?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선생님의 에너지 이쁜이 선생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실히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이주희 강사님께서는 아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1: 처음에는 결심이 없었어요. 원래 제가 유아 쪽에 오래
0: 있었거든요.
1: 예, 유아 교육 쪽으로 오래 있었는데 우연찮게 어떻게 시니어 쪽에 수업을 듣게 됐어요. 딱 들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제가 어르신들께 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0: 이거다.
1: 이 직업이 저한테 딱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 시니어 쪽에 발을 디뎠죠.
0: 근데 유아에서 시니어면 이 갭이 조금 큰데.
1: 근데 수업은 비슷해요.
0: 아.
1: 대상이 다른 것뿐인 거죠.
0: 네,
1: 수업은 비슷해요. 아이들도 즐거움.
0: 그렇죠. 즐거움. 네. 에너지를 주고 받는 거죠.
1: 다만 아이들은 배우는 거고.
0: 네.
1: 어르신들은 그냥 옛날 그 기억을 회상하게 즐거움을 드리는 거죠.
0: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아이들은 교육, 배우는 과정이고 시니어분들은 이제 옛날의 추억과 즐거움을 회상해보는 그런 시간. 시니어 강사가 되시고 처음 교실 문을 열던 기억 나시나요? 그때 그 공기와
1: 벌써 목이 타네요. 그 정도로 너무 떨렸어요. 막 손발이 막 덜덜덜 떨면서
0: 네.
1: 어르신들께서 처음 딱 시니어 강사 저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환영해 주실 것 같아요?
0: 아니 그 환영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0: 네.
1: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이들은 열려 있어요. 모든
0: 좋아.
1: 사람 이쁘면 다 좋아. 웃어주면 다 좋아. 근데 어르신들은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해봐라. 이런 자세로. 예. 그러면 전 너무 긴장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런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뭘 가르치기보다 그냥 즐거움을 오늘 하루 재밌게 놀자 하면서 재롱 부린다고 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니까 어르신들께서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시더라고요.
0: 우리 선생님 원래 이렇게 집단에 가면 분위기 메이커세요?
1: 제가 이 극이에요. ESFP.
0: 오, 진짜 약간 네네. 활동적이고.
1: 네, 활동적이긴 하죠.
0: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으실 것 같기는 해요.
1: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유물이네. 이러시더라고요.
0: 정말요? 아, 친구분들도 항상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그죠, 그죠. 분위기 메이커. 한 번 확 띄워주고 네. 저는 이제 조용히.
0: 어머! 그러면은 우리 강사님께서 밝으신데 별명 이쁜이 말고도 또 있나요?
1: 아니 이쁜이
0: 이쁜이에요. 아, 그냥
1: 근데 그 이유가
0: 이쁜이야.
1: 있어요.
0: 뭐예요?
1: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쁜 척을 해서 이쁜 거지만
0: 아유 이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1: 아니 이러고 다니지는 않아요. 아, 우리 어르신들 뵐 때만 이렇게 아. 하고 다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네. 저한테 나니야 제 이름은 이주인데
0: 나니야
1: 이러시더라고요.
0: 그게 뭐예요? 나니?
1: 못난이.
0: 아니 어머니.
1: 못난이를 줄여서 난이야 이런 거예요. 제가 그게 한이 돼가지고 네. 어르신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난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못난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께 이쁜이라고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름을 이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쁜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0: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쁜아, 우리 이쁜이 언제 와?
1: 네네네네네. 이쁜이가 왔습니다.
0: 사랑받고 사랑주고. 도윤주님께서 고령화 시대에 뜨는 직업 어르신 케어라고 하던데요. 류하느님, 시니어 강사, 웃음 전도사 이주희 강사님 반갑습니다. 에너지 뿜뿜이 느껴집니다. 민재수님께서도 종합 비타민 같은 느낌 좋아요. 팅팅이라고 정말 종합 비타민 같은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1: 비타민이요?
0: 네, 비타민 피로 회복제.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직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니어 강사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는 우리 선생님께서 한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1: 네네네.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수업을 이제 여자 일생 수업을 했거든요. 노래 수업을. 근데 여자 일생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가사가 조금 울리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 시대에 그 어머니께서 겪었던 그런 일생. 참아야만 하는 인생. 견뎌야만 하는 인생이 담겨 있는 여자의 일생 한번 들어볼게요.
0: 그럼 이거 듣고 오면
1: 눈물이 나요.
0: 눈물 나요?
1: 어르신들
0: 그래요?
1: 네.
0: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노래 교실 해주시면 안 돼요? 끝나고 네. 노래 끝나고 일단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매일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 시니어 강사 이주인 강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화님께서 아침부터 너무 상쾌하네요. 진짜 피로 회복제입니다. 쌤처럼 즐겁게 시니어 강사 해보고 싶네요.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처럼 시니어 강사, 실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1: 시니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인 또 성향에 맞는 자격증. 저는 음악 담당이거든요. 노래를 막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음악은 좀 흥이 있어야 돼요.
2: 네.
1: 흥이.
2: 네.
1: 그 흥을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요즘은 돈과 시간만 있으면 자격증 그냥 취득해요.
0: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긴 하지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끈기도 있어야 되고요.
2: 네.
1: 텐션도 높아야 되고요. 어르신들께 길을 빨리지 않고 길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강사가 돼야 돼요. 근데 기 빨려. 왜냐면 어르신들께서 처져 있잖아요.
2: 그쵸.
1: 그 처진 길을 저희가 끌어당겨, 끌어올려 해야 되는데 끌어내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 업이 안 맞는 거죠. 기가 빨리니까.
0: 그렇군요. 우리 여자의 일생, 이거 노래교실 어떻게 하시는지 살짝 맛보기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1: 여자의 일생. 이 여자의 일생이요. 우리 이 여자가 누굴 것 같아요?
0: 엄마.
1: 맞아. 우리 엄마. 또 우리 엄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 자, 여기 엄마가 누구일까요? 하면 어르신들께서 나! 맞아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르신들의 엄마. 그 엄마의 일생이 담긴 노래예요. 우리 어머니, 그때 엄마 생각해보세요. 어떤 인생이었어요?
0: 아유, 힘들지. 아이고,
1: 그렇죠. 항상 참아야.
0: 아유,
1: 그죠?
0: 힘들었지.
1: 그때 그 시절에는요, 여자들이 말도 못해.
0: 아이고, 답답해.
1: 그렇죠. 왜? 큰 소리라 치면. 어디 여자 소리가 단장 밖을 넘어?
0: 딱 듣기 싫어.
1: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많이 참으셔.
0: 아유, 그렇죠? 진짜 속병 났지, 속병.
1: 그렇죠. 우리 그때 어르신들은 귀머거리 3년, 3년, 벙어리 3년으로 그렇게 살다가
0: 네.
1: 가슴이 병이 나는 거.
0: 아이고, 속병.
1: 그렇죠. 이렇게 됐어.
0: 정말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처럼 서로 공감해 주니까 그냥 바로
1: 맞아요. 제가 항상 선생님들께 얘기해요. 이 업은 공감과

0: 아 그래요?
1: 어렸을 때 솔직히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네. 너무 무서우셨고
2: 엄마셨구나.
1: 아빠도
2: 아버지도 아빠, 무섭고
1: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만 만나면 되게 긴장을 했어요 항상.
2: 어머.
1: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2: 우와.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무서워하고 좀 어려워해도 소통 능력, 공감 능력과 함께 끈기만 있으면 할 수 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럼 어르신들과 직접 수업을 하시기도 하지만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랑 수업할 수 있는지도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인스타로는 많이 열려있어요. 아. 시니어 강사 하면 제가 많이 뜰 거예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셔서 네. 저기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부 알려드리죠. 아낌없이.
2: 후배 양성도.
1: 제가 지금 강남에 있는데 네. 강남에만 안 오시면 돼요. 박사.
2: 와, 내 나와, 아 이런.
1: 그쵸 그쵸.
2: 내 구역만 그렇죠. 지켜주면 된다.
1: 네네. 아. 제 구역만. 아. 아니면 다 상관없어 다 드립니다. 아,
2: 상도덕이 있는 그렇죠, 상도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그쵸? 이렇게 수업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1: 저는 항상 기세라고 생각해요.
2: 아, 기세. 기세. 기세.
1: 제가 지금 막 떨고 있어도 기세.
2: 아 하나도 긴장 안 하신 거 같아요.
1: 지금 막 요동치고 있어요.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죠?
2: 네.
1: 근데 수업 나가서도 똑같거든요. 어르신 앞에서 긴장되긴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2: 네네네.
1: 근데 만약에 자제분들 모셔다가 참관 수업을 하거든요.
2: 우와 그런 것들.
1: 그럼
2: 것도요?
1: 그럴 때 되게 저도 긴장을 해요. 그쵸. 그런데 기세.
2: 기세.
1: 에너지를 드리죠.
2: 기세로 에너지를 네. 드리고. 어르신들이랑 수업하면은 확실히 재밌는 일도 많죠. 에피소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너무 많죠. 만약에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좀 네네네. 말씀드리면요. 항상 이제 입을 다물고 이렇게
2: 그렇죠.
1: 하루에 한 마디도 안 하셔.
2: 어.
1: 입은 언제 열어요?
2: 밥 먹을 때?
1: 식사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어르신,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항상 이거 입을 잠을 새로 꽉 참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입은 언제 열어요?
2: 밥 먹을 때.
1: 아침에 한번 열고 또 다시 닫았다가 언제 열어요? 점심에 한번 열고 다시 또 닫았다가 언제 또?
2: 저녁.
1: 그렇죠. 이렇게 여시잖아요. 그러면 예. 얘 입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얘도요. 어떻게? 공기를 쐬줘야 돼. 저랑 같이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하루 종일 입을 다무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하면요. 한 곡을 다
2: 오 정말요?
1: 거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요양보살께서 저한테 오셔서 어머 선생님 저기 어르신 원래 한마디도 안 하신대요.
2: 근데 노래는 하시는 거예요?
1: 이렇게 노래 한 곡을 저 처음 들어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저도 감동이고 우리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아이고 고마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눈물 나요.
2: 선생님이 진짜 하루에 낙이신데요. 저희가 그 시간을 지금 빼앗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튜브로 함께 하고 계시겠죠? 라디오로 함께 하고 계시겠죠?
1: 아리신 안녕하세요.
2: 수업 끝나고 또 이렇게 고마워라고 할 때 그때도 좋고 또 언제 또 보람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 수업 다 끝나고 우리 어르신께서 처음에 다 이러고 계세요. 처음에는 다 기가
2: 관심이 없어.
1: 네, 졸려 오든 말든. 힘이 없으시니까. 근데 점점 살아나셔. 이런.
2: 네. 눈이 초롱초롱.
1: 제가 나갈 때 되면 노래를 부르셔요. 그러면서 그 길을 전달된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럼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이제 보니까 생기가 도시네. 오늘 우리 어르신은 제 길을 받았으니까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와.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달라지신
2: 그 모습을
1: 보고
2: 때.
1: 제가 보람을 느끼죠.
2: 즐거운 수업을 위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저는요. 강사가 밝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2: 밝아야 된다.
1: 네,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2: 네.
1: 제가 밝아야지 그 수업도 밝아져요.
2: 오.
1: 근데 제가 이 수업에 자신이 없으면요. 그게 전달이 그대로 돼요.
2: 그쵸?
1: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재미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 소통이 되는 수업. 나 혼자서 막 떠드는 수업이 아닌 어르신들과 한 분 한 분 소통이 되는 수업을 하셔야 돼요.
2: 그럼 선생님은 그 텐션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항상 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제가 또 어르신들께 길을 봤잖아요. 제가 아침에

0: 주말에 더 쳐져 있고 그렇죠. 아침에 쳐져 있어요. 주후반에. 그러면 제가 항상 운전하면서 아이고 기 받으러 가야 되겠네. 아. 저는 어르신들한테 기를 받아요. 또 제가 어르신들께 이렇게 얘기하죠. 어르신 제가요 우리 어르신들께 기를 드리지만요 저도 우리 어르신들께 기를 받아요. 네? 오늘 우리 직원이 받거니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고.
1: 그러면 또 어른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에 또 기쁨을 그쵸. 가지고
0: 그래서 제 수업에 어르신들께서 주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세요. 처음에는 많이 주무셨죠. 왜? 좀 약이 세시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주무시는 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르신께서 일어나시면서 아이고 미안해 이쁜이 오늘 약을 먹었어. 괜찮아요 우리 언니 좀 이렇게 해서 스킨십을 하거든요.
1: 너무 좋겠다. 자식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0: 제가 얘기해요. 어르신! 자제분들보다 이쁜이가 낫죠?
1: 맞아! 나는 이쁜이가 좋아! 5201님께서 빠져든다, 홀린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침에? 라고. 이미 홀리셔가지고. 와, 우리 선생님 뵙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혜영님, 소통의 달인이시군요. 호두님, 너무 좋은 직업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맛보기로 구경을 하고 싶은데.
0: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요, 장구를 갖고 왔거든요.
1: 어머나, 장구까지.
0: 근데 제가 그렇게 썩 와, 이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1: 아유!
0: 네? 근데 다만 어르신들께 흥을 드리고자.
1: 네! 아, 너무 기대해 봅니다.
0: 자, 그리고 잠깐 살짝 할게요.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거 살짝 보여주실 건데요. 마침 장구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어르신들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저희에게 비법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마 이 헤드폰을 쓰셔야 될 거예요, 선생님.
0: 예, 네,
1: 음악이 이걸로 나와야 돼가지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평소랑 좀 다르게 자 이제 보이는 라디오도 지금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의 텐션 어떻게 흥을 끌어올리면 되는지 한번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0: 네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아리씨
1: 어이.
0: 자 옛날에
1: 아직 아니래요.
0: 아직 아니에요.
1: 음악 아직 아니에요. 네.
0: 제가 이렇게 하면 되지.
1: 네. 네. 신어주세요.
0: 자, 우리 어르신.
1: 예.
0: 네, 우리 어르신 옛날 옛적에 처녀 총각이 하마을에 살았더래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했대요? 사랑을 했더래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니 처녀 총각 얘가 누군지 아셔요?
1: 누구여요?
0: 아 갑돌이랑 갑순이. 아,
1: 갑돌이랑 갑순이.
0: 아 그렇죠. 그런데 갑돌이랑 갑순이가 둘이 사랑을 했는데 결혼을 했을까요?
1: 결혼해야지.
0: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시죠?
1: 예.
0: 우리 한번 노래 들어볼게요. 아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가봅시다.
1: 가봅시다.
0: 제가 또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을 부려요. 이렇게 해야 돼. 자, 가봅시다.

0: 아이고 사랑을 했더래요.
1: 너나 마음뿐이래요. 어떻게 겉으로 겉으로 어떻게 했대요 어르신?
2: 잘 들어보세요.
1: 머리를 척했더래요.
0: 그러자 나다가 어이구야 시집을 갔더니 어떡하냐. 시집간 나 첫날 밤에 한없이 갔더라.

0: 거야.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잘 들어보세요. 안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네.
1: 안 들은 척 했냐.
0: 아니, 좋아하면서 안 들은 척,
1: 안 들은 척 했냐.
0: 가자. 알쎄, 알쎄.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아우, 제가 너무 흥겨워가지고 재채기까지 나와요. 아우, 갑돌이와 갑순이. 우리 선생님, 어르신들이 안 좋아하실 수가 없어. 이렇게 사랑스럽게, 율동과 함께. 피리도 부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 명화님께서 제가 어르신 하고 싶네요. 너무 재밌네요. 라고 하셨고 은주님은 너무 멋지세요 선생님.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1843님께서는 시니어 강사로 숟가락 난타도 추천해봅니다.
0: 아이고,
1: 요즘 배우고 계신데.
0: 하고 있죠.
1: 어우, 그래요?
0: 숟가락도 또 만들어서.
1: 어, 직접 만들어서. 또,
0: 그렇죠. 제 인스타 보면 있습니다. 땅땅.
1: 요즘 배우는데 간단하면서도 신나고 즐거워요. 7277님께서는 빵톡으로도 듣고 방송도 틀어놓고 너무너무 신나는 방송이네요. 멋지세요. 8807님 어떡해요? 저 지금 따라서 부르고 있어요. 완전 짱이에요. 라고.
0: 감사합니다.
1: 선생님한테 에너지, 라디오를 통해서 에너지 받는 분들 굉장히 많고 많이 계십니다. 자, S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래 한 곡 마저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이 곡도 선곡하셨죠?
0: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여자의 일생 했잖아요. 아. 그거를 이제 수업을 했는데 아빠들 아버님이 난리가 났어요.
1: 에이, 나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0: 왜 남자의 일생은 없냐?
1: 어.
0: 남자도 고생을 했다.
1: 어이.
0: 그래서 이제 좀 해달라고.
1: 좋습니다. 그럼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들어갈게요.

0: 오기택 작가의 청춘 듣고 오셨습니다.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은 시니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주희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류현우님께서 와 아침부터 신나고 흥이 나는 시간입니다. 기운 납니다. 라고 시니어분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희 청취자들께도 에너지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7923님께서 선생님께 배우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정말 극아이 내성적인 성격이고 관련 자격증도 없는데 공부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1: 저한테 오세요. 다 드릴게요.
0: 다 주신다고 합니다. 자, 시니어 강사를 하면서 선생님께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으셨나요?
1: 제가 어르신들께 이제 항상 물어요. 어르신들 우리 자제분들께 표현 많이 하세요? 아이고 뭐 말해야 하라
0: 이러시더라. 그런 걸
1: 뭘 해야. 그렇죠. 근데 어르신 안 하시면 후회해요. 나중에. 고마우면 고맙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표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 정작 제가 표현을 못 하잖아요.
0: 아, 그래요?
1: 무뚝뚝 하거든요.
0: 집에서는?
1: 네. 무서우니까. 근데 요즘에 아빠 이빨이 빠졌어. 옛날에 그 호랑이가
0: 아니야.
1: 이빨 빠진 호랑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노력을 했죠. 아, 사랑해 한번 해보자. 전화로 처음에 제가 아빠한테 네. 아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 했죠. 야, 아빠가 뭐라고 하실게요?
0: 뭐래요? 어머나
1: 그 감동이신 거죠. 서로 저도 울고 마음을 울고 아빠는 우신 거죠.
0: 나 눈물 날 것 같아.
1: 근데 이게 노력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두 번째 네. 어떻게 만나서 해야죠.
0: 눈 보고
1: 그래서 또
0: 네 아이고 네.
1: 또 어떻게 가서 아빠 사랑해
0: 하고 안아줬어.
1: 뒤돌아서 저 아빠 바로 뒤돌고
0: 너무 무서워요. 아이고.
1: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연스럽게요. 전화도 아빠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빠 사랑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0: 그쵸.
1: 말이 안 나와. 여기 붙었어.
0: 그 자물쇠.
1: 그렇죠. 이제는 잘 열어요.
0: 표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시니어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우고
1: 그쵸.
0: 같이 소통하면서
1: 그렇죠.
0: 세상에 아버지가 우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찡해집니다. 아버지도 얼마나 감동이셨을까.
1: 그렇죠.
0: 딱 봤을 때는 완전 애교 있는 막내딸 같은 느낌적인 네네. 느낌인데 또 사랑해까지 힘드셨다고.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한테 오늘 배워가시고 표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수업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1: 제가 지금 강사 양성도 하고 있지만요. 네. 저는 저 같은 강사를 더 양성해서 저는 지금 여기 지역밖에 없잖아요.
0: 네, 그렇죠.
1: 전국에 저랑 비슷한 강사들을 많이 배출해서 나중에 협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우와. 우리 선생님 또 이렇게 딱 선생님을 딱 중심으로 또 그쵸?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모임을 만들면 너무 멋있겠다. 그러면은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 있으실까요?
1: 생각이 너무 많으시면 안 돼요. 그냥 도전하세요.
0: 주저하지 말아라. 네, 도전하지 말아라.
1: 자격증을 따시고요. 네. 그거 장롱에 박아두신 분 너무 많으셔요. 그냥 도전하십시오.
0: 도전 도와주실 거죠?
1: 도와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0: 네. 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아침 수업을 다른 강사님께 부탁하고
1: 그렇죠.
0: 저희 이 시간에 오셨는데 어르신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영상 편지, 음성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1: 어르신 이쁜이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여기 라디오 처음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라디오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에요. 건강해야지 이쁜이랑 매일매일 수업 받죠. 알겠죠?
0: 응, 알았어. 건강할게. 우리 선생님 텐션이 에너지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주의보 공식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그 전에 5910님께서 저 강사 3개월차 새내기인데 저도 우리 선생님처럼 어르신들의 마음을 여는 강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고 8856님은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까지 해주셨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 공식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시니어 강사란?
1: 시니어 강사랑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것 같아요.
0: 제 2의 인생.
1: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0: 와, 시야가 네. 달라지고 네네. 세상이 달라졌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처럼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선생님. 네네. 오늘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이 라디오 신청 섭외를 받고서 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디 라디오에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0: 너무 지금 감동이에요. 네네, 감동이고요. 이런 저의 에너지를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어르신들과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선생님께서 행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 프로그램인데 우리 선생님께서 행복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열렸나요?
1: 네. 활짝 열렸어요. 네. 마음도 열리고 행복도 열리고 활짝 열렸어요. 마지막 곡으로 추가열의 행복해요 신청해 주셨어요.
0: 네네네. 이 행복해요. 행복이 뭐예요, 어르신?
1: 행복! 좋은 겨! 좋은
0: 겨! 좋은 겨요?
1: 좋은 겨.
0: 자, 행복은요, 별거 없어요, 어르신. 그냥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은 보고, 듣고, 만지고, 말하는 게 건강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1: 네, 우리 선생님도 건강하고 우리들도 건강합시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선생님의 신청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0: 행복해요.
1: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말할 수 있어.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5: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6: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7: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남편은 영원히 남의 편. 아내는? 아, 내가 고른 게 맞나?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네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우주,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 둘이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맺음에서 제2의 인생, 그 아름다운 동반이 시작되죠. 아내는 집안의 해라는 뜻으로 집안을 밝게 비춘다는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의 날, 이 세상 모든 부부들에게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